0: 선생님이 김덕사물놀이에서 와가지고 국립의 사물놀이를 만든다 하는데 용백반이 어렸을 때 봤잖아요. 건립해서. 그리고 소스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장군 뭐 한번 쳐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치니까 시험 보라고. 그래서 시험 봤어요. 그때도 똑같이 리트레이더스처럼 꽹가리 치면서 탁 채빨하고 그다음 상무 쓰고 장무침 막 돌고 아주 장당하게 공채로 해서 제가 뽑혀가지고 발령받은 거예요.
1: 여자 첫?
0: 지금도 여자 여기 하나고요. 여성 사물놀이에 2로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시작됐죠. 그때 초창 멤버가 김용배 선생님, 전수석 선생님 다 돌아가셨죠. 저번 방송한 북 KBS에서 있는데 지금 이제 정년했죠. 그리고 저 우리 다 장구도 쳤지만 그때 이제 징 맞고 짝새. 그래서 용배 오빠랑 저랑 오빠가 짝새 이걸 가락을 만들었죠. 쇠 가지고 깽깽깽깽깽 그러면 깽깽깽깽깽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새끼리 어떤 다른 생각이 없고 정말 순수한 태아였기 때문에 어떤 화려한 테크닉이 아니라 그래서 명곡이라 할 수 있고 지금도 후배들도 보면 처음에는 아 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뭐 이제 뭐 우습게 봤는데 요즘 애들은 그 짝새를 정말 아무리 들어도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쇠로 치면 뭔가 움직임이 나오는데 상모로 돌리면 약간 놀이 같고 안 치고 뭔가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뭔가 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무용과를 나왔으니까 아주 이게 풍물에 있는 그 가락 가지고 모아가지고 춤을 짠 거죠. 그래서 국무로도 제가 발표했거든요. 그냥 새 몸 움직이고 같이 합일되게 하는 걸로 이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는 저만의 새춤. 다양해지고 가락도 내가 또 춤을 더 거기 들어가지고 해서 또 박사 논문까지 제가 김병섭요 전라도 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논문도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는 이제 박은하류 설장구로
1: 가락이 어떻게든 좀 달라요?
0: 아니요 같죠. 뼈대는 같은데 아무래도 양도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발림 같은 게 좀 들어가겠죠. 여백이 더 있고
1: 그 한마디로 딱 박은하류의 특징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0: 섬세하면서도 깊이 들어가는 그 소리가 있죠.

예술의 길은 나의 인생이랑 똑같거든요. 결국은 자연인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도 계속 저는 작업하는 게 뭐냐, 아직도 지금 자꾸 비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비울 거예요. 그게 저의 목표. 그러니까 제 춤도 아까도 그랬잖아요. 많은 악기를 두고 했잖아요. 양념 자꾸 걷어내는 거예요. 오리지널 가지고 한번 1대1로 해보자. 다 악기리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번 잡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계속 거두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후배들이 이런 작업들을 비워주는 건 꼭 말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작품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게 가르침이지 말로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건강 유지해서 내 거를 자꾸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거, 이 작업이에요. 말로 필요 없죠.

정년하고 1년 있다가 제주에 이제 놀러 왔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환경이 많으니까 이제 바다 낚시를 한번 했는데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주가 아주 나한테 딱 맞는 곳이구나 해가지고 내려와서 살자고 이제 집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아현동에서 김분기 선생이라고 전통 현악기를 만드시는 분 거기 집을 자주 놀러 가게 됐어요. 가요금 만드는 제작 과정도 보고 그 아드님이 연주하는 것도 들어보고 근데 가요금을 아주 제법 듣기 좋게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가요금을 전공으로 선택을 했죠.

0: 글쎄 뭐 너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좀더 많이 배워서 좀 확실하게 연주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폭넓은 걸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원을 했습니다.
1: 40이면 선생님 학생들은 다 어리잖아요.
0: 그렇죠. 다 어리죠.
1: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0: 공부하니까 어렵긴 하죠. 제가 직장 생활 다 해야 되고 또 셋을 그 레슨에서 집에 보탬이 좀 경제에 보탬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과제도 잘 먹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하면서 이제 의외로 성적이 좋게 나와서 우등 뭐 상까지 뭐 탔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한 편이죠.

수종실로 갖고 보니까 뭐 유빈이 이치기라든지 뭐 응종이라든지 전부 이상한 음으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이상한 음종들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향악보에다 옮기면 어떨까 해서 제가 향악보로 치환해서 옮기니까 음이 제대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보를 전부 향악보로 고쳐가지고 그 학자들을 모시고 제가 그 향악보로 치환해서 악보 만든 게 이게 타당하냐.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타당하다, 일치해다.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한 겁니다. 재연 연주를.

0: 17세기 때 하던 종묘지리학이 현재 종묘지리학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재현을 안 했었어요, 여태까지. 그것을 현재 악보로 만들어가지고 국립공원에서 재현 연주를 했죠, 제가 감독 시절에.
1: 재현 연주를 딱 할 때 어떠셨어요?
0: 그래서 상당히 그 걱정은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주위에서 대단한 연주다. 여태까지 없던 음악이 탄생하니까 거기에 상당히 뿌듯하고 하여튼 재현 연주라는 의의가 있으니까 상당히 그 보람이 있었던

0: 최충 선생님 그 소개로 음악 선생 소개받고 제주 중앙여고 국악 관현악단 거기를 좀 지도해 달라고 해서 지휘라든지 뭐 음정이라든지 악보 다 조금씩 잘못된 거를 이제 해줘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 스스로 지휘도 하고 그 인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부분을 좀 곧 지도를 하는 거죠. 이제
1: 애들이 엄청 좋아했겠어요?
0: 아주 좋아했습니다.

내가 뭐 여태까지 기대는 선생이 없었는데 맞춰주는 것까지 하니까 아쟁도 음을 잘 맞춰주고 현악기 같은 건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교사국악 관현악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관여했던 선생님들은 몇분 초대해가지고 그래도 모자라요. 한 30여 명 있어야 관현악단이 되는데 그때 국악 관현악단 이제 중앙여고에 있었잖아요. 그 학생들이 좀 연습한 게몇 가지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까지 끼어가지고 이제 발표회를 해.

0: 초록농장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열린장도 만들고 몇 년 전부터 가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연주하고 그래요. 민요도 하고 산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차례차례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했죠.
1: 국악을 좀 많이 알리자는 의미에서 하시죠?
0: 그렇죠. 뭐 같이 이제 알리고 즐기고 뭐 그런. 그래서 거기에 많은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많이 와서

국악 발전이 너무 안 돼 있고 우리나라를 잘 보여줄 만한 그런 아이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립국악원이 필요하죠.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체계적인 문화재라든지 그 민속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예술재를 또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개발해서 무대화 해야 되고 또 여기 사람들도 국악이 아주 본향을 다 향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외국인들도 제주도에 왔는데 자연만 보고 돌아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려면 자연만 봐가지고는 안 되죠. 제대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토양은 국립국악원 유치가 제일

0: 미흡해도 잘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이제 더욱 활성화되고 저변 확대가 되고 발전하기를 그 기대한 마음이죠. 국립국악원 분원이 제주에 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바라는 건 차선책으로 그게 안 되면 도립국악원이라도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관에서 제 지원을 받는 제주 국악 발전이 좀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1: 사람들이 송인길 이름 석자를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0: 가야금 타면 그 음률 부드럽게 듣기 좋다,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만족하죠.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3: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5: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2: 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2: 그래, 이 정도면 됐다.
5: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2: 황공하옵니다, 전하.
5: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2: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0: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2: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0: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5: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4: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5: 그래.
0: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5: 그럼 악학별좌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2: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없고.
5: 정녕 그렇단 말이오?
2: 예, 전하.
5: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0: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1: 예?
0: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어.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2: 네, 좋습니다.
3: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1: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0: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3: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아~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1: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2: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1: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두 발라니입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왔습니다.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이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이고.
0: 오케이. 예. 제가 만드네서.
1: 위 위 위. 세 노트.
0: 네. It's my best game. 아, 영광이네요. Not heavy. Very. Yeah. We come for camp, camp, djembe camp.
1: Djembe camp?
0: Yeah, we're gonna enjoy with friends and play together.
1: 아무래도 아프리카 음악 씬이 좁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아민드 씨 같은 경우는 뭐 코트디부아르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공연단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연락처를 좀 구해가지고 연락을 하게 됐죠.
0: 안녕하세요.
3: 리시.
0: 오,
3: 몇 살?
0: 이렇게 조금 두툼면 가족이 불려. 불려면 연준이가 더 편해. 이거 악기? 아, 이 악기는 서아프리카 전통 발람폰입니다. 발람폰.
1: 발람폰.
0: 마림바, 슬로폰, 잘로폰, 피아노 이런 거 다 할아버지가 이거 악기.
4: 내 와도 야라 야라 가니 야라 야라 야라 야라
1: 그걸 좀 같이 공유하고 좀 우리 음악 안에서 이걸 좀 녹여내서 더 좋은 그런 음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런 작업을 해왔고
0: 예 한국말로 조금 예
5: 반갑습니다
0: 예 Thank you Try first intro intro and we can show you first essay. 슬로리 천천히 네. 천천히 3, 4

73대째 음악관 집안 나왔어요. 트라디셔널리 아프리카 문화에 우리 그리오로 불러요. 우리 계속 왕 옆에 연주하게 주고 그때 텔레비나 라디오나 뉴스 이런 거 없었대. 우리 패밀리가 사람이한테 메시지 전달, 메시지 하는 사람이.

You see, don't make you tired so much.

0: My biggest emotion is happiness. Happiness and movement. The power of movement that brings us together.
1: 진도 시킨코 보면 서로 타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역사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서 전수를 하는 내용에서 좀 맥락이 이제 국악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 장구. 또 말가조로. 와.
1: 두구두구. 두두두두두두두두. 다가담.
0: 아프리카 타키랑 한국 타키랑 다른 거가 많지 않아요. 영준이 스타일만 조금 달라. 왜냐하면 장구 보면 제메랑 장구 문양 똑같아요. 오케이, 그냥
2: 네. 네. 한번 해볼게요.
0: 네.

0: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은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모자 없어?
1: 있습니다.

0: 아프리카 정통하기
1: 한국말 잘하네
0: 조금 연습 받는데 갈 거예요 그러니 저거리 연습
2: 왔네요.
3: A 플랜.
0: 아니 그거
3: 아니에요?
0: 아니에요.
3: 저는 그거 보고 했어요. 그리고 저거 아니. 이거 E 플랫인 거죠. 그러니까
0: 이거 샵이야 샵.
4: 저희 1월이 저고리는요, 색동 저고리의 제주도 방원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이제 저희가 뭐 아미두 씨 비롯해서 인종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개성도 너무 다 달라서.

0: 누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나한테 에너지를 줘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에너지를 주는 쪽으로.
1: 프로라 재밌어요. 왜냐하면 프로라가 거짓말 말 없어요. 그래서 나 생각 이 노래가 사람이 힘든 거 많이 프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 차별 없고 부자 가난아 차이 없고 다 같이 행복한 할 수 있는 거 그런 음악 만들고 싶어요. 나 음악 없으면 못 살아요. 음악 my life.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밥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남도 땅에 울려 퍼집니다.

0: 한 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천으로 높이

0: 고성, 고창, 나주 등 너른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호는지 허허 이거

0: 노래를.
1: 사소해기집 주는 놈이 진놈이라 허유.
2: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너른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3: 반갑네 반가워, 설기 초풍이 반가워.
4: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5: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6: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4: 12시간?
6: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3: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7: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몇 번?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1: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1940년대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엘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우.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마

0: 내가 이 국극단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1: 나가다니 어디로요?
0: 어디든 어때? 같이 갈래?
1: 왜 저예요?
0: 왜 너냐니?
1: 선배님이 가장 아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잖아요.
0: 정연이는 이미 꺾여버린 재능이야.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애가 아니겠지.
1: 전 못 가요, 선배.
0: 왜?
1: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0: 아직도 정연이랑 실력을 겨뤄보고 싶은 거야?
1: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전 그 애가 필요해요.
0: 그렇게까지 필요한 이유가 뭔데?
1: 절 자극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애만이 제 마음을 알아줘요.
0: 그래, 알았다. 행운이야, 넌.
1: 네?
0: 난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 그런 상대가 나타나지 않았거든.

0: 다른 주간지들에도 일제 우경 선배 해명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분위기가 어때? 우경 선배한테 우호적인 기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은.
1: 그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0: 좀 주무셔야죠. 요즘 통 못 주무시죠?
1: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0: 정년이 떠난 뒤로 그러시잖아요. 정년이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어차피 연습은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 기자들은 제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대본들은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완전히 포기 못한 거예요. 단장님처럼요. 단장님, 지금 바로 목포로 내려가실 거니까 바로 차 대기시켜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3: 목포라뇨? 단장님 지금 정년이한테 가시는 거예요?
0: 응, 지금 내려가실 거야.
4: 홍주란! 주란아! 야, 홍주란!
3: 단장님 따라서 목포로 갈 거야.
4: 목포라니? 너 윤정년을 만나겠다는 거야?
3: 그래, 나 정년이 얼굴이라도 봐야겠어.
4: 만나면? 너 그 다음은? 안 그래도 지금 많이 힘들 거야.
3: 나 정년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4: 알아. 내가 다녀올게. 내가 윤정년 꼭 데리고 올게.
5: 단장님!
4: 윤정년한테 가시는 거죠? 저도 데려가 주세요.
6: 설마 정년이 보고 싶어서 가는 거니?
5: 아, 저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윤정년한테 줄 게 있어서요.
6: 공연이 코앞인데 네 연습은 어떡하고?
5: 연습은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할게요. 부탁드릴게요, 단장님.
7: 단장님. 옥경 선배, 다른 국곡단에서 제의가 들어왔나 봐요.
1: 무슨 얘기 들은 거 있니?
7: 자세하게 말해주진 않았는데 옥경 선배가 메란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 옥경이 가끔가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할 때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진심으로 하는 소리 아니야.

0: 네가 뭔 낯짝으로 여기까지 오냐? 뭔 염치로 여기를 찾아와? 뭐 들어왔냐? 네 신간 편하자고 왔냐? 어? 뭐 들어왔어?
1: 정연이 데려가려고 왔어.
0: 돌아불었구만. 완전히 돌아불었어. 정연이를 데리고 가야 네가 그럼 나는 뭐 가만히 있겠냐? 어? 네가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디? 밤에 보쌈이라도 해갈라냐?
1: 정연이가 자기 발로 따라 나설 거야. 정연인 소리 안 하고는 못 살아. 지 발로 다시 가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0: 소금 갖고 와라. 얼른!
2: 필요하신 거 있으시대요?
3: 저 윤정연 어디 있어요?

0: 그 시방 뻗아냐? 이거 주려고 왔어. 너 이거 놓고 갔잖아.
1: 필요 없은 게 도로 가져가라.
0: 왜? 너 이거 신주단지 보시듯이 할 땐 언제고?
1: 도로 가져가라고. 이제 소리는 쳐다도 안 보고 듣도 안 할 건게.
0: 너 그럼 앞으로 평생 소리도 안 하고 굿굿도 안 할 거야? 아, 저번처럼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구나.
1: 네가 뭔디 나한테 비아냥 되냐?
0: 뭐 네 인생이니까 내 할 바 아니지. 이거나 가져가, 네 거잖아.
1: 필요 없다고.
0: 아, 가져가라고.
1: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깨 부숴서 조사 먹든 네 알아서 해라.
0: 그래. 좋아.

0: 뭐요? 안 그래도 죽고 잡은 뒤 왜 너까지 와서 버티는가요? 네 소원대로 옥경세 매우계좌 자리 차지했으면 콧노래나 부르고 살 일이지. 대체 무슨 가심적으로 날 찾아온 거냔 말이야. 죽고 싶을 만큼 네가 뭘 했는데 지하를 닫아야 너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 네 눈으로 받았고 대체 날 너랑만 왜 쓰러진 거야. 아직 네 연기가 남아있잖아. 내가 따라잡고 싶어도 따라가지 못했던 네 연기 말이야. 난 네 소리만 무서워했던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연기 아무리 너처럼 몰입하려고 해도 너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루하루 죽게 힘들었어. 마지막 합동맨 오디션 때 넌 내가 꿈꾸던 연기를 했어. 난 그날 네 연기를 보고 내내 숨도 쉴 수 없었어.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연기 하고 싶었는데 결국 나는
1: 나 목 부러지고 나서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꾼다. 우리 오디션 본 날 자꾸 그날 꿈을 꿔. 꿈속에서는 예전처럼 멀쩡하니 소리가 나와야 다리 딱 벌리고 배에 힘주고 단전서 소리를 뽑아 올리면 소리가 한없이 뽑아져 나와. 내 마음먹은 뒤로 소리가 나오는 뒤 꿈속에서도 세상 황홀하더라야. 눈을 떴는 뒤 꿈이 하도 생생한 게 용기를 내갖고 소리를 해보지 않았겠냐.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아따 그럴 때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건 맹키 겁나게 무섭고 돌덩이로 가슴이 딱 짓눌리는 것 같은디.
2: 정연아, 넌 지금도 앞으로도 혼자 남을 일 없을 거야. 내가 쭉 네 옆에 있을 거니까. 네가 다시 무대에 오를 때까지 언제까지고 내가 꼭 기다릴게.

0: 알아서 들어와. 응? 서울서 손님들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언니는? 언니.
1: 내일은 낙지도 캐야 쓰고 저그 수잔에 김장하는 것도 도와야 된게.
0: 너도 일찍부터 일 거들여야 한게.
1: 어여, 들어가서 자.
0: 단장님이

0: 언니한테 뭘 하겠어?
1: 뭐라 가게 뭐라 해. 말 섞기 싫어서 확 쫓아 내버렸다.
0: 언니, 언니한테는 참말로 미안하지만 나 그거 계속 할라요.
1: 정신이냐? 서울서 온 그 가시네가 너한테 뭐라 했냐? 뭔 사탕 발림 소리를 들었길래 또 그놈의 꾹꾹다령이요.
0: 언니, 소리를 할 때만 가슴이 뻥 뚫릴 것만 같아. 처음에는 애정만치 소리 못할 바에는 소리고 쿡쿡이고 다 접자고 생각했는데 아예 소리를 등질라고 한 게 다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멍멍한 것이 숨을 못 쉬었어. 소리를 흘 때만 숨을 쉬고 살 것 같은지 소리를 해야만 가슴이 떨리는디. 언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1: 이 정신 나간 것이냐? 어? 목이 부러졌는디 어떻게 소리를 하냐? 그리고 인자니 소리꾼도 뭣도 아닌데 네 소리를 누가 들으러 오거냐? 이 것이네.
0: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무대에 슬라네. 목이 부러지면 콧물을 흘 것이고 다리가 부러지면 저대로라도 슬라네. 정신차려 이 가신.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이고, 진짜.
1: 이보시오, 아무도 없어.
2: 이시오.
3: 엄마? 정년이 없냐? 아니요? 아따, 어디 또 전쟁이나 벌었어? 이밤중에 뭔 일이다요?
1: 여그 서울서 온 강소복이 묵고 있지라.
3: 강소복?
1: 날 박는 대로 조용히 떠나. 괜히 자리 있는 애기 들쑤시에 생각하지 말고.
4: 네가 아무리 정년이를 붙잡는다고 해도 결국 저번처럼 정년이가 제 발로 나를 찾아올 거야.
1: 지금 뭐라 했냐? 정년이가 제 발로 찾아가야 이 아이 오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 어? 지금도 그 애기 산송장이여. 그 산송장인 애기가 기어이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 쓰거냐?
4: 정년인 너랑 달라. 넌 천재 소리 못 듣느니 다 때려치겠다고 도망갔지만 정년인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1: 목이 멀쩡해도 가시밭길인 그 길을 똥목으로 평생 소보가 소보가 내가 이렇게 빈다. 그냥 좀 돌아가. 우리 애기 소리야 한 번 뺏겨 쓰면 됐지. 두 번은 안 돼. 두 번은 안 돼.
4: 네가 떠나고 나서 나도 너처럼 최고의 자리를 한번 차지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봤다. 모두들 잘한다고.

0: 명창이라고 박수 쳐줬지만 내 스스로는 알겠더라. 너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 네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그렇게 실력이 늘었던 건 네가 있어서였어. 그렇게 미련 없이 사라져버린 네가 많이 보고 싶었어. 봉선아, 소리꾼은 목이 부러지면 판에 서지 못하지만 국극은 달라. 국극은 소리를 못해도 춤을 못 춰도 연기를 못해도 무대에 설 수 있어. 목이 부러졌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네가 정연이한테 가르쳐줘. 넌 소리를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아. 정연이한테 떡목으로 어떻게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가르쳐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한 곡조만. 아니, 딱 한 소절만이라도 불러봐. 그럼 그 순간 너도 알게 될 거야.
1: 왜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고 있네. 뭔 소리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당장 돌아가.

0: 정윤아! 우리랑 같이 가려고 온 거지?
1: 지금은 못 가.
0: 그럼?
1: 언니 가슴에 지금까지 박은 대못이 몇 갠디. 어떻게 그 자리에 또 대못을 박았냐. 우리 언니한테 허락 받고 올라갈란께 너 먼저 올라가라.
0: 너희 어머니가 영영 허락 안 해주시면.
2: 그래, 알았다. 너희 어머니가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주면 그때 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3: 정연이 얼른 깨워라.
0: 언니! 정연이가 방에 없어.
1: 진짜 언니한테 말 안 하고 야반도 좋아하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언니가 보내줄 때까지는 나한테도 안 가. 걱정하지.

0: 알아. 부득 아침이나 차려.
1: 영서야! 정년이는? 같이 못 온 거야? 안 오겠대? 왜? 혹시 많이 아픈 거야?
2: 아, 정년이 건강하게 잘 있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돌아오겠다고 했어.
1: 정말?
2: 그래, 나한테 다짐했어. 꼭 돌아오겠다고.
1: 다행이다.
2: 네가 기다린다고도 했어. 정년이가 너 많이 궁금해하더라.
1: 정말?
2: 정말이야.
1: 하고 싶었던 얘기 너무 많아.
2: 응?
1: 갔다 오느라 피곤했겠다. 얼른 들어가서 푹 쉬어.
3: 준비 다 돼가니?
4: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3: 아, 다음 공연은 네가 원하는 걸로 올리자. 번안극이든 창작극이든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것도 상관없으니까 뭐든 네가 원하는 걸로 올려주마.
4: 너무 실험적이면 관객들이 떨어질 텐데요. 관객 떨어지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3: 그동안 다른 국극단이며 영화 쪽에서도 제의 많이 받은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상대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결국 넌 우리 메란에 남아주었지. 그러니 이제 내가 널 위해서 양보하마.
4: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 저 위에서 이렇게까지 양보해 주시고. 얼떨떨한데요. 지금까지 받았던 제안들 중에서 가장 끌리는 얘기예요.
3: 주변에서 아무리 물어뜯고 공격해도 넌 여성 국극 최고의 남역이다.
4: 네.
5: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6: 뭐?
5: 아니, 혜랑 선배 이번 공연까지만 하고 국극 그만둔다는 소문이 있어.
6: 응? 왜?
5: 나도 몰라. 뭐 단장님이랑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6: 옥경 선배 문제로 안 그래도 뒤숭숭한데 혜랑 선배는 그만둔다고 그러고. 우리 국극단 뭐 무슨 일 따는 거 아니겠지?
7: 어머, 미안. 지나가는 줄 몰랐네?
6: 어, 아프겠다.
8: 우리 공주님 목체 상하시겠네.
6: 일부러 넘어뜨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7: 야.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가 어딨어? 실수라니까.
6: 이게 진짜...
7: 왜?
8: 안 미치게?
7: 문옥경은 아편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밑에 애들은 깡패처럼 굴고 메란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2: 미안. 나도 실수였어.
6: 야, 허영서!
2: 다음은 뭐야? 서로 머리끄덩이라도 쥐어뜯고 싸우기라도 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신발 안에 유리파핀이라도 숨겨놨니? 우리가 그렇게 싫으면 무대에서 실력으로 이겨. 이런 가짜는 기싸움하지 말고.

0: 고마워. 저런 애들 신경 쓸 거 없어.
1: 한반도 삼국 시절 대고구려 안학궁 구중궁궐에 평원왕의 고명딸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벌이 무서워 울고 밥을 못 먹어 울고 시덥때도 없이 우는 울고로구나. 그때 곰이 없어져 울고 있는 평강공주한테 한 거렁뱅이 소년이 곰을 찾아들고 나타났으니 30전 안맹한 모친을 모시고 사는 전라 금부에서 바보로 유명한 온달이었건다.

0: 우리 공주 울음소리에 온 나라가 떠나가겠구나. 그래, 오늘은 또 왜 우는고?
1: 공이 수풀로 굴러가 보이지 않사옵니다. 찾아주셔야 아바마마.
2: 평강아, 넌 대고구려의 공주된 몸, 어찌 자그마한 일에 우느냐? 그래서 장차 백성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
0: 그래, 이 아비가 뭐라고 했지? 자꾸 울면 화본달에게 시집 보낼 것이야.
3: 거 누가 그리 슬피우는 게요?

0: 만생 처음 어여쁜 일을 보니 사지의 힘이 빠졌나 보.
1: 허영수는 저런 바보 연기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2: 그건 마마님의 공. 빨리 무릎 꿇지 못해? 공주마마이시다. 넌 궁궐에 들어왔어.
0: 아이고 공주마마. 아유.
3: 고개를 들어라. 나와 함께 울어주겠다고?
0: 예. 오, 병석에 계신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눈물은 작은 것도 큰 것도 가벼운 것도 중한 것도 없으니 우는 일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함께 울어주라고 하...
3: 아빠마마도 어마마마도 울지 말라 하시는데 넌 함께 울겠다?
0: 예.
3: 네 이름이 무엇이냐?
0: 온달이라 하옵니다.

0: 공주님, 미천한 이내 몸은 죽으면 그만이다만 구중궁궐대 애기님 슬픔은 어찌할꼬?
1: 기다려요.

0: 우리 처음에 춘향전 공연했을 때도 저랬었지.
1: 지나간 과거는 돌아볼 필요 없어. 오늘 우리가 할 무대가 전설이 될 테니까. 지금부터 이 무대는 너랑 나만의 것이야. 혜랑아,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연기를 나한테 보여줘. 나도 네가 본 적 없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줄게.
2: 네, 이놈! 군사들아!
3: 북쪽으로 수나라 돌궐이 도사리고 남쪽으로 백제 신라 후시 탑탑무리는데 나라는 어찌 길망정 간신 조현 수족

0: 남자가 아니어도 너무 멋져.
1: 다른 한다 하는 님아이들 봐도 결국 문옥경은 못 뛰어넘을걸?
0: 당연하지.
2: 간신 조연의 일당을 처벌하고 요동을 정벌하였으니 이제 남은 건 신라를 정복하는 일뿐이다. 가라! 가서 신라 땅끼들을 쓸어버리고 적장의 수급을 베어오너라. 그러면 내 그에 맞는 상을 후하게 내리리라.

0: 내일 먼길 떠나시려면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1: 공주님, 간신을 벌하고 요동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보셨습니다. 정녕 여기서 더하셔야 하겠습니까?
0: 낭군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 고구려의 태평성대를 바라던 어진 공주님은 간 곳이 없고, 지금 제 눈앞에 공주님은 오로지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피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0: 고구려를 위한 제 마음을 어찌 그리 몰라주십니까? 좀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자 이러는 것입니다.
1: 공주님은 변하셨습니다. 공주님이 이렇게 변할 때까지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저는 무력하고 쓸쓸한 지압입니다.
0: 낭군님,
1: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도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테니.

왕의 부마되어 궁에 들어와 하느님. 간신조연에 목을 쳐라! 신라 땅기들을 죽여라! 사랑하는 공주 마마의 뜻에 따라 칼을 휘두르니 온몸에서 비밀인내가 진동하는구나.

이것이 내가 맹세한 범과 용의 길이고 이 끝없는 사륙의 길이 복사꽃 흩날리는 아낙궁 연못과 공주마마와 만났을 적 이리 될 줄 내 알았다면

세상 분간 고단하여 이만 다시만 양군님 말씀을 멈추세요. 상처가 납니다. 말해 주오 오늘 기억 어찌하여 내달

0: 반장님, 관객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밖에서도 티켓을 더 팔라고 난리예요.
1: 그래, 이거면 됐어. 옥경이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으니 앞편 얘기는 쏙 들어갈 거고, 이번 합동 공연은 성황리에 끝날 거야.

0: 들려? 저 사람들 소리?
1: 화영서랑 홍주란? 아직 가당치도 않지.
2: 옥경아, 우리 메란을 나가서 다른 국극단으로 가자. 아니, 아예 우리끼리 새로운 국극단을 만드는 거야. 너한테 말 안 했는데 사실 나 이번 합동 공연이 마지막이거든.
3: 알아?
2: 알고 있었어?
3: 응. 근데 그게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2: 뭐?
3: 나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2: 마지막이라니?
3: 떠날 거라고. 오늘로 내 국극 배우 생활도 끝났어. 더 보여줄 것도 없고 더 하고 싶은 것도 없어.
2: 그만두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3: 영화를 할 거야. 이미 계약도 했어.
2: 옥경아, 나는 나도 같이 가는 거지?
3: 이제부턴 따로 움직이자.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2: 너 농담하는 거지?

0: 그럴 순 없어. 네가 아평굴에서 다 죽어갈 때 꺼내준 게 누군데? 국극단에서 돈 빼들어서 고부장한테 기사들 관리하라고 한 건 누구고? 내 손 더럽히면서 넌 흠집 하나 안 나고 왕자님으로 군림하게 만들었어. 내가 놔주기 전까지 넌 절대 못 가.
1: 날 소나기에 넣고 있었다고 착각하지 마. 넌 한 번도 날 완전히 가진 적이 없어.
0: 옥경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렇게. 제발 나 버리지 마.
1: 아직도 더 할 게 남아있어. 우리 사이 그나마 좋았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면 더 이상 망가지지 마.

0: 옥경아. 마침 너한테 가는 길이었다. 가자. 기자들이 기다려. 인터뷰해야지.
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단장님.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국극을 알려주셨고 절 최고의 남역 배우로 키워주셨죠. 덕분에 한동안 즐거웠습니다.
0: 옥경아, 공연 잘 끝내놓고 왜 이러는 거야? 아까 약속했잖아. 너 원하는 대로 어떤 공연이든 올려주겠다고.
1: 석 달 전만 했어도 그런 제안이 유혹적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0: 너 이번 공연 주연 배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박차고 나가겠다고? 그럼 남은 공연은? 널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은? 우리 메라는?
1: 저 붙잡는다고 안 잡히는 거 아시죠? 메란에도 국극에도 이제 아무 미련 없습니다.
0: 넌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없니?
1: 책임감이요? 정말 저한테서 그런 걸 기대하셨어요? 건강하세요, 단장님.
0: 문 옥경!

0: 그러니까 언니가 할 텐게.
1: 됐어. 다 했으니까 언니나 들어가서 쉬어. 에이, 뭐 할 말 있어? 아, 도망 안 간게 마음 놓으셔. 약속했잖니.
2: 언니, 그 정년이 마리오라 그 암만 해도 그 슬슬 보내야 되지 않겠어?
3: 어딜? 너 이놈의 가시네. 너 또 정년이 야반도 주시키려 그러냐?
2: 아니 그런 거 아니오라.

0: 그거 정년이 걔 입으로 언니가 보내주기 전까지 아무 데도 안 간다는 말 들었잖아.
1: 그런데 그 소리가 왜 나오냐? 응? 이제 너까지 내 속을 뒤집어야 쓰겠냐?
0: 정년이 그 서울서 국국대모 하나도 못 버리고 다 갖고 왔다 안 오요.
1: 어디 있냐 대모?
0: 어, 언니
1: 불 싸질러 그래.
0: 언니 불 싸질러 못 오겠어. 이미 정년이 한 줄 한 줄 모조리 싹 다 외웠을 것인디. 정년이가 혼자 방에서 그 대본을 꼭 보듬고 있는 걸 봤어. 울도 않고 그 대본만 꼭 보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말이오. 언니 나는 말이오 꿈이란 게 무엇인지도 모르요.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렇게 정년이가 얼마나 간절한지 짐작만 할 뿐이오. 근데 언니는 나랑 다르잖아요. 언니는 정년이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면서 하고 싶은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게 제발 언니가 정년이 쪽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좀 살려주면 안 되겠어? 에?

빠져갖고 아주 넋이 헐 딱 빠져버렸어요. 자, 여기가 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섬남서 제일 가는 강알루란게요. 여짜요. 아, 여짜요.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잘 지으더라. 그 오늘이 다음날 아니요. 이 퇴기월매의 딸 춘향이가 추천을 하는 모양입니다요. 도련님이 그러고 말씀을 하시면 이 소인 왕자 산 업계 건너가 볼라요. 남자 풍부된 춘향 보러 건너간다. 간거를 재고 맵씻고 대도고 온 처방자 셋수 없고 발랑거리고 멍스런 처방자 서왕모 요지어드 편지전튼 청도처럼 말 잘하고 눈치있 고양니은 처방자 한발 여기 놓고 또 한발 저기 놓고 중중거리고 건너간다. 조양불 덮어 쯔고 퍼들에 앉은

0: 연아. 갈 데가 있을게. 일어나봐. 예전에 정정렬이라는 명창이 계셨다. 춘향가로 유명한 양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소리를 했다 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쏟고 난리가 나버렸지. 근데 그분이 떡목이야. 선천적으로 탁하고 고음이 전혀 안 올라가는 그런 무기였지.
1: 근데 어떻게 명창이야? 소리가 갈라지고 뚜벅뚜벅 끊쳤을 것인데 언니도 직접 들어봤어?
0: 들어봤지. 정정렬 선생님은 타고난 떡목을 또 다듬어서 거칠어도 힘이 있는 소리로 바꿔나 불었지. 그러니 듣는 사람 귀에는 빈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져서 들릴 수밖에. 그래서 사람들은 선생님이 없는 소리, 무를 부른다고 했었다.
1: 없는 소리. 무를 부른다.
0: 정년이 너는 빈 소리를 무엇으로 채울라냐?
1: 언니라면 무엇으로 채워서 불렀겠어?
0: 사람은 눈물로 채울거나 한숨으로 채울거나 아따 해 나오는갑다.

빛처럼

배에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뿅!

0: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4: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0: 셋.
1: 오케이.
2: 감독님 저 드럼을 다 넣어주시고 건반 더 높여주세요. 네, 같이 하니까 좀.

부동나금의 추절이요 백설이 펄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 우리가 이런 좋은 풍요정을 만났으니 어디야?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드림의 소리꾼 이발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아리따우신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네, 해금 연주자 김지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피리와 회평소를 또 맡고 계시는 우리 이아영 씨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멋진 탈춤과 또 장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백승희 씨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네, 솔로라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꽹과리 노동현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락드림의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잠시 멈춰서게 하는 음악이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 같나요?
1: 네!
0: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장소에 저희 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더 멋진 또 팀이 기다리고 계신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트코도 여러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2: 지금부터 저희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 최남단, 바로 남해 바닷속 이야기입니다. 이 남해 바닷속에 용왕이 한 분 사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병을 얻게 됩니다. 이분을 치료하려면 토끼 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수국 충신이었던 별주부 자라가 토끼 간을 구하러 세상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자라가 평생 바닷속에서만 살다 보니 토끼 생김새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국의 화가가 이 토끼를 그려주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수군가의 화공을 불러라입니다. 제가 화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불러라! 라고 해주시면 한번 토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2: 연습 한번 해볼게요. 화공을!
3: 불러라!
2: 너무 좋은데요?

0: 축복을 펼쳐 번사는 아마큼 따로 종종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트쿠도입니다. 저는 판소리 하고 있는 소리꾼 윤가람이자 아트쿠도의 보컬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트쿠도에서 피아노와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아입니다.
2: 저는 아트쿠도에서 베이스 기타와 콘트라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손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아트쿠도에서 드럼과 이따가 또 멋있는 악기 카혼을 연주하는 아트쿠도에서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김비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세요? 저희 앞서 공연을 보여준 락트린 이 자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락트린! 락트린!
4: 저희 락트림이 다시 왔습니다.
3: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다 같이? 자, 인사!
5: 안녕하세요!
3: 저희 공연 어떠셨어요, 이발근님?
4: 저는 뒤에서 아트쿠도의 음악을 들으면서 판소리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저희 락드림의 공연은 어떠셨나요?
0: 일단 이 락드림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이 즐거움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무대였고 특히 또 캐대연에 나오는 그 호랑이 아까 너무 비슷한 그 귀여운 동물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데 보시는 분들도 너무나 흥이 났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3: 그리고 혹시 여기 관객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아트쿠도와 여기 락

0: 드림 팀의 구성된 악기를 보면 겹치는 게 없어요. 저희 아트코드는 서양 악기, 드럼, 베이스, 키보드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드림은 전통적인 대한민국 국악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 국악에 대한 공통점도 있지만은 악기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관람하시는데 즐거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다름이 오늘 무대에서 어떻게 섞이는지 저희도 참 설레이면서 네, 기대가 되는데요.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춘향가 중에 사랑가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랑 많이 가져가시라고 저희가 사랑가 준비했으니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광화문 구경을 나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리 도련님 되시는 이몽룡께서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몽룡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1: 아니, 못 봤는데요.
0: 아, 못 보셨어요? 아, 여기 혹시 우리 몽룡 도련님이신가요? 맞다고 하시는데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 그럼 우리 몽룡 도련님이 어디 계시지? 다 같이 도련님 한번 크게 불러볼게요. 다 같이 시작!
2: 도련님!
0: 아, 너무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도련님 불러볼게요. 시작!
2: 도련님!
0: 어디 계신가요?
3: 예, 준영아.
0: 여기 있었네요. 아,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변사도 아니고 이몽룡이에요.
0: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 갔다 인재우시오?
3: 아니, 저기 저쪽에서 우리 임자 공연하는 거 좀 보고 있었어요.
0: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3: 예, 준영아.
0: 예.
3: 아, 옛날 옛적에 내가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업고 놀아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0: 아이, 도련님도 참, 여기 이렇게 관객분들도 많으신데 부끄러워서 지옥고 논단 말이오.
3: 자, 저쪽에 앉아계신 분들은 소신적에 더하면 더했지. 자, 준영아, 어디 한번 놀아보자꾸나.

0: 고맙습니다.
1: 공연 어떠셨어요?
2: 좋았어요.
1: 좋으셨죠?
2: 네.
1: 아, 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찾다가 이번에는 어떤 분을 드릴까? 오늘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좋습니다. 지금 저기 군복을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외쳐볼까요?
3: 전라남도 순천이요.
1: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답니다.
0: 아따, 멀리서 오셨네요.
1: 자, 좋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내가 이길 수 있다. 어, 저기 지금 한번 외쳐볼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4: 광주.
1: 광주광역시.
0: 광주 순천이 더 먼디. 광주는 탈락이요. 광주는 탈락이요. 안디야.
1: 안 탈락이랍니다.
0: 응, 안디야.

0: 멕시코.
1: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0: 지금 멕시코에서 오셨어요? 한국 분이세요? 아, 멕시코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1년 반이요? 좋습니다. 총 두 분 무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1: 멕시코 대 춘천.
0: 각자 성함과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제 이름은 김도훈이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습니다.
1: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충성. 네, 아, 고맙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3: Hola, buenas tardes. 오. 제 이름은 최문국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왔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1: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여기 공연을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소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2: 저 사실 길 가다가 그냥 우연하게 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공연이어서 제가 이런 밴드 음악 좋아하는데 네,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3: 네, 저희는 오늘 나들이 나왔다가 조계사 가서 이제 복을 빌고 와서 이렇게 와서 복을 진짜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춘향이도 본 것 같고 예, 너무너무 오늘 예, 가슴이 떨려서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다음 무대는 꽃길 개화라는 곡입니다. 민요 꽃타령과요,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믹스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 곡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또 함께 여러 가지로 표현을 또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꽃이 만발하시길 바라면서 꽃길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다.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다.

0: 이번에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 첫 번째 질문은요. 아트쿠도와 락드림 멤버 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악기 조합을 또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네, 답변이 아트쿠도 소리꾼, 그리고 락드림의 장구 모든 잘 맞춰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2: 뭐 해볼까요, 저희? 아리아리랑
3: 슈!
4: 아리아리랑
2: 스리스리랑
4: 스리스리랑
3: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0: 고맙습니다. 어울렸어요? 괜찮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1: 만약 아트쿠도와 락드림에게 결혼식 축가를 부탁한다면 어떤 곡을 부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트쿠도님한테 Love is an open door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0: 아, 어려운 곡을 하셨네. 이거 누구예요? 이거 혹시 사연 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 여기, 네. 여기 계시구나.
2: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0: 이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3: 경기도 고양시 사는 안선민입니다.
0: 방금 신청하신 곡 한 소절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시작!

0: 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와, 너무 멋있어요. 네.
1: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퓨전 국악 공연을 하며 가장 즐거웠던 때와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요? 라고 왔습니다.
2: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까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0: 좋았을 때는 비가 드디어 그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1: 관객분들과 만나면 그저 행복하고 그저 너무나 설레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방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디 계실까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0: 광진구 능동에 사는 김소정입니다.
1: 네, 오늘 또 공연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0: 너무 보기 좋고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우리나라 국악을 하는 젊은이들한테

0: 신데 여기까지 이렇게 뽑혀서 오실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1: 오늘 꼬리 말이 아니지.
0: 둘이 좀 닮았죠.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상품은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1: 이거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요?
2: 네, 좋은 이야기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곡은요, 청산별곡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려 시조인 청산별곡을 가지고 현대인들의 애환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대목에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또 청해 들어보시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또 벗삼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애환들을 느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산별곡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재밌으신가요? 네!

0: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조금 더 특별한 곡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함께 준비한 합동 공연이죠.
1: 네, 저희 락드림과 아트쿠도가 들려드릴 이번 곡은요, 어화둥둥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후렴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듣고서 불러볼게요. 시작!
2: 어화둥둥 춤을 추네.
1: 시작!
2: 어화둥둥 춤을 추네.
1: 너무 좋은데요? 두 번째 소절은요, 어화둥둥 노래하네 입니다. 시작!
2: 어화둥둥 노래하네.
1: 시작!
2: 어화둥둥 노래하네.
1: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락드림과 아트쿠도의 어화둥둥 들려드리겠습니다.

0: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2: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2: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2: 어? 그렇게나 커지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3: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4: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3: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5: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5: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2: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5: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3: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2: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3: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0: 결이 구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1: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2: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1: 아, 뜨거워!
2: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1: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0: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것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2: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산조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2: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2: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0: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3: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2: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0: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2: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3: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1: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3: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0: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3: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1: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3: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1: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3: 그걸 이제 알았어.

0: 구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 때
3: 동해안 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이것도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프리랜서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0: 가을이 묻어나는 노래로 국악 한마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리꾼 남상일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국악 한마당의 음악을 책임져 주실 민속악회 수리도 인사드립니다.
0: 네, 오늘 국악 한마당 문을 열어주신 분들,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는요, 정가의 느낌을 담은 곡으로 우리 가곡의 아름다움을 대중에게 전하는 팀이죠.
1: 네, 저도 소울지기의 무대 보면서 우리 소리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우리 소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요입니다. 네. 경기 민요를 대표하는 이호연 명창을 중심으로 우리 민요의 멋을 전하는 한국의 소리 숨 창단 공연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 먼저 선보여 주신다고 합니다.
0: 네, 그 첫 무대로요. 우리 소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 소리꾼들이 무대에 준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큰 박수로 한국의 소리 수매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0: 경기 소리의 매력이 가득했던 한국의 소리 숨에 무대였는데요. 우리 소리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해보면서 연속 창극 만나봐야죠. 지난 시간 심청전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2: 아,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아, 우리 마누라가 그냥 지성껏 공을 들였더니 아, 자식 하나를 점제 줬구만이라.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참기야 잘간 잘간 엄마 아빠 두리두리 둥둥 내 딸.
3: 내건 천둥지 허할일 없이 죽게 되니.
2: 그런 말 마. 아, 명산대찰 신궁 들여 40 이후에 나온다식. 아, 저다 못도 못 매고 죽는다는 말씀이 웬 말씀이요?
3: 아, 참.

0: 아니,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1: 네, 연속 창극 심청전. 그 두 번째 시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 무대, 남상일 씨의 소리로 열어볼까요?
2: 자, 그때여 신봉사 곽수 부인을

0: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무 물색 모르는 청인은 배가 고파 응애 응애 울음을 우니 아이고 내 새끼야 우지 마라. 날이 새면 처스로도 먹여주마. 그때여 신봉사 청이를 품에 안고 젖동량 차로 나가 보는디
1: 여보시오 부인님네 이

아이고 고맙소. 아이고 이놈, 아이고 배가 뺑뺑하구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청이가 여러분들 덕분에 보살핌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6, 7세가 되었는데, 하루는 그 마을에 언니하고 동생하고 소리하면서 한번 즐기는데 참 이쁘고 좋소. 얼마나 잘한지 여러분들 한번 즐겨주시오. 야이.

0: 아버지, 어디를 다녀오세요?
1: 뭐냐?
0: 이제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석 공양 허울이다.
1: 야야, 그런 말 마라, 그런 말 마라. 아, 애비가 돼갖고 네가 필요한 밥만 먹었을 거냐? 당최 그런 말 말어.

0: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조석공양 허울이다.
1: 어제 혼자 우리 장애 고맙구나. 그래?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0: 정이 개오느냐?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내가 다 찾아다가 봐야지. 정아, 정아, 정이 개오느냐? 정아, 정아! 사람 살려!
1: 상례!

0: 사람이
1: 사람 살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0: 그건 누가 날 살렸어? 날 살릴 사람이 되시오.
2: 예. 소승은 몽은사 화주승이온디 시주집 내려갔다 돌아가는 길에 다행히 풍사님을 구원하였네다.
0: 활인지 불이라더니 그 스님의 공덕으로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메꿀 안마였소이다.
2: 그것을 무슨 은혜라고 하오리까마는 소승이 아니었으면 참으로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0: 그래 고맙소 고마워. 영락없이 죽을 뻔하구만.
2: 저 봉사님
0: 예.
2: 그 내 말만 들으시면 어두신 눈을 꼭 뜰 것도 같소마는.
0: 뭐시 눈을 떠?
2: 우리 절 부처님께 빌면 아니 되는 일이 없지요.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 저 시주하시고 정성껏 불공을 드리면 어둡던 눈을 떠 태평성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0: 보시라. 눈을 떠?
2: 예.
0: 꼭 떠?
2: 예. 꼭 떠 없지요.
0: 그러면 공양미 300석 시주하리다. 시주세에 그리 적으시오.
2: 아이, 봉사님 가세를 살펴보면 300석은 고사하고 섭 곡식이 없을 텐데 그거 어찌하시려고 털컥 시주한단 말씀을 하신...
0: 멋이었죠?
2: 어?
0: 대사가 내 속을 어찌 알고 막말을 해대시오. 어서 적어. 어? 공양미 300석
2: 공양미
0: 몽은사 시주함 예. 심학규. 어? 그렇게 적어. 다 예. 적었는가?
2: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그럼, 적겠습니다.
0: 그럼 올라가서 불공이나 자신이 허여주시오.
2: 그럼 소승은 그리 알고 이만 물러갑니다.

삼백석 삼백석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야?

0: 아버지.
1: 어라 어라 나 네 입이 아니여. 네 입이 아니여.
0: 아버지 어찌 이러시오. 제가 더디 왔다 하여 이렇듯 노하시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1: 아니다 아니여. 나 혼자 끙끙 앓다가 나 혼자 죽을란다.
0: 아버지. 집안의 모든 일을 의논터니 오늘은 무슨 일로 너하라 쓸데없다 말씀하옵시니 마음이 설소이다.
1: 야가 청아 우지 말어. 내가 다 말어마 말여. 오늘따라 네가 이제나 저제나 올려나 기다리다가 내가 하도 깝깝해서 너를 찾아 나갔다가 이 앞 개천물에 그냥 푹 빠져 거의 죽게가 되었는데 아 마침 몽사 화주승이

나를 건져놓고 하는 말이 말이여, 아, 공양미 300석을 모은 사이 시도하면 아, 어두운 눈을 뜬다는구나. 그 뜬뜬단 말만 반겨듣고 공양미 300석을 시조책에 적어보냈으니

0: 아버지.
1: 뭐냐 뭐냐 고맙다 참. 아이고 내가 미쳤어. 아이고.

아버지, 아무 염려 마옵시고 저 청이만 믿으셔요. 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버지 눈을 꼭 띄우리다.

0: 네, 연속 상극 심청전 두 번째 무대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철철한 심청이의 효심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1: 자, 이번에는 국악계의 꿈나무를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어떤 멋진 신동이 우리 국악 한마당을 찾아와 줬을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0: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들어볼까요?
2: 어시구 저시구 지와자 좋네 국악 신동 김유라.
1: 네, 아 자기소개부터 지금 구성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아니 우리 유라 양은 어떻게 이 국악과 연을 맺게 됐나요?
2: 8살 때 아빠와 함께 시조를 배우다가 우연히 판소리를 알게 돼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어요. 아~
0: 네, 8살 때부터 배웠으면 벌써 판소리 공부를 시작한 지 6년이 된 거네요. 네.
1: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유라 양이 큰 일을 해냈다고 들었는데 자랑 좀 해주세요.
2: 네, 네 제가 흥부가 한바탕을 완창을 했어요.
1: 와, 대단합니다.
0: 흥부가 완창, 선생님들도 완창 준비하면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어때요? 힘들지 않았어요?
2: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담감도 많이 컸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들도 들었는데 그래도 했어요.
1: 그래도 했어요. 네, 운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유라 양이 소리 공부를 하는데 큰 힘을 주고 계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쪽에 아주 멋지게 한복을 차려입은 분이 바로 아버님이시죠. 여러분 박수 좀 크게 보내주시고요. 아버님, 네. 이렇게 막내딸이 소리를 하는데 뿌듯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3: 예, 예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국악 가족의 늦둥이 막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완창을 준비하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많이 안쓰러움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사히 완창을 하고 나니까 한결 소리도 성숙해지고 또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서 상당히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듯 든든한 가족의 응원이 있으니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님께서 직접 곧법으로 곧으로 장단을 맞춰주신다고 합니다. 아버님과 유라 양이 꾸미는 무대입니다. 흥보가 중 가난 타령 대목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마누라

0: 가족들과 함께 명창의 꿈을 키워가는 멋진 꿈나무 소리꾼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뿌듯하네요.
1: 네, 이어지는 무대에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미녀 즐겨봐야죠. 다 함께
0: 오늘 미녀는 경복궁 타령을 골라봤는데요. 오늘은 이호연 명창 모셔서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이호연 명창께 저희가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호연 명창의 선창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헤
0: 네. 네. 어머, 그런데 언제까지 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박자인지 잘 그러니까. 세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장단을 좀 네. 맞추세요.
0: 제가 선생님께 사실 때 몇 박자인지 한번 세볼게요. 네. 시작!
2: 헤
0: 자진머리 두 장단인데요. 네. 경복궁 타령이 자진머리 장단이 아주 경쾌하고 박진감 넘치는 곡이잖아요. 네. 하나 둘셋넷 둘 둘 셋넷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더 길게 하시면 안
2: 둘,
0: 됩니다.
2: 둘 둘 셋 넷까지.
0: 네. 네. 자, 다 함께 한번 에 해볼까요? 시작.
2: 에
0: 둘 둘 셋 여기까지.
1: 네.
0: 네. 아유, 다 잘하시네요.
2: 잘하시네요.
0: 네. 그러면 그 뒷 부분도 네. 한번 네. 선생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부터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2: 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내게 명산천이 밝아온다.
0: 네, 아유 좋습니다.
2: 끝에를 잘하셔야 돼요 또. 네, 끝나는 부분.
0: 온

0: 명산천이 밝아온다.
1: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다.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온다. 이렇게 옆구리를 쿡 찌르듯이 온다. 소리를 그냥 시원하게 네. 밀어주시는 거. 네. 이게 경복궁 타령의 멋과 맛입니다.
2: 네, 오늘 국악 한마당 끝으로 전 출연자와 함께 경복궁 타령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해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바다 옆으로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호. 호수를 멀리 내다보는 산자락에 정자 하나가 가볍게 처마를 들어올린 채 연못가에 섰습니다. 정자가 딸린 이 대궐 같은 집은 강릉 선교장입니다.

1703년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소박한 민가정원, 환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가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규모가 상당하죠. 돌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마루가 연못 안쪽에 들어가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례정 안에서 바라본 연못의 풍경이 참 그윽하죠. 관동 팔경을 둘러보던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풍류를 즐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강릉 선교장은 집안 건물 9개 동에 문만 12개, 105칸짜리 집. 현존하는 한옥 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0대에 걸쳐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사대부가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례정은 집주인의 풍류 공간인데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월화문은 환례정의 출입문입니다. 선교장의 상징과도 같은 문이죠.

0: 관례정은 전국의 풍류객들이 모이는 최고의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금강산 유람길에 선교장에 들린 추사 김정희는 관례정 안에서 바라본 가을산의 풍광에 취해 홍엽 산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풍류객들에게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요. 선교장이 그 길목에 있어 내노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 관례정의 운치를 시, 서, 화로 남기곤 했습니다. 관례정은 벽이 없이 사방이 문입니다. 열린 문으로 사계절 풍광이 방 안에 머물고 그것은 시가 되고 글이 되고 그림과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장은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위해 관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1: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2: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3: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12시간?
3: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2: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 창극을 꾸준히 창작하며 전통 음악극의 매력을 알리는 곳, 바로 국립창극단입니다. 국립창극단은 지난 2021년 판소리 수군가를 재해석한 창극 귀토를 선보였는데요. 2021년 초연과 이듬해 재연 무대까지 뜨거운 사랑을 받은 화제작 귀토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 준비했는데요. 귀토의 주인공은 판소리 수궁가에서 자라에게 속아 수궁에 갔다가 탈출한 토끼의 아들 토자인데요. 토자 역은 깊이 있는 소리와 섬세한 연기로 주목받는 젊은 소리꾼 김수인이 맡았고요. 토자와 함께 수궁을 간 토녀는 김우정. 토자와 토녀를 꿰어 수궁으로 데리고 가는 자라 역엔 최용석이 맡아 관객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웃음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얼굴과 무대 연출로 돌아온 창극 귀토를 문화인 공감이 미리 만나봤는데요. 수궁가 그 이후의 이야기 귀토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1: 수궁에서 돌아온 토끼. 이번엔 아들 토끼가 수궁으로 떠났다. 4년 만에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대표 창극 귀토. 판소리 수궁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유쾌한 상상력과 해학으로 풀어낸 작품.

0: 2026년 국립극장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초연부터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관객을 사로잡았던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가 2021년 초연, 2022년 재연 이후 4년 만에 돌아온 건데요.
1: 제 공연이고 아마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공연 작품이라서 관심이 덜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맛을 더하는 새로운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인 만큼 제가 더 정말 멋진 작품성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창극 귀토는 초연과 재연에 이어 연극과 뮤지컬, 창극 등 장르를 넘나들며 유쾌함과 감동을 전하는 고선웅 연출가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귀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 그 공연을 다시 하면 꼭 맨날 그 달라진 게 뭐냐고 하시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철들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저게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자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대본을 훨씬 더 명료하게 좀 잘라내고 없앤 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기복을 조금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이 새 역할이 마침 그 김준수, 태평양 씨가 했던 역할이 이제 우리 김수인 씨, 최영석 씨가 이제 처음으로 캐스팅 됐고 민은경 씨가 했던 역할을 이제 김우성 씨가 하게 됐는데 정말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미러지
0: 있으니까. 기존의 바닥 LED에 무대 뒷면 LED를 더해 산중과 바닷속을 넘나드는 공간을 한층 생생하게 구현한 것도 돌아온 귀토의 특징입니다. 귀토는 판소리 수궁가에 상상력과 현대적 연출을 더한 창극으로 수궁에서 돌아온 토끼의 아들인 토자가 겪는 모험과 성장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토자의 생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수궁에서 돌아온 아버지 토끼는 독수리에게 잡혀가고 어머니 토끼는 포수에게 목숨을 잃죠. 하늘에서
3: 빛과

0: 가면은 어디로 간다는 거야? 우리 토끼끼리 오손도손 살아야지.
1: 난 인자부터 토끼 안 할라요.
2: 토자는 육지에서 겪는 갖가지 고난, 즉 탈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궁이 있는 바다로 떠나기로 하는데요.
3: 저것이 무엇이냐? 산띠가 원청이로 보라. 너 반갑다. 물살로라.
2: 돌아온 귀토는 새로운 캐스팅으로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찰부지 토자 역은 탄탄한 실력과 깊이 있는 소리를 지닌 국립창극단의 김수인이 맡았는데요.
4: 준수 선배가 했던 토자는 되게 굉장히 귀엽고 활발하고 되게 깡총깡총 뛰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약간 까칠함을 좀 더 했어요. 이 토자라는 캐릭터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가지 않으면 바다에 갈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 자리에 현실에서 주저앉았을 텐데 워낙에 낙천적인 캐릭터고 또 삶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용기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토자와 바다로 여정을 떠나는 토자의 연인 토녀는 창극 춘향과 심청의 주역 국립창극단 김우정이 맡았습니다. 맑고 섬세한 음색과 능청스러운 연기로 극의 재미를 더했는데요.

0: 토녀가 되게 테토묘예요. 약간 그런 포인트를 이제 관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 지난 귀토에서는 토자와 토녀를 돕는 주꾸미 대신을 맡았던 소리꾼 최용석이 이번엔 토자의 간을 노리는 자라를 연기합니다.
2: 또 이 자라 역을 통해서 용왕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 신세 한탄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충원을 하기도 하고 몸을 이렇게 불사지르면서 이제 한몸 희생하려는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작품에 대한 애정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1: 용왕에게 바칠 토끼를 놓쳤던 자라. 새로운 토끼를 찾기 위해 산신제를 지내다 제 발로 수궁에 가겠다는 토자를 만납니다.
3: 어라, 이상하다. 토끼는 토끼란만 다른 토끼였다. 혹여 나란 존재를 아시오?
4: 몰라요.
3: 들은 풍월도 없으시고?
4: 몰라요.
3: 몰라요?
4: 몰라요.
3: 정말 몰라요?
4: 몰라요.
3: 정말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갑시다. 아이, 너무 가시겠다며. 아니, 그러면 이 속국 찾고 가면 되지.
5: 대관장님 오신대요.
1: 이상향이라고 여겼던 바다에서도 고난이 닥치는데요. 과연 토자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6: 여기를 떠나서 내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이민을 간다든지 뭐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기를 피하면 꼭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서사는 어느 때고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공연하는데도 역시 그래 맞아. 저도 살면서 또 그래 있는 곳에서 발 디딘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딴 데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또 저도 했었거든요.
1: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는 제2회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서 관객과 만나는데요.
7: 올해 두 번째로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중국, 일본 이렇게 대표적인 그 아시아권 나라의 대표적인 두 나라 작품이 왔었고요. 올해는 이제 중국의 경극 또 그리고 태국의 콘 이런 작품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체 9개 작품을 선보이는 음악극축제가 되겠습니다.
1: 4년 만에 돌아온 판소리 수궁과 그 이후의 이야기. 전통의 상상력을 더해 유쾌하게 전하는 삶의 지혜. 창극 귀토를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고전의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8: 네,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캐스팅으로 돌아와 배우들의 색다른 매력과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귀토의 부제는 토끼의 팔란입니다. 팔란은 토자가 육지에서 겪는 가진 고난을 뜻하는데요. 토자와 토녀는 팔란을 피해 찾아간 수궁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된다는데 과연 이들은 어떤 시련을 겪게 될까요? 토자의 좌충우돌 모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국립극장의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는 국립창극단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음악극의 현재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인데요. 오는 9월 26일까지 태국, 중국 등 해외 초청작을 비롯한 9편의 세계 음악극이 펼쳐진다고 하니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세계 음악극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대학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입니다. 올해로 벌써 34회째를 맞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 동안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펼쳐졌는데요. 우리의 용감한 미래들이라는 주제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해외 초청작 5편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국내 창작극까지 총 10편입니다.

0: 10편의 다채로운 작품이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축제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1: 매년 여름 찾아오는 2026 아시테지 국제 여름축제. 언어와 국경을 넘어 무대 위로 펼쳐지는 상상력.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예술 축제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시원한 피서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 축제 2026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입니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이 축제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대학로 일대 공연장에서 펼쳐졌는데요.
2: 아스테이지 축제는 90년대 초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동극이라고 해서 굉장히 폄하되는 시대도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국내 예술가들이 창작극을 만들면서 어린이들에게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창작 작품을 준비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7월에는 해외 공연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1: 올해는 체코,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해외 초청작 5편과 하늘 공동창작 1편, 국내 창작 4편까지 모두 10편의 작품이 관객을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의 첫 무대, 체코 드락시어터의 잠들고 싶지 않아. 대사 없이 몸짓만으로 진행돼 3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데요. 잠들기 아쉬운 아이들과 빨리 재우고 싶은 아빠의 유쾌한 한판 대결이 펼쳐집니다.
2: 드락시어터는 체코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극단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작품은 신체극, 무용극, 비언어 공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지 않은 그 모습, 그 자체를 지속적으로 45분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공연입니다.
1: 이번 작품은 오스트리아 토이하우스 시어터의 이리저리 팔랑팔랑입니다. 생생한 라이브 연주 속에 몸의 움직임과 소리, 천의 질감만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비언어 신체극인데요. 무대를 가득 채운 거대한 천. 둥실둥실 팔랑팔랑 살아 움직이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린이 관객들이 아주 즐거워하네요.
3: Flatterland piece. It's a piece which is focusing on a sensorial experience for the audience and also for the artists that are on stage. Through moving the fabric and moving the air on stage, they can dive into this simple idea, which is basically moving the fabrics, but they're diving deep.
4: Yes.
3: In it with us. Mm-hmm. So I feel happy that we can share it.
5: Und das ein Raum mit dem Gefühl zu geben. Ich meine Rolle ist das einfach schon unbewusst ein Gefühl zu geben.
1: 여기는 서울 연극창작센터.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대학로 일대 다양한 극장에서 함께 열립니다. 이곳에선 2026년 서울 어린이 연극상 대상을 받은 걸리버 여행기 주민 아웃 공연이 한창입니다. 학교에 가던 주인공 바다가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연극인데요.
6: 주인공 바다가 학교 가는 등굣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마주치는 작은 눈들레 하나에 한눈 팔려서 놓치고 그러다가 다시 학교 가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학교 가는 내용을 핫땅새가 핸드폰, 프로젝션, 영상 이렇게 활용하면서 재치 있게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1: 아이들에게 익숙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카메라 줌인 줌아웃 기법을 활용. 그림 자극과 영상이 어우러진 상상의 세계를 선보입니다. 등굣길 어른들에게 혼이나 잔뜩 위축된 주인공 바다. 거인국에 간 걸리버처럼 몸이 작아져 버리는데요. 카메라 줌인과 일상용품을 활용해 작아진 바다의 모험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이번엔 주인공 바다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큰 거인이 됩니다. 거대해진 주인공은 환상적인 그림 자극으로 표현됩니다.
4: 창작 과정에서 이제 걸리버 여행기가 모티브가 되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다라는 아이가 왜 크고 작아지고 이 세상이 왜 크고 작아지는지 그리고 크고 작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가장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학교에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이제 세상에서 이제 경험하고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를 우리 어린 친구들이든 이제 가족들이든 공연을 보고 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초록 풍선이 샤인 머스켓으로 변하는 마법. 극장에서는 아이들의 상상력이 곧 현실이 됩니다.
7: 재밌었고요. 약간 그 그림이랑 그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화면에서 나오는 게 신기했고 그런 그냥 처음 봤어요.
8: 무대랑 좌석이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되게 창의적인 발상들 그런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2: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사색하고 사유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사유를 합니다. 그럴 때 공연 예술이 그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유의 힘을 줄 수 있는 조용한 쉼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테이지는 계속해서 그런 세상에 약간 힘듦을 느끼고 있는 어른들에게 다시 어른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어린이에게는 또 그런 쉼표와 또 그 상상력의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꿈꾸고 있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1: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열정이 만난 시간.
9: 2, 1.
1: 언어와 국경, 세대를 넘어 무대 위에서 하나가 된 특별한 기억. 무대 위에서 피어난 아이들의 상상력이 끝없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0: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봐도 정말 재미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비언어극 잠들고 싶지 않아와 이리저리 팔랑팔랑은 대사가 없어도 이해가 쏙쏙 잘 되는 데다가 걸리버 여행기 줌인아웃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카메라라는 매체를 활용해 더욱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잠옷을 입고 마로니의 공원을 누비는 잠옷 플래시몹과 연주를 관람한 소감을 나누는 다이내믹 리뷰 등 아이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아스테이지 축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이어지니까요. 이번 여름 축제를 놓쳐서 아쉬우셨다면 다가오는 겨울 축제에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공연장 나들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3대 아리랑 있죠.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그리고 미량아리랑. 밀양의 아리랑 정신을 이으며 문화, 예술, 관광을 이끌어가는 곳, 지역민들을 위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0: 밀양문화관광재단인데요. 오늘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에서는 밀양문화관광재단 박호성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0: 자,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반갑습니다. 무대가 아닌 이렇게 주의자로서 공연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고 그랬었던, 근데 오늘은 색다르게 재단의 경영자, 국립미술관의 원장도 또 경험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행정가인데 오늘은 재단의 경영자로서 밀양문화관광 이해, 그리고 밀양 아리랑에 대한 각별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만큼 또 많은 분들께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을 역임하셨었고 작곡가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문화인공간 VCR의 이제 국악관현악단 연주를 소개할 때마다 정말 작곡가님의, 아니 대표님의 곡들이 예, 들려올 때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먼저 그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은 1965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죠. 네.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 음악을 선도하고 현대화하고 실용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국악관현악단입니다.
0: 네.
1: 이곳에서는 세종음악 기행을 비롯해서 안양 그리고 서울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요 레파토리로 브랜드 공연을 했었죠. 특히 제가 재임 중에 제 15대 단장으로서는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인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금 마련을 통해서 중대재해본부에 기부하기도 했었고요.
0: 네.
1: 또 첫선음악회라서 초연음악회라는 개념 위촉이 아니라 젊은 작곡가들에게 공모에 의해서 현장에서 이 인기투표인가요? 이거를 우리 그 방송 그거를 약간 차용을 했죠.
0: 네.
1: 그래서 최우수 우수 이래서 작품률을 달리하기도 했었던 처음 선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신년음악회, 서연음악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고민 끝에 세종로에 있는데 그래서 새해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신년보다는 새해, 우리 순수한 말로
0: 좋네요.
1: 해서 새해음악회를 또 브랜드로 해서 만들기로 하고 하기도 했었죠. 초대 단장은 세종국악관현악단 1992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순수 공연 국악관현악단이죠.
0: 네.
1: 그래서 창단해서 창단 단장 초대해서 박호성의 신나는 국악여행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그 배리어프리 공연을 또 전국으로 또 친절한 돼지시라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또 국민들에게 만나기도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0: 네네. 작곡하신 곡들 뭐 워낙 많으시겠지만 좀 대표곡들을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가장 많이 사랑받기도 했지만 저한테도 애정이 있는 애착이 있는 작품인데요. 세종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할 때도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 백성음악이 지금 국민음악인 거죠. 진정한 국악이 국민음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근본에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할 때마다 그 고민을 했고 단명도 세종국악관이었던이었고 또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또 서울시국악관이었던 단장을 하면서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작품을 굉장히 전통적인 선율로 그러니까 서양의 박자보다는 템포보다는 가락 중심의 작품으로 썼던 곡인데 많이 좋아해 주셨고요. 두 번째를 하나를 더 꼽는다면 이걸 대중적으로 좀 흥겹게 현대적 감각을 입힌 게 신여민동락이라는 곡입니다.
0: 네, 신여민동락.
1: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악기 편성도 그렇게 했고요. 다양하게 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리해서 그렇게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말 남다른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지난 8월에 이제 정말 경영자가 되셨습니다. 제5대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로 취임을 이제 하셨는데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1: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그전에는 예술가로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무대에서 관객들을 봤다면 또 국립미술관 원장일 때는 행정가로서

0: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경영가로서 어떤 효율성을 또 지속 가능성 이런 단어들에 좀더 밀접하게 하고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예술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로서 공동체를 엮어가고 관광으로서는 세계와 대화하는
1: 네.
0: 소통하는 그래서 밀양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 그리고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1: 네.
0: K 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직무수행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기관이 굉장히 문화관광재단이다 보니까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원도 해야 되고 단체나
1: 그렇군요.
0: 예술가에게
1: 네.
0: 그 외에 교육 그리고 전시 그리고 또 축제. 축제가 밀양 아리랑 대축제뿐만이 아니라 밀양강 오디세이 예 그것도 굉장히 아주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1: 네.
0: 최첨단 그런 축제거든요. 그리고 공연예술축제가 있습니다. 밀양 연극 그 밀양 아리랑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밀양 연극촌인데
1: 네.
0: 여기에 또 극장에 한 서너 개가 있거든요. 이
1: 그렇군요.
0: 3,400석짜리들이 그래서 그거 운영하면서 또 축제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여름 축제도 또 하고. 또 하반기도 축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축제뿐만이 아니라
1: 네.
0: 그건 잠시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설들이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우주천문대 밀양 우주천문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 이야.
0: 그리고 또 의열단
1: 네.
0: 예그 기념관과 체험관을 비롯해서 아주 폭넓게 여행자 센터 문화센터도 그런 장소도 있고 해서 10여 개의 아주 문화와 예술과 관광에 집약된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예술성도 그렇고, 또 완성도도 그렇고, 또는 공공성, 공익성도,
1: 네.
0: 그리고 또 효율성도 가져야 되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밀양 문화 관광 재단입니다.
1: 어깨가 정말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1: 자, 그렇게 해서 올해 밀양문화관광재단이 창립 10주년에
0: 10주년이요.
1: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도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렸고 또 하반기에도 열릴 예정일 텐데 어떤가요?
0: 대표적인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바로 10주년 즈음에서 그 클래식 KM 이렇게 방송국이라든가 여러
1: 네.
0: 방송국의 부합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음악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10주년 기념 음악회 행사들을 잘 치러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삼양식품이 밀양에 불닭볶음면이 생산되고 있는 게
1: 어머,
0: 밀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1: 그래요?
0: 우리
1: 전
0: 정,
1: 세계인의 사랑을
0: 예,
1: 받는 그
0: 그렇죠. 그래서
1: 불닭볶음면.
0: K컬처는 물론이고 이제 K푸드를 앞세워가는 밀양이 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우리 문체부와 함께 매운맛 축제, 밀양 매운맛 축제를 지금 생각을 해서
1: 네.
0: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행사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잠깐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이제 우리나라의 3대 아리랑이 있잖아요. 너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리랑이 뭐 BTS도 거기에 한몫을 했고 많은 사랑을 받고
0: 맞습니다.
1: 있습니다. 매년 5월 밀양시에서는 밀양 아리랑 대축제도 열리죠.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가요제 축제 사회도 보고 했었거든요. 예. 밀양 아리랑 대축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0: 예. 1957년에
1: 네.
0: 개최돼서 올해 68회를
1: 벌써
0: 했어요. 예.
1: 68회요. 예.
0: 그래서 정부 지정 대표 문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째 계속 지정돼서 아주 많은 그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고 계시고요.
1: 네.
0: 밀양 아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유관된 곳에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교류 지금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면 그 글로벌 세계의 K 아리랑 엑스포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엑스포를,
0: 그런
1: 네.
0: 식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100년 이제 그 아리랑 100년인데
1: 네.
0: 이 아리랑 100년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100년을 주도하는 미량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렇게 그 밀양 알이랑 대축제가 머물러 있지 않고 현대와 미래를 열어가는데, 그리고 시민이 한 올해 보니까 7천여 분이 자원봉사자로 적극 각계에서 그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치러지는 관주도가 아닌 그런 축제로 지금 이제 안정 안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밀양 아리랑 이제 3대 아리랑 중에
0: 예.
1: 하나, 밀양, 정선, 그다음에
0: 진도.
1: 진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밀양 아리랑이랑 다른 아리랑의 차이점이 뭐지? 이렇게 약간 저도 지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0: 우리 그 한국인의 어떤 정서를 이야기한다. 특히 국악, 전통예술 이런 걸 얘기할 때 보면, 그 한가 신명 딱 이렇게
1: 그렇죠. 예.
0: 줄이겠죠. 줄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세 아리랑 중에 가장 큰
1: 아, 맞아요.
0: 신명이 있죠. 예,
1: 좀 신명나요.
0: 그렇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경상도의 그 분위기가 나는 좀 소란 안 보면 안될 거, 예, 안
1: 맞아요.
0: 보면
1: 오늘 지금 1년 때문에 목소리.
0: 그렇죠. 안 보면 안될것 같은
1: 그러니까요.
0: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경쾌한 장단도
1: 그렇죠.
0: 경쾌하지만 그리고 공동체적인 것을 그래서 경남도 우영유산으로도 최초 먼저 가장 먼저 지정이 될 정도의 그런 아리랑이죠. 밀양 아리랑이. 그리고 또 아리랑이 올해 100주년인데 나우규 아리랑의 영화가. 근데
1: 그렇죠.
0: 사실은 밀양 아리랑도 음반 취입한 게 똑같아요.
1: 아,
0: 1926년.
1: 그래요?
0: 똑같습니다.
1: 오.
0: 그래서
1: 그래서 100주년 말씀을
0: 예,
1: 계속 해주셨군요.
0: 100주년의 행사를 또 하게 되고 하반기에 아주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 야.
0: 그래서 의미가 두 배더 커진 의미가 있습니다. 미량 아리랑 다른
1: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가 이제 춘사 나운규 감독의 영화
0: 맞습니다.
1: 아리랑이 개봉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전국 각지에서 아리랑과 관련된 축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제2회 국악의 날의 주제도 또
0: 맞습니다. 예.
1: 아리랑이었습니다. 박구성 대표님께서도 아리랑에 늘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0: 그러게요. 아직 정말 남다른. 그래서 국립미술과원의 재임 중에 그 전국 창작 국악 창극 공모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왜 아리랑이 드라마나 영화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창극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에 제가 그때 당시 땅한대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소과원에 이제 기악단, 이제 무용단, 창극단 여기 다 있는데 총체극을 하나 만들어야 됐다. 우리 전통예술은 악가무극 희가
1: 그렇죠.
0: 함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3년에 걸쳐서 계속 보완해가면서 그리고 전국 순회 공연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나온 게 아리랑입니다. 각별하게 애정이 있죠. 그 시대로 들어가서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정서도 담아내고 저항도 담아내고 이랬었던 그래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종과학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아리랑 학교를 또 운영을 했었어요.
1: 아리랑
0: 학교.
1: 학교.
0: 그러니까 전국의 아리랑들을 다 배우고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가훈 만들듯이 자기 집에 아리랑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생활 속의 교육과 실전 전문적인 무대 작품으로 했던 것이 굉장히 다르지만 이것을 합으로 이제 함께 합치게 되면 우리 밀양에서는 더큰 시너지가 생길 수 있겠구나, 뭔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올해 밀양 아리랑 음반 취입도 100주년. 근데 이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또 공연이 열린다면서요?
0: 예.
1: 어떤 공연일까요?
0: 일단 이제 우리 전통예술의 그 명인명창분들, 특히 아리랑 관련된 그리고 관계된 이제 단체나 이런 명인명창분들이 출연해서 함께 하시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지역의 아리랑 예를 들면 진도가 됐든 또 정선이 됐든 이런 예술단들이 와서 또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밀양 아리랑 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다른 일본이라든가 그런 좋은 우수한 연주자 또 우리 또 관현악단들이 있으니까 또 박광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또 많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류하고 계신 것들이 녹여서

0: 함께 해갖고 그때 좀큰또 잔치를
1: 네.
0: 하려고 합니다.
1: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0: 예.
1: 밀양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백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라는 타이틀로 이제

0: 네.
1: 예. 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19년에 이제 그 일치 의견을 일치하고
0: 네.
1: 21년부터 이제 사무국을 돌아가면서 세계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예, 이제 협의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0: 3대 아리랑 공동
1: 협의체.
0: 협의체.
1: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
0: 오.
1: 지역에 관련된 공연 행사에 참여도 하고
0: 네.
1: 함께 또 심포지엄 세미나도 열면서 발전적인 거 세계화 글로벌화에 대한 예, 그 공동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함께 오셔서 공연도 하고 중요한 건 전통에 머물지 않고
0: 네.
1: 현대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의 창조가 돼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그게 어떻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불려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밀양, 정선, 진도아리랑 모두 다 감상할 수 있는
1: 그렇죠.
0: 자리가 되기도 하겠군요. 예. 아니,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출연하셨던 그 유지숙 명창도 이날 함께
1: 맞습니다.
0: 한다면서.
1: 예, 유지숙 명창 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난번에 BTS 때 그때도
0: 맞아요.
1: 그렇게
0: 예.
1: 하셨던
0: 그
1: 것처럼
0: 경험을 가장 중앙에 서
1: 맞습니다.
0: 계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런 뭐 마음, 느낌, 어떤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거기에 최경만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또 전통적인 이런 부분들의 모습도 그리고 이제 또 영남루가 있으니까 또
0: 네.
1: 밀양강도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꼭 저희 그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뿐만이 아니라
0: 네.
1: 도시 전체가 무대화할 수 있게끔 예, 공간 배치를 잘 해서
0: 네.
1: 적절하게 이쪽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연희가 이루어진다면 이쪽에서는 뭐 민속악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0: 네.
1: 또 영남루나 이런 쪽에서는 또 궁중악적인 양반의 어떤 선비악적인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을 안고 집약된 게 이제 한민족의 정서인 이제 아리랑 밀양아리랑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9월 12일, 13일, 백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 정말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이번에.
1: 예.
0: 예,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또그 시원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밀양 문화관광재단 대표로서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1: 예. 우리 밀양 아리랑 있어야 꼭될 곳에 있어야 되는 꼭
0: 네.
1: 있어야 되는 가치가 우리 밀양 문화관광재단이 밀양 아리랑을 콘텐츠화해서 우리 한국 문화 전체 또 그거 자산이 되니까 문화가
0: 네.
1: 이거를 관광과 함께 성장하는 그러니까 문화를 같이 함께하고는 동반자로서 또는 관광에 성장하는 데 협력자로서 우리 밀양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희 재단의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9월 12일부터 13일에 밀양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백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 정말 많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잘 마치길 바라겠고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아리랑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밀양문화관광재단과 또 밀양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박호성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문화예술회관

0: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 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 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아직 끝나지 않은 늦더위를 잊게 할 야외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 찾아오는 국립국악원의 우면산 별밤 축제인데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열립니다. 지난 8월 22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 김정훈,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가 첫 무대를 꾸몄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리는 노래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불러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9월 5일에는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퓨전 국악밴드 이상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9월 12일에는 지난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오름새가 신명나는 연희의 밴드 리듬을 더한 공연으로 관객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공연인 9월 19일에는 재즈밴드 프렐류드와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성슬기가 출연해 재즈 선율에 우리 노래를 얹은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잔디광장에서 전통 매듭 만들기, 비즈 식물 만들기, 쪽 염색 등 다양한 체험과 포토부스, 또 푸드트럭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떠나보내기 아쉬운 여름밤, 우면산 별밤 축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뿅뿅!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0: 밤놀이는 재밌고 뭐 악기는 다 쉽고 그거 회복하고 있습니다.
1: 관객들한테 많이 박수를 많이 받은 적도 있고 칭찬도 많이 받은 적도 있었어요.

0: 머리로 천천히 어디 왔나 아니 두 가지 다 준비해갖고 네. 두 가지 다 해보고
1: 제가 체크를 해볼게 MR 들어보고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산티는 지금부터 18년 전에 음악치료의 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10년 정도 사물놀이를 이렇게 음악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능도 있고 소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두각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작 음악도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함께 했고요.

0: 실제로 대나무밭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쫙 붙여서 멋있어요, 대나무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대나무보다 약간 불규칙하냐. 혼자서만 모나게 나온 대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나무에 오히려 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호흡이 좋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참 되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기쁨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1: 이쁘게 안 좋아.
2: 표정이 안 좋아. 고맙습니다.
3: 3분이 좋아합니다.
1: 다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음악을 낼 수 있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관객한테 전달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더라고요.
4: 되게 비싸고.
5: 더 비싸요.
6: 이제 무대에서 공연할 때 이제 형훈이가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엄청 형훈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계속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7: 공연해야 될 마음이 크고 조금 긴장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마음이 더 커요.
8: 배우 전환!
1: 2003년에 땀띠가 시작을 해서 20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멤버가 계속 왔거든요. 땀띠라는 의미가 땀띠나게 열심히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간직한 한 서로가 같이 이 악기 연주를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7: 저희 땀띠 팀은 앞으로도 더 공연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래요.

0: 구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구속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두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

0: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1: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남 AI 그리고 함께 이 공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공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곡 연구를 진행한 작곡가 심영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공연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백대웅, 이상규, 이준호 선생님의 그 작품을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거기서 찾아낸 음악 패턴을 진화 연산이라는

작곡법으로 새롭게 작곡한 음악을 선보이는 1부 음악회와 함께라는 타이틀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2부 음악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중 1부 음악회인 그리움 AI로 만나다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우리 한국 음악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새롭게 창작하는 그 과정과 그 음악을 들어보는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창작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16년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바둑으로 이긴 전후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들거나 로봇을 활용해서 연주를 하는 이벤트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음악은 소니 컴퓨터 사이언스 레버리토리에서 만든 작곡 인공지능 플로우 머신의 마이 데디스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 비틀즈의 음악을 학습한 인공지능 플로우 머신이 인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비틀즈와 유사한 분위기의 음악을 만들어낸 그 결과물입니다. 한 곡을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아이바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작곡 인공지능 아이바의 I am AI라는 곡입니다. 이 아이바의 특징은 좀 전에 플로우머신과는 다르게 인간의 간섭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작곡 인공지능입니다. 이처럼 서양의 작곡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방식과 인간을 배제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인공지능이 그 기본적인 멜로디와 코드를 제시를 하고 인간이 그 멜로디를 선택해서 편곡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곡을 먼저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으실 곡은 백대용 선생님의 음악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편곡자가 데이터를 선택 및 편곡을 진행한 컴백입니다. 저 백대용 선생님은 두말할 필요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학자이자 작곡가이십니다. 인공지능은 백대용 선생님의 곡 중에서 가산을 위한 필이 엽주고 남도 아리랑, 연변목과 용상 등의 곡을 학습을 하고 멜로디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음악에서 백대용 선생님의 정치가 느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의 편곡에는 송정입니다.

편곡자는 인공지능이 도출한 멜로디와 백대웅 선생님의 음악적 정체성이 잘 묻어나는 남도 아리랑을 모티브로 편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즉 음악을 구성하는 형식은 남도 아리랑에서 가져오고 그 위에 인공지능이 새롭게 작곡한 멜로디를 올리는 방식으로 편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편곡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백대웅 선생님의 멜로디의 그 분위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곡 전반적으로 남도 아리랑의 멜로디와 음악 구성 거의 대부분을 차용하고 새로운 멜로디가 나왔을 때 더욱 부각시키는 이러한 편곡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렇게 기존의 곡들을 학습을 하고 그와 유사한 멜로디를 생성할 수 있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작과 인공지능의 창작 방법은 그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인공지능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다른 결과를 항상 도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요리법의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그 단계적인 절차를 따라서 요리를 하면 그 요리가 만들어지듯이 이 단계적인 절차를 따라하면 그 주어진 문제에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작곡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이러한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를 총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음악 문법적인 접근, 그리고 지식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접근, 마르코프 체인을 활용한 접근, 인공 신경망을 활용한 접근, 그리고 진화 알고리즘, 그리고 유사성에 근거한 유전 알고리즘,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음악이라고 부르는 클래식이나 거의 대중음악들은 수학 법칙과도 같은 음악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스케일이라든지 코드 같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성되어서 음악을 구성하는데요. 이러한 음악의 문법적 법칙으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방법이 바로 음악 문법적 접근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 기반 시스템은 인간의 지식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주로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르코프 체인은 우리가 보통 일기 예보에서 많이 보는 방식인데요. 확률에 의거한 접근 방법입니다. 저희가 오늘 비가 온다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비가 올 강수 확률이 30%, 오늘 30%였으면 뭐 내일은 50%, 70%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경험과 확률에 근거한 접근 방법이 이 마르코프 체인입니다. 자, 네 번째인 인공신경망은 가장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는 방법으로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딥러닝 기술이라고도 불리면서 인간의 간섭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예시에서 그 두 번째로 본 아이바가 이러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진화 알고리즘과 유사성에 근거한 유전 알고리즘은 둘 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착안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유사성 알고리즘은 그 기존 자료의 유사성을 따라하지만 여기 진화 알고리즘은 기존의 자료보다 좋다고 판단되는 자료만을 선택해서 연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연주에서도 인공지능의 이 알고리즘 방법은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대금 연주자이시면서 작곡가이신 이상규 선생님의 음악 다시 대바람 소리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상규 선생님의 곡인 가시고기, 강산촌, 그리고 대바람 소리, 아침의 서곡, 영동의 가면 등을 학습을 하고 선생님의 음악적 패턴을 기반으로 멜로디를 추출했습니다. 이 곡의 편곡을 맡은 배주희 선생은 원곡의 대바람 소리가 불어와서 새로운 대바람 소리가 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는 이상규 선생님의 음악이 다시 불어와 새로운 음악으로 승화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편곡을 진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상규 선생님의 새로운 바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대바람 소리 편곡의 배주희입니다.

예금을 전공하셨던 이상규 선생님의 음악은 서정적이고 선이 긴 음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상규 선생님의 음악이 잘 표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이준호 선생님의 또 한 번의 축제를 들려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은 국악관연악판, 소금협주곡 길, 풍향, 국악관연악 축제를 학습을 하고 멜로디를 추출을 했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기 전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선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곡에서 인공지능이 곡 전체를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8마디를 기준으로 학습한 음악과 유사한 패턴의 멜로디를 보통 150개에서 200개 정도를 추출을 했습니다. 이 멜로디를 편곡자가 직접 연결시켜서 하나의 곡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 편곡자들은 편곡을 맡은 선생님들의 그 음악을 이해하고 그 음악 형식을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또 한 번의 축제 역시 편곡 과정에서 생전 이준호 선생님의 곡이 전통 리듬을 잘 살린 신나고 즐거운 음악이 많다는 것과 많기 때문에 이 축제라는 음악을 모티브로 편곡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멜로디 자체도 대부분이 신나고 즐거운 멜로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추출한 멜로디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지금 제너레이션 005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음악을 학습한 뒤에 멜로디를 150개에서 200개 정도 추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다섯 번째로 추출한 그 멜로디가 지금 들으신 멜로디입니다. 몇 개만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들으신 125번째에 추출된 이 멜로디를 메인 선율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자, 한 개만 더 들어볼까요?

지능이 생전 선생님들이 만드셨던 음악들을 분석하고 그 패턴을 파악을 해서 새롭게 작곡된 멜로디를 기준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더욱더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4차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저희 예술가들의 삶이 아주 크게 변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서부터는 이 기계가 인간의 고유 영역인 창작을 시작하는 시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전통 문화의 한 축인 우리 한국 음악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 작업을 이곳 진주에서 진주시립 국악관현악단 여러분과 이건석 지휘자님의 도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서 저희 음악인들을 존경하는 백대훈 선생님, 존경하는 이상규 선생님, 존경하는 이준호 선생님을 잠시나마 기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공지능 기술 연구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광주과학기술원의 안창욱 교수님이신데요. 이 안창욱 교수님은 작곡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분이십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혹시 안창욱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안창욱 교수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사실 많은 공학자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사실 이 연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인공지능이 워낙에 핫한 이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시는데 이런 약간 전통적인 한국 음악을 뭐 이렇게 선뜻 나서서 이렇게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창욱 교수님께서 흔쾌히 이 연구와 작업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안창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준호 선생님의 음악을 인공지능 기술로 재구성한 또한 번의 축제, 편곡의 심형섭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진지한 노래를 갑자기 나오자마자, 그죠? 해가지고, 괜찮으셨어요? 분위기 좀 다운시켰죠, 제가? 괜찮으세요? 작야라는 곡이었습니다. 작야. 작야. 어젯밤이라는 뜻인데요. 저도 몰랐어요. 이제 이 노래를. 작야?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작년, 지난해잖아요. 작야, 지난밤이래요.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해가지고, 이게 조선브루스의 그 김우정 씨라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그분이 불렀는데, 이거 부르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거 혹시 불러도 돼요? 제가 이러니까, 오빠 부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제 노래예요. 제가 열심히 부를 겁니다. 자기야, 기억해 주세요. 아, 그런데, 다음 곡이 진짜 제 노래입니다. 휘경동 브루스라는 곡인데, 감사합니다. 아세요? 제발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제 노래거든요. 신승태의 휘경동 브루스. 이게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결승에 신곡 미션을 받아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휘경동 브루스. 그래서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휘경동 브루스 신승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안 되죠. 네, 이것도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휘경동 브루스라는 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또 국악기와 할 때는 또 그 느낌이 또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또 오늘 이렇게 한 4,800여 분과 함께 이 노래를 또 부르게 돼서 제가 또 너무나 기쁩니다. 네, 두 번째 곡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나는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박수 함께 좀 쳐주시면서 풍문으로 들었어. 춘향가와 함께하는 풍문으로 들었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 우도로 연문허대 여산 익산 옥구 김제 태인으로 돌아 국곡 도시 거두고 부모 부려하는 놈 형제 화목 못하는 놈 낱낱이 전발하여 내월 15일 무시 남아

0: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덕덕 쿵따궁 쿵따궁따 쿵따궁 쿵따궁 쿵따궁 쿵따궁따 쿵따궁.
1: 야, 이거를 이렇게 잘 따라하시는 분들 저 처음이에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금잔에 담긴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물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 떨어지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 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아이고, 곱다. 이거 무궁화 꽃으로 염색 안 했어. 제가 30년 넘게 공부하면서 그 한지의 우수한 한지는 소리가 아주 찰랑찰랑하니 아주 아주 투명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찢으면 섬유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 300번 넘게 했을걸요. 이렇게 하다가 빠개져요. 이런 작업을 해서 1800겹을 붙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의 받침 석, 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한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색제 공예는 다른 기법 공예에 비해서 색으로만 내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만족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색 선택하는 것이 30년을 했어도 아직도 저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품인데 이 글씨는 우리 전라북도 유명한 서예가 황욱 선생님의 글을 제가 한지 다섯 겹에 금분과 동분을 검정 색지에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이 많이 나와요. 제가 염색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작품은 소중하고 외국에 전시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가지고 갔고요. 이 끝자락은 지금 한지 고운 거 두 개를 겹심으로 꼬아서 거기하고 이 손잡이는 지금 지승으로 했고요. 한국의 최초의 후라시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기절하려고 그래. 외국에 갈 때 이런 거 갖고 가면 너무 재밌어라 해요.

0: 여기 지금 뼈가 톡 나와 있죠? 이렇게 단단해요, 뼈가. 공이도 베기고 조각도 갖고 맨날 이렇게 문양을 파니까 이렇게 너무 미워가지고 제 손은 정말로 굽고 미운 손 대에 나가면 이리 할 거예요. 작업하면 가끔 다쳐요. 근데 많이 이제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피가 나오네요.
1: 그걸 보여드리게 해서 어디지? 그거 색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전시장을 서양화가 됐든 수채화가 됐든 전시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세계에 대한 감각은 교육을 안 돼. 본인이 느껴야 하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다 껍질이 걸려 있잖아. 네, 그래서 네. 우리 요즘에 민화 그리는 분들이 이런 종이에 염색을 해가지고 아플 때 그런 하나가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한지로만 만든 작품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작품을 그대로 한지로 재현해놓고 가는 게 제 남은 목표고 제 희망입니다.

이 옥에는 하늘과 사람과 땅에 이어주는 그 천지에 이어 정을 갖고 있는 보석이다. 그 옥이라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는 장인이다. 이제 그걸 이제 옥장으로 간결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그 예술에 담았으면 좋겠다. 고전이나 전통을 습득을 해서 거기에 가미해서 그런다면 훨씬 더 좋죠.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좋은 원석이 주어지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원석이 나한테 주어지면요, 아주 정신 집중이 돼요. 애착이 가니까.

그 어떤 자긍심이나 자존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뭔 훗날

내가 이것을 후배들이 이렇게 훌륭해서 했다. 그것이 바로 교육적인 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해 나왔던 것들이 우리 후손들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작업을 깊이 들어가면 하루에 한 끼로 줄여요. 왜냐면은 삼시세끼를 다 먹으면 잠이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만 먹고 추우나 더우나 그런 관계 없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보통 작업 들어가면요, 30분, 1시간씩 그렇게 묻지 못해요. 작업 들어가고 쉬면은 사회생활 아예 이제 생각도 못하고, 뭐 숙식도 뭐 다 갖다 드려, 공부하고 갖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올인해버리면요, 하여튼 그 작품 끝나기 전에는 거의 한두 시간 하루에 좀 쉽게 하네요.

오케이.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훨씬 배가 힘이 들지. 그럼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작품이 지금 현재 제가 제작 중에 있는 작품하고 완료된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원석을 입수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좀 애착이 가죠.

전통의 선조들이 참 제작했던 전통이나 고전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것은 그 한국의 얼굴이니까. 간혹 어떨 때는 음악 생각이 나면 음악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러나 제가 이것을 했다는 것을 후회는 안 해요. 나는 희열을 느껴요, 내 혼자는. 왜? 이 깊이를 아니까 물론 그러겠죠.

0: 구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학 악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뿅!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그때여 심황후 신봉사를 보더니만은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 있는가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던

두 눈을 번쩍.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요통! 제이베.

0: 전국에서 뜬간을 엉거는 명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게 거미줄이다 말이야. 아~ 내가 거미가 돼가지고 요래 다니는 거야 애들이.
1: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오! 오! 이거 아닌 것 같아. 허리 아파 죽겠다 지금 이거 너무.
0: 아니 그 무겁지도 않은 거 사람들이 몇 명이 들고 오면서 그걸 업고 있어.
1: 바퀴가 하나 났어. 말을 안 듣네.
0: 아이고 참. 야 발른다 시원한 거. 하여튼.
2: 아, 좋다.
3: 경남 밀양. 산이 좋아 산으로 귀농한 5년차 농부 진길 씨. 요즘 한창 산마늘을 수확 중입니다.
0: 힘드시죠?
4: 네.
0: 아유, 참 고생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3: 올해는 체험 농장도 시작했습니다.

0: 공기 좋은 산속에서 나만의 농장을 갖고 가고 있는 진규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밀양 시내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야트막한 산에 있는 농장. 진규 씨는 이곳에서 산마늘과 표고버섯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자, 죽였다 자.
2: 어디 닦아요?
1: 이쪽에 여섯 대 한 따가지고 올라가자고. 이것이 많이 컸다 이것도.
0: 지난 3월부터 산마늘을 수확 중입니다.
1: 아, 이게 명이나물이죠. 이게 울릉도송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상품성 있는 산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선 4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해서 귀농 첫해 파종한 것이 작년에 첫 수확을 하고 올해가 2년째입니다.
1: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줄은 우리 집사람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2: 신랑이 이걸 키우니까 이런 경험도 해보고 참 좋네요.
1: 에이, 신랑을 다 잘 만나서 그래요. 아이, 그 두 개를 또 왜 또 싹둑 잘라?
2: 그럼 어쩌지?
1: 제발 좀 두 장씩 한꺼번에 다 따지 말고 한 장은 남겨둬야 명이나물이 좀 살고 있지. 뿌리 자기 뿌리가 살아야
2: 예,
1: 될 거 아니야.
2: 알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1: 똑바로 해 똑바로.
2: 아이고 미안하대.
1: 미안하대 반말하는 거야? 같이 늙어간다고?
2: 아니 이거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1: 아 그래? 그럼 그렇지.
2: 아이고 아까 다 잘랐다고 하도 야단쳐가지고 이제 세심히 봐야 되겠네. 두 개가 어떤 건지.
0: 산마늘은 잎을 모두 따면 광합성을 못해서 생육 상태가 나빠지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시 잎을 하나씩 남겨놔야 합니다.
1: 아, 좋다. 이제 그만하고 다 가자. 그만해.
0: 오늘은 오후에도 할 일이 많아 욕심내지 않고 주문받은 물량만 수확하고 마무리합니다.

0: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와. 먼저 간다.
1: 그런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2: 혼자 걸어가야죠. 태우지도 못, 안 태우니까. 저것도 타도 저거 위험해서. 근데 한번 탔는데 엉덩이를 얼마나 타는지 엉덩이가 아파갖고 그 뒤로는 안 타요.
0: 그렇게 많이 지금 딸 건 없어. 집 건물이 돼가지고.
2: 건물이네.
0: 다음 하방에 한 번 열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부터 한 둘러보자고.
1: 증기 씨는 산마늘밭에서 300m 정도 거리에 표고버섯도 키우고 있는데요. 노지 재배라 시설 재배와 달리 봄, 가을 두 번 수확이 가능한데 봄 수확은 거의 끝나갑니다.
0: 참나무에 종균을 넣어서 키우는 게 이 옛날 방식인데 향과 식감이 천지 차이 나죠. 이게 너무 몸에 좋고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1: 조금씩 키우기 시작한 것이 규모가 커져 지금은 원목만 약 4,000본 정도 됩니다.
0: 내가 여기도 있어. 옆에 있고요. 그 옆에 위에.
1: 마늘 때는 하루에 50kg 정도 수확했는데요. 요즘은 수확이 거의 끝나가 10kg 정도 나온다네요.
3: 예쁘네요.
0: 저는 생산량이 좀 작고 하더라도 정말 질 좋고 몸에 좋고 그런 임산물을 좀 재배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말 힘드네요.
1: 귀농 전 전화국에서 15년간 근무했던 진길 씨는 명예퇴직 후 의류 사업을 했는데요. 20년간 승승장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귀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 2020년 귀농, 5년간 직접 산을 일궈 농사와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지금의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야산이 농장으로 바뀐 것을 신기해하며 들어오셨습니다.
0: 네, 이거 우리 체험장 표고가 우리 오는 산에서 그래 나오시오. 산에서 바로 그 소나무 밑에 바로 피한 겁니다. 다른 거에 원목에 연안자 여러 들어 있고 아주 좋죠.
4: 여기 키로는?
0: 1kg 2만 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4: 이거 좋네.
0: 이거 진짜 저 위에 산에 회원 하우스에 키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커피는 언제든지 공짜니까 예? 지나가다 친구분들하고 와가지고 차 한잔하고 놀다가 이래 가셔도 돼.
4: 나는 이제 배달이면서요.
0: 그렇지. 이제 다음 달 돼가지고 코피기 시작하면 은근히 좋고 예. 이제 좀더 명이 나무리라.
4: 이거 몰랐잖아.
0: 그렇지.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1: 손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수확한 산마늘 포장을 시작하는데요. 산마늘은 먼저 깨끗이 세척한 후에 200g과 1kg 단위로 나눠서 포장해 판매합니다.
0: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딱 나오는 시기 3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이때만 생채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1: 오늘은 새로운 거래처에 첫 납품을 하는 날이라 물건을 포장해 늦지 않게 서둘러 출발합니다. 이곳은 밀양에 새로 생긴 테마파크입니다.
0: 아, 예, 팀장님.
1: 테마파크 안에 입점한 로컬푸드에 산나물과 표고버섯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5: 다섯 개로만 출시되면
0: 그러니까.
1: 물건이 잘 보이게 진열에도 신경을 씁니다.

0: 아직은 뭐 그렇죠. 예, 주중이 돼갖고 뭐
1: 주중이랑 어제 이제 첫 주말이었는데 예, 예. 날씨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2: 계속 손님 늘겠죠. 뭐
1: 예, 예. 홍보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 예.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2: 그러니까 아이고.
0: 잘 부탁드립니다.
1: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3: 로컬 푸드는 아픔은 처음이라 잘 팔렸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0: 와, 좀 빨리빨리 와왔다, 빨리빨리. 일단 조금 그런 것들 옮기 심을까? 밥은 조금 더 큰 거 가지고 오지. 그래, 옮기 심어야 뿌리가 활짝이 좋지.
4: 그거 하면 되겠어요.
0: 아, 그거 하면 되겠네. 자, 하나 빼줘. 저런 것
4: 뿌리가 뿌리 많이 났죠?
0: 뿌리 많이 돌았어?
4: 뿌리가 많이 나왔어.
3: 체험 농장을 꾸밀 생각으로 작년 가을에 삽목해놓은 수국을 오늘 산으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0: 자, 이거 이제 저쪽에 좀 갖다 놔.
4: 네, 알겠습니다. 감시 감독하면서 돌봐드릴게요.
3: 체험객들이 긴 시간 꽃을 볼 수 있도록 5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꽃이 피는 다양한 종류의 수국을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0: 어, 잘 왔다. 예, 마사가 없는데 조금만 조금만 좀 손으로 담아갖고 정도만 좀 담아다 줘.
3: 오늘 심을 모종 개수가 많아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막내 아들이 때맞춰 왔습니다.
0: 됐어, 됐어.
4: 흙으로 덮지 말고 꽃이 다 보인다.
5: 알겠습니다.
4: 흙 다 붙지 말고, 상냥아.
0: 좀 단디해라. 엄마 또 잔소리 나오기 시작한다, 이 사람아.
5: 엄마가 뼈서 아프죠.
4: 그래, 꽃은 정성으로 심어야 돼, 정성으로.
0: 우리 잔소리꾼이 또 시작이다. 아이고, 이거.
5: 엄마는 왜 일 안 하고 있는데?
4: 엄마는 감독.
0: 내 엄마는 그래, 잔소리로. 감독, 감독. 어? 잔소리로 일 다 하는 사람이다.
4: 아들이 다 이거 삽목 다 해놓은 거예요.
5: 제가 먼저 말을 던지고 실은 아버지가 하고.
0: 예, 늙은 아버지가 계속 일을 하고 자기네 입만 가지고 해요.
6: 진짜 아든지?
0: 아니요, 웃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좀 많이 자란 것들을 저 노지에다 좀 저 체험장 옆에 좀 갖다 옮겨 심자고 지금부터 심기 시작해야 되니까 일을 많이 빼야 될 거거든. 빼야 돼요, 지금.
5: 제가 평생 하던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시작하기가 살짝 두려운 느낌이었습니다.
3: 상영 씨도 귀농을 준비하고 있어 틈틈이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4: 조심해. 조심해야지. 야, 돈이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데.
5: 뭔 이제 와서 아들 걱정이세요.
4: 수국은 병원에도 못 가잖아.
3: 이제 막 일을 배우는 단계라 상현 씨 아직 서툰 것들이 많습니다.
4: 여보, 나이 든 엄마한테 이걸 싣고 가라 해야 되겠니?
5: 엄마, 이것도 팔 아프다. 그게 숙련된 노하우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건데.
4: 한번 해볼게. 한번 묶어봐서 못 들겠다.
6: 10년 된 노하우가 한번, 있으신 분이 넘어졌어요?
5: 그렇게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이거 뒤처리 어떻게 하는데?
4: 아, 어떻게 하지?
5: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거 또
4: 그러면 마음대로 못 이게 안 되네? 어쩌지?
5: 너 엄마가 한 거니?
4: 네, 네, 내가 했다 소리 하지 마. 엄마 다친 거라 생각 안 하고.

0: 수영은 병원을 못 가잖아.
1: 아, 미안하다. 말을 잘못했어, 엄마. 엄마? 어쩌지? 아빠 처중이 다른 건데.
0: 엄마 지금 하나 밟고 있거든.
1: 어디? 어쩌지? 어머, 어쩌지? 엄마 몰랐다. 아까부래. 아빠한테 혼나겠다 이거.
0: 엄마가 한 거다.
1: 응?
0: 엄마가 한 거라고.
1: 근데 엄마?
0: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1: 아빠한테 비밀이 돼.
0: 엄마 이 처참한 모고를 보고 어떻게 비밀을 할 수가 있겠니?
1: 아빠 뭘 하겠다 갑자기. 둥둥이 아프다. 다녀와.
0: 응?
1: 둥둥이 아파.
2: 아우. 아무래도 아버지께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3: 엄마 뭐 일꾼인 줄 알고 지금 일시적으로 잘못 벗어 주고 있는 그대로.
1: 뭉거라 팔 아파. 좀 들고 가자.
3: 아이고. 일로.
1: 미리 일로 가고 상영이는 절로 가고 가까운 길로.
3: 이거 어디로 갈 거예요?
1: 그 체험장 앞으로.
4: 야 수국들이 왜 이래?
0: 엄마가.
4: 어? 그 조금 거 드실 건데 그렇게 다 엎어가지고 아이고 참나.
1: 죽겠다 지금 이거 너무.
4: 아니 그 무겁지도 않은 거 사람들이 몇 명이 들고 오면서 그걸 업고 있어.
1: 바퀴가 하나 났어. 말을 안 듣네.
4: 아이고 참. 야 발른다 시범 한 거. 하여튼
1: 어쩌지?
3: 맞네 시범 나왔네.
1: 에?
3: 와 시범 좋아 일로.
1: 삐는 게 없다 내가.
4: 아이고
1: 허리가 참. 아프니까 삐는 게 없네. 누구나
3: 많이 났네.
1: 누구나 이럴 때는 장갑이 있어야 돼.
3: 아유
1: 이제 나는 간다.
4: 어딜 간다 말이고. 물도 주고 해야지.
1: 나 허리 아프고 궁둥이 아파서 나 이런 거
4: 봐. 아, 알았어 알았어.
3: 이 그대로 씻나요?
4: 지금 봄이잖아. 이제 따뜻해지니까.
3: 주부주에는 없었다니까.
4: 그러니까 어제는 하루가 다르게.
3: 많이 나쁜네.
4: 네. 22년 키운 아들입니다. 22년 키운 아들. 에? 지금 문건이가 올해 나이가 몇이고?
3: 16살 때 알았습니다.
4: 18살 때부터 이제 저하고 부모자식 간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2: 증기씨뿐 아니라 아이들과도 친형제처럼 지냅니다.
4: 저 밑에 목수국 중간에 너무 비좁으니까 그거를 저 중간 쪽에다 예쁘게 좀 씌워봐라고 둘이서.
3: 예.
5: 이렇게 치네. 나오네. 좀 됐나?
3: 아, 들어갔다 자.
4: 자, 그래, 살 찍기 봐.
5: 우와, 물도 안 빠져.
4: 자, 옆에 더. 어우, 콜라.
2: 어휴, 뿌리가 깊게 내려 장종 둘이 함께 했는데도 힘들게 뽑았습니다.
4: 그 삽질하는 거 믿지 마라.
3: 돌이 말고 안 빠진다. 아버지 밑에 돌 있는데.
4: 믿지 마라. 내가 할게. 아, 그 내가 하는 삽질이 그대 못해가지고
3: 안 들어가잖아요.
4: 어. 내가 하는 거 틀리잖아.
3: 와, 안 들어가잖아요. 비슷하죠?
2: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파십니다.
3: 잘 파고 있었죠?
4: 왜냐면 너 파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 지금.
3: 아니 파진 않고 자꾸 뭐 이 똑같구만은.
4: 야 60 넘은 아빠가 이 정도 파면 잘 파지 있나.
3: 위치 한번 봐보시죠.
4: 나와봐.
3: 멀리 떠갖고.
4: 오케이
3: 됐어?
2: 든든한 아들 둘이 함께 도와주니 일이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고된 일도 아들과 함께면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돼지고기 바비큐입니다. 공기 좋은 산에 농장이 있으니 이렇게 고기만 구우면 캠핑이 안 부럽습니다.

0: 먼저 그릴에서 초벌을 해 불향을 입혀준 후 팬에 올려 2차로 다시 익힙니다. 그래야 고기가 타지 않고 빨리 익는다고 하네요.
1: 물고기 먹자. 버섯이랑 버섯 먹어볼래? 와.
0: 직접 키운 표고버섯을 올려 같이 구우면 오, 정말 별미입니다.
1: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자, 잘가. 한 잔씩 가고.

0: 가물가물하는데.
1: 그러니까 오래돼서.
0: 그렇지.
1: 부끄럽다. 그 20몇 년 이야기를 한단 말이면 기억도 안 나고만은.
0: 한때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지, 그지?

0: 자, 봅시다. 자.
1: 아이고, 고맙다.
0: 내일도 건강해. 아.
2: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밤이 깊어갑니다.

0: 다음날 아침 진길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동물들 밥을 챙기는 일입니다.
1: 물도 떨어졌네. 우리 어린이들 왔을 때 관찰도 하고 또 유정란도 생산하면 저희 체험장에 선생님들한테 쓸 때 그 유정란 계란으로도 빼고 하기 위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 게살을 주러 가야겠다. 밥 먹자. 마우스 앉아. 기다려, 앉아. 그렇지. 앉아. 망고. 앉아. 그래. 응? 야. 깊은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한없이 출몰합니다. 그래서, 농장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키우고 있죠. 잘 지켜야 돼. 그래. 맛있게 먹어.
0: 일이 있어서 서둘러 농장으로 향합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아이고, 아이고.
2: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시는 분들은 평소에 운동을 그만큼 안 하셨던 걸 증명하는 겁니다.
1: 했었잖아. 운동 많이 했다.
3: 그렇죠. 나는 안 하는 사람.
0: 자, 조심해서 들어오십시오.
4: 오늘은 아내의 지인들이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0: 자, 채취하는 방법은 이 맹이가 5년생이 이상 되면 한 뿌리에서 잎이 2장 내지 3장이 나옵니다. 한 장만 제일 밑부분을 딱 꺾어서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한 장은 남겨두시고, 한 장은 남겨두시고 꼭 한 장만 따셔야 됩니다.
2: 열심히 한번 따봅시다.
1: 네.
4: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모두들 열심입니다.
1: 네, 나중에 네.
3: 그래, 그래.
0: 힘드시죠?
1: 네.
0: 아유, 참 고생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아, 정말 잘 따시네요, 그래도.
4: 지인들과 함께하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1: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3: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1: 잘나가. 잔소리하지 말고 많이 따라와.
3: 내가 제일 잘나가. 오, 예.
4: 금세 수북이 쌓였습니다.

0: 자, 밥 먹으러 갑시다.
1: 네. 갑시다. 짠, 짠, 짠, 짠, 짠.
2: 체험객들이 수확한 산나물은 장아찌를 담가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물 안 빼고 한 끼 싸웠어요.
2: 그래서 산마늘 장아찌 담그기도 체험 코스입니다.
4: 하고 인사만 딱 먼저 왔다 이거.
3: 네 늦게 와서 있긴 해. 네는 오늘 하퍼 연주해. 우리는 하이. 즐겁게, 오케이?
5: 됐어.
3: 까짓거 뭐 하지 뭐.
4: 봅시다.
3: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우리 미랑시 합창단 단원들이에요.
1: 아, 전부 다요?
0: 예예.
2: 잘했어.
3: 이제 본격적으로 산마늘 장아찌를 담기 시작합니다.
0: 세 가지밖에 안 넣네.
4: 네 가지.
0: 식초까지
4: 네. 물하고 간장하고 설탕하고 식초하고.
5: 장아찌 물을
4: 돌을 요거 필요해가지고 신랑 맞아. 보고 가서 어디 가서 좀 가져오세요 하니까는 돌
0: 예쁘다야
4: 집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 이걸 깨끗이 소독해가지고 여기 누르세요. 여기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꼭 잠깁니다. 여기 뚜껑이 맞는가 보자.
0: 깨끗했지 않고
4: 이쪽 맞지?
3: 체험의 마지막 코스는 식사인데요. 농사지은 버섯과 나물들로 만든 비빔밥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0: 맛있겠죠? 색깔은 맛이 있을 거야.
6: 농약이라고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그 불만 재료를 가지고 그냥 같이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거는.
4: 맛있어.
3: 일을 하고 먹으니 더 꿀맛입니다.

0: 맛있다.
1: 맛있다.
0: 체험객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응이 꽤 좋습니다.
2: 잘 먹을게요. 고생했어요.
3: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2: 수고해.
3: 네.
4: 맛있게 드세요.
2: 네. 잘 먹을게요.
0: 그날 오후 아버지가 좀 특별한 걸 준비 중입니다.
5: 양사방에서 다 올라갈 수 있어요.
6: 네. 그 저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래.
5: 네. 이렇게 가서
6: 수평으로?
5: 아니 수평이 아니고 수평으로 할까요?
6: 그걸 수평을 해야지 위에.
0: 굵은 밧줄을 나무에 감아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6: 숲 놀이터를 조성 중인데 우선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그 그물이죠. 애들이 올라가서 눕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물을 그 해머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 자, 선생님, 예, 보세요. 예, 예, 예. 자, 아니, 그걸 봐보세요. 외소로 놓고 이걸 당겨야 돼.
7: 아버지.
6: 아, 맞다.
5: 그리고.
0: 아버지를 도우러 아들 문곤 씨도 합류했습니다.
7: 잡고 있죠.
5: 그물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드릴까요? 거미줄처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6: 뭐 알아서 하십시오 선생님. 내가 알아. 내가 반지 보지도 않는데 뭐.
7: 저도 이런 생긴 걸 한번 볼 텐데요.
5: 어떤 모양이 좋겠습니까?
6: 해당한 걸 못 봤다니까. 어떤 모양이 괜찮은지.
7: 봐야 뭐 이게 괜찮다 하죠.
6: 그러니까
7: 뭐 없어요 이거 뭐 해당.
6: 아니 선생님 봐고 어떤 모양이 괜찮겠지 다 싶으면 그래 해주면 되지.
7: 그게
0: 문곤 씨가 아버지 곁에서 지원군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노력해 보지만 아무래도 아버진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작업 시간만 무려 6시간이나 걸려 완성됐습니다.
6: 이게 거미줄이다 말이야. 내가 거미가 돼가지고 이래 다니는 거야 애들이.
2: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누구라고?
7: 네, 들고 던져줄까?
2: 아니 괜찮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무섭다 무섭다. 아니 무서워. 애기들 무슨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아니, 탄성이 있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아버님도 너무 신경이 쓰시다. 우진아 매달려.
0: 그물 간격이 넓어 걱정했는데 매달려서도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2: 우진아 일하나?
7: 아들아 일로 와봐라 아빠한테. 아까 아버지 안 아픈 적이 있겠다. 응수 아프다.
2: 그러니까 아프더라니까.
7: 아저씨 뽀뽀.
0: 아버지 마음을 풀어드리려 문곤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덕분에 불편했던 진곤 씨 마음도 사르르 녹았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이웃 농가에 방문했습니다.
6: 잘 지냈어요.
2: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아 우리 친누나고 매형인데 이제 직장 생활을 울산에서 화학 회사에 정년 퇴직을 하고 이쪽에 기농 기촌을 하신 지가 지금 몇 년 차죠?
8: 딸기 이제는 한 7년 한 2년은 준비하고.
9: 아 저는 기촌을 하고 싶었는데. 신랑이 퇴직하고 일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즐거움도 있지만 힘들어요. 농사가 너무 힘들어요.
6: 아이고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가 보죠. 바구니도 맡기네 앉아. 농사 지으면서 이 꽃 관리하고 진짜
9: 이게 대단하다.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6: 농사 지으면서 이게
9: 꽃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 이봐봐 이렇지 이러면 오른 게 뭐 있어 이것도 이상하지 나중에 되면 오른 게 아니잖아 젓갈을 해야 돼 여기 엄청 일이 많아 이 딸기는

0: 이렇게 해야 딸기가 커지고 이래 보면 못생긴 거는 무조건 다 따줘야 돼.
1: 온 김에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열매를 따버렸습니다.
2: 손님, 이거 따붙다.
0: 어떡해? 아유, 일당 다 나갔다. 이거 왜?
1: 누나 화순 씨는 역시 손길이 능숙합니다.
0: 다 섞어줘.
1: 서툴지만 해숙 씨도 부지런히 돕습니다.
2: 형님, 딸기 먹어도 돼요? 하나?
0: 아, 하도 이뻐서 하나 따 먹으려고.
1: 생긴 것만큼 맛도 좋을까요?
2: 어서 당도가 높네? 잘해?
0: 근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야.
1: 역시 노력 없는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3: 갑시다. 말을 안 하는가?
1: 여성분들이 일하는 동안 남성 두 분은 슬쩍 하우스를 빠져나가시는데요.
3: 야, 아유, 앉아 있어. 아유, 수고합니다.
4: 맞아, 맞아. 예.
1: 아니, 근데 이렇게 두 분만 쉬셔도 되는 건가요? 살짝 불안해지는데요.
3: 어제도 그럼 뭐, 응? 농사만 짓고 어디 뭐 어디 바람도 좀 쉬러 다니고 이라 있어.
5: 여기서 농사 짓는 게 힐링 아이가.
3: 아이고, 자.
0: 앉아 좀 쉬자. 아니, 이 아저씨도 뭐 하는 거야? 일도 안 하고 바로 커피만 마시고 있다니까.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5: 여유가 명품을 만드는 거야. 아, 뭐 일만에 매달리가 뭐 좋은 거 넣는 줄 아나.
0: 그럴 바에 명품 백을 한 개 사 두든지 차라리. 아, 그게 낫지. 얘는 아니야.
5: 기다려봐. 기다려봐. 명품 백이 뭔지 모르지만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0: 명품 백 양성했어요.
5: 자, 당연하지.
0: 새끼 손가락 걸리고. 약속해 복사.
3: 아, 우리 정인도 여기 있다. 정인도 여기 있어.
2: 명품백 나도 하나 사줘 그럼.
3: 아, 당신이 명품인데 뭘 또 명품으로 또 갖다 바르려고 하는데.
2: 명품이. 그건 아니지.
3: 아, 당신 자체가 명품이야. 됐어 그냥.
0: 당신 자체가 명품이야. 명품이 명품이지. 이 무슨 명품이야? 명품백이 명품이지. 명품백 사주세요. 명품백.
3: 아이고, 참나.
0: 아이고. 다음에 또 나중에 시간 나면 보자.
3: 맛있게 먹고 또 이래 또 어떡하네. 자, 수고하세요.
1: 누나 덕분에 오랜만에 많이 웃고 갑니다. 그날 밤. 아내 혜숙 씨는 저녁 준비.

0: 내가 하는 게 더 맛있어요.
1: 그래요?
0: 응. 맞지?
2: 예. 저는 잘 뽑아요, 저는.
0: 대답이 그런데.
1: 돈만 잘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2: 에?
1: 돈만 잘 하시는 거
2: 아니. 김치찌개, 된장국, 전.
0: 너 다 잘하는 거지,
2: 뭐
0: 뭘. 밥도 잘하고.
2: 전 종류는 잘해요. 잘 뽑아줘요.
3: 농사일로 아내가 힘든 것을 잘 알아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운 전까지 식탁에 올려놓으니 저녁 밥상이 그야말로 진수성찬입니다.
0: 너 힘들게 일했는데. 아휴.
2: 많이 드세요.
0: 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구웠는데 한맛 한봐. 맛있을 거야. 자. 어때?
2: 맛있나?
0: 괜찮아?
2: 응.
0: 맛있는데?
2: 근데 이것도 콩나물도 같이 얹어.
0: 알았어, 알았어.
2: 맛있지?
0: 아, 벌써 장아찌 맛다 들었어. 맛있어. 한 먹어봐봐.
3: 상품성이 떨어지는 버섯들은 이렇게 장아찌로 담가 먹습니다.
2: 맛있네.

0: 테니스?
1: 네네, 테니스 지금 그 한국 그 아저씨들이랑 왔거든요.
2: 소라는 소라 몸무 어때?
3: 나? 어. 나 뭐 공사하지?
1: 공사는 끝났어요? 아직도?
0: 아니 끝이 없어. 빨리 너가 끝이 없어. 빨리 가보가 와서 도와줘야지.
1: 아 예.
0: 어, 네가 와서 할 일이 꽉 찼어.
1: 놀러 갈게요.
0: 어, 그래 빨리 와서 도와줘.
2: 사이. 네. 사랑해.
1: 아, 사랑합니다.
2: 네,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우리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0: 아이고.
2: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사랑해.
0: 자, 바이바이. 어, 잘 지내고. 어, 잘 지내. 어, 바이바이.
2: 바이바이.
1: 감사합니다.

0: 아침부터 진규 씨가 분주합니다. 오늘은 지인들과 산악 자전거 모임 약속이 있습니다. 장갑과 헬멧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귀농을 한 후 바빠지면서 그동안 하던 취미들을 전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유일하게 즐기는 취미가 산악자전거입니다. 이번 모임은 진길 씨네 농장 근처의 산을 코스로 잡았습니다.
1: 어이, 다들 오랜만이다. 야, 날씨 좋다. 날씨 좋아.
2: 잘 지냈어요.
3: 고생했습니다.
1: 오늘 오늘부터 앉아 화끈하게 라이딩 한번 합시다.
3: 예,
1: 고맙습니다. MTV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한 번씩 타는데 동절기에는 못 탔는데 오랜만에 이래 모여가지고 오늘 라이딩 즐거운 라이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달려봅시다.
0: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신나게 출발합니다.
4: 어서. 좋다.
0: 산악 자전거는 7년 전부터 꾸준히 타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산바람을 맞으며 달리면 힐링이 됩니다.
1: 대다. 힘들다.
0: 이야. 오랜만에 타서 좀 힘들었지만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1: 야, 고생했어요.
5: 아이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3: 보약 한 입 먹었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6: 아, 이게 보약이에요?
3: 예, 아, 이게 보약 아닙니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6: 힘들지 않으세요?
3: 이걸 즐겨야죠.
1: 아이고,
7: 좋다. 무슨 거백이 무엇이다.
1: 네.
3: 네.
0: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문곤 씨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회원들이 드실 참을 준비 중입니다. 싱싱한 상추를 듬뿍 넣고 매콤달콤한 비빔국수를 만들었습니다.
8: 맛있는가 봐.
9: 한번 약한데.
8: 조금 약해? 고추장 더 넣을까?
9: 아니다. 맞다. 맵다.
8: 맵다.
0: 커다란 냉면 그릇에 국수를 넉넉히 담아냅니다.

0: 입니다.
1: 초고버섯 안에 비닐이 나오나?
2: 괜찮겠다. 맛있겠다.
3: 아, 냄새다.
0: 열심히 운동한 후에 먹는 식사라 그런지 오늘은 비빔국수가 더 맛있습니다. 술술 넘어가는 국수 가락에 피곤함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1: 와, 끝내줍니다. 맛있다.
4: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된 코스로 띄워봅시다. 저 안동까지 우리는 아이디어 한번 합시다. 그래. 좋은 것도 좀 먹고.
5: 예, 고맙습니다.
6: 기대하겠습니다.
0: 다음 약속을 잡으며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오후엔 누나 화수 씨의 시댁 식구들과 시어머니까지 대식구가 농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걸까요?
7: 누님, 시어머님께서 오늘 95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여기서 생일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이렇게 지금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4: 염색을 안 해서 그래서 염색을.
8: 그건 안 늙었다. 우리 사양양반.
4: 내일 고생만 시키게. 신랑 고생을 시키게 하지 말고.
8: 그건 안 늙었다. 우리 사양양반 많이 늙었다. 내가 마저리 늙었나 봐.
0: 부산에서 일부러 농장 구경을 한다고 오신 터라 음식을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요. 농사지은 표고버섯을 듬뿍 올려 돼지고기와 함께 구웠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드시니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습니다.
9: 알게 한다고 욕받은 일을 좀 드셔요. 예.

0: 아우 잘한다.
1: 기합하고 있어. 야. 자, 어우 최고.
2: 사돈 어르신의 95번째 생일 잔치가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청년 한 사람이 농장으로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1: 어, 우리 예비 청년 농부 잘 왔어. 예비 청년 농부 왔는데 큰 일꾼이 왔어.
3: 너무 잘생겨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4: 저는 지금 내년에 있을 청년 후계농 준비 중이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이런 농장들을 한 번씩 다녀보면서 제가 할 거를 좀 미리 정해보고 있습니다.
2: 영호 씨는 얼마 전부터 진규 씨네 농장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4: 근데 이거 따는 기준은 뭐예요?
1: 형은 제일 상품 가치가 좋은 게 우리 종이컵 있지, 종이컵. 네. 종이컵 안에 들어갈락 말락 할 정도 크기. 그게 제일 가치, 예쁘고 가치가 있는 거야. 한번 따와봐.
4: 딱이야.
1: 그래.
4: 딱 요만하네.
1: 그렇지.
2: 표고버섯은 밑부분을 살짝 돌려주면 이렇게 톡 하고 떨어집니다. 올해는 초봄에 비가 많이 와서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적었지만 화학 비료를 일절 주지 않고 건강하게 키워냈더니 맛은 일품입니다.

0: 버섯을 먹어보면은, 아, 한번 먹어보자. 아, 먹어봐. 아,
1: 오, 향이.
0: 향이 진짜 향해. 이 향이 아침에 먹었잖아. 네. 점심 때까지 계속 이 향이 입에서 맴돌아. 이 향이 얼마나 향이 독한지.
2: 아, 향이 독하다는 거 표현이 안 맞지. 강하다고 해야지. 그게 맞지. 어? 이 향은 독한 향이 아니야. 정말 강한 거야. 강한 거.
0: 어? 저, 잔소리, 아이고, 아이고, 잔소리, 아이고, 진짜,
2: 또 때려? 이거 뭐 맨날 맞다 살겠네, 이거.
0: 어? 아이고. 명이밭에 가갖고 뭐 두 개 자른다고 잔소리. 표고버섯 또 일하는데 내가 도와주니까 또 잔소리.
2: 아이고.
0: 여자가 잔소리 많다더니 남자가 그 잔소리 많네.
2: 야, 아, 참, 진짜. 저, 바른 말을 가르쳐 주면 좀 알아들어야지. 말을 자꾸 그래. 또 삐진다, 또 삐진다. 이리 와, 이리 와.
0: 아,
2: 자, 알았어, 알았어. 따따따 가자. 내려와.
3: 자주 티격태격하지만 둘 다 뒤끝이 없어 또 금방 풀립니다. 남아있는 버섯이 얼마 없어서 아무래도 오늘 수확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날씨치고는 많이 나왔네.
1: 많이 나온 거요?
2: 네. 나왔지.
0: 많이 나왔지?
2: 이게 뭐 많이 나와. 많이 안 나왔어. 보통 큰 박스에 한 네 박스, 다섯 박스씩 따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0: 근데 마지막 치고는 이게.
2: 아, 아니야, 아니야.
0: 아, 산에서 일하니까는 덥던데. 내려갈 때는 옷 입고 내려가야지.
2: 아, 내가 먼저 내려갈 테니까 조심해서 걸어와.
3: 아쉽지만 표고 수확은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가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수확을 끝내고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치 좋기로 유명한 천왕산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4: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0: 밑에 쳐다보면 어지럽네. 밑에 보지 마. 저 위로만 쳐다봐.
3: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일에 매달려 지내다 보니 부부가 함께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도 참 오랜만에 타는 것 같습니다.
2: 어우, 추워. 저 구름 봐봐, 구름. 구름이 막.
0: 구름이 왜 안 깨?
2: 어우, 추워.
3: 큰맘 먹고 나온 나들인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요. 그래도 함께 걸으니 참 좋습니다.
0: 아, 다리 아프다.
2: 이걸로 다리 아프다 하면 어떡해? 개불가 타고 와서 다리 아프다 하면 어떡해?
3: 15분 정도를 걸어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좀 춥고 다리도 아프긴 하지만 경치 하나는 정말 최고입니다.
2: 오, 흔들리는 것 흔들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백호 바위. 백호. 흰 호랑이가 누워있다는 바위 모양이.
3: 그런데 경치 구경하다 말고 거긴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0: 나는 추워서 이리 왔어. 추워서.
2: 우산 줘.
0: 추워.
2: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산도 정말 밀양에서 어떤가는, 아니 전국에서 어떤가는 그런 명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하고 즐기고 또 신선한 임산물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산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0: 그래,
2: 해보자.
0: 한번
2: 그래.
0: 화이팅 하시죠.
2: 화이팅.

0: 맨발로 황토를 충분히 느껴보세요. 좀 느껴보고.
1: 그래, 그래.
2: 열심히 하고 가세요.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요똥!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장어비를 지금 보내라고요?
2: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3: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4: 보안 확인 링크?
3: 확인하고 들어가실게요.
5: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1950년 전쟁 직후 여성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엘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역의 김윤해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복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오디션 결과 발표 곧 시작할 거다. 들어가자.
1: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디션에 참가해서 재주를 뽐내주신 응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합동공연 오디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와 공주, 아역을 맡아 무대에 오를 배우는 온달역의 메란 국극단 허영서, 평강궁지역의 메란 국극단 홍지란,
2: 허영서 인사드려야지.
3: 영상 여기 한번 쳐다보고 손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

네.

0: 윤정연이 망가진 게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고 슬퍼? 걔가 너한테 뭔데?
1: 너 때문에 슬프다. 결국 네가 다 망쳐버렸어.
0: 도대체 내가 뭘 망쳤다는 거야 진짜! 옥경아, 우리 계속 이렇게 가면 돼. 앞으로도 메란의 간판스타로 무대 위에서 춤추고 소리하고 우리 계속 이렇게 살면 돼. 어?
1: 어울뿐인 국고왕자. 그게 다 무슨 의미라고?
0: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 너랑 같이 서는 무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
1: 아까 정연이 소리, 처음에 그 소리, 날 뛰어넘는 누군가 마침내 나왔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얼마나 짜릿했는지 몰라.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0: 아유,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디션은 네가 붙었는데 축하 전화는 내가 받는구나.
1: 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 사모님, 손님 오셨습니다.
0: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요.
2: 예.
0: 마침 잘 왔다. 이 기회에 너도 인사드려.
1: 누구신데요?
0: 어서 오세요. 자리가 늦었습니다. 진작에 모셨어야 하는데. 인사드려라. 명창 김노식 선생님이시다.
3: 아, 이번에 오디션 붙었다는 따님이 이 친구군요. 어때요, 영세양? 국립국극단이 만들어지면 영세양도 그곳에서 활약할 준비가 됐나요?
1: 국립국극단이요?
0: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국내 최고의 국극단이 만들어질 거야. 그곳에 들어가면 너도 평생이 보장되는 거지.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넌 이번에 오디션에 합격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특별히 힘써주시기로 하셨어.
1: 아니요. 전 그 합동 공연에 서지 않을 거예요. 원래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어머니 뵈러 온 거예요.
0: 예, 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1: 국립국극단 제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한텐 너무 과분한 자리라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0: 영서야? 영서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가서 사과 못 드려?
1: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셨어요? 메란국극단에서 절 끄집어내고 다른 곳에 집어넣으려고?
0: 그럼 넌 언제까지 메란에서 국극을 할 생각이었니? 지금 다른 국극단들 다 위태위태해. 메란이라고 뭐 다를 줄 아니?
1: 이번 오디션 어머니가 그토록 말씀하셨던 진짜 배기 소리에 그날 그걸 한 건 제가 아니라 윤정년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0: 아니, 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합동 공연 끝나면 그날로 메란에서 나와.
1: 아니요. 전 앞으로도 계속 메란에서 국극을 할 거예요.
0: 타이밍 놓치면 넌 갈 데도 없어. 내가 널 이 오디션에 합격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알아?
1: 설마 심사위원들한테 손을 쓰신 거예요? 그러셨군요.
0: 물론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해서 나쁠 거 없잖니? 영서야, 난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된 마음으로.
1: 아니요! 어머니는 어머니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어디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소프라노 한기조 위신을 깎아먹지 않을 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요.
0: 그게 나쁜 거니? 어디든 내놓을 수 있는 자식을 갖고 싶은 게 그렇게 과한 욕심인 거야?
1: 그동안 전

0: 한 번도 허용서를 산 적이 없어요. 아세요? 한기주 딸로만 살아왔다고요. 영인 언니만큼, 아니 언니 반만큼만이라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연습했다고요. 우리 영서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최고다. 그 한마디를 듣겠다고 나는 나예요. 앞으로는 한기주 딸로 안 살 거예요.
1: 합동 공연을 못 하겠다니?
0: 저희 어머니가 심사위원들한테 손을 썼어요. 그날 오디션에서 합격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1: 그날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널 뽑았다.
0: 만장일치로요?
1: 그래, 나도 널 뽑았다.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널 뽑을 거야.
0: 하지만 윤정연 목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1: 그런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물론 정연이가 그날 폭발력 있는 무대를 보여줬지. 하지만 너도 그날 소리, 춤, 연기 모두 다 훌륭했어. 정연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상대역하고 호흡도 완벽하게 좋았어. 너희 엄마한테 가장 어이없는 게 뭔지 아니? 남의 딸 견제하려다가 자기 딸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야. 너희 엄마처럼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네 스스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

0: 목소리가 많이 회복됐으니 말할 땐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리를 다시 하기는 힘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소리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연습이나 더 해라.
2: 어, 오셨으라.
3: 나 단장님 합동 공연 준비한다고 바쁘실 것인데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시고.
4: 당연히 와야지.
3: 언능 태어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단게요. 저 태어나면 진료 먼저 한약포부터 가고 약부터 지어먹을라요. 목소리 다시 튀우게 하는 약을 지가 다 알아놨으라.
4: 목소리 다시 나오게 하는 약?
3: 네. 아니 당분간 소리가 안 나올게. 소리 나오는 데만 전념을 해야지라.
4: 정년이 너 목 상태 의사 선생님께 들었지?
3: 두 번 다시 소리 못 할 거라고 한 거예요? 아이 그것은 저 의사 선생님이 소리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하신 소리고. 아 저도 공양소 종종 봤단게요. 소리꾼이 소리하다가 일시적으로 떡먹대는 것은 어떤 뭐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어라. 잘 쉬고 약도 잘 챙겨 먹으면 금세 좋아지고 그러던디요.
5: 어? 찐빵 냄새. 찐빵이지? 우리 두려고 사온 거야? 손대지 마. 정년이 거야.
6: 정년이 주려고 찐빵까지 사온 거야?
5: 정년이 찐빵 좋아하잖아. 병원에서 뭐 제대로 먹기나 했겠어?
6: 박초록, 너 어떻게 우리 둘한테 이럴 수가 있어?
5: 너가 정년이랑 얼마나 친했다고? 맞아! 시끄러! 너네들도 태어나는 친구를 위해서 뭘 좀 이렇게 사와봐라 좀.
6: 치사하게 찐빵 가지고.
5: 아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찐빵 찐빵 찐빵 찐빵.
3: 예제 나보만.
5: 아유 은재 언니야.
3: 에이그 부잡아라 부잡해. 너희들 떠드는 소리가 아주 대문밖까지 들려야.
5: 너 이제 목은 괜찮은 거야? 내가 너 보러 병원 갔었는데 자고 있다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왔어.
3: 너 왔던 거 내가 다 알지.

0: 아이고 우리 초롱이 그냥 속정은 은근히 깊어할거잉.
1: 근데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나은 거야?
2: 그럼 아무 시랑도 안 해.
1: 아 진짜? 너 그날 피까지 토해가지고 우린 너 다시 살이 못하는 줄 알고.
2: 아따 내 모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곡간일로 다시 소리를 못하기는. 잘 붙고 푹 쉬면 금방 괜찮아질 건게 걱정할 거 없이야. 잠깐! 어디서 찐빵 냄새가 폴폴 난디?
1: 너 주려고 사왔지.
2: 어메, 내 거야?
0: 어메, 제발 우리 초록이.
1: 하나.
2: 야, 너희들도 먹어. 아, 맛있는 것은 누나 먹어야 더 맛있어.
3: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2: 으미. 아야, 네가 내 방 청소까지 다 한 거야?
1: 아, 그거 주란이가 한 거야. 너 태어난다고 아침부터 쓸고 닦고 정신 없던데?

0: 낭군을 찾으리다 논물 젖은 소맷볼이 끊어내고 일편단심 혼인 맹약.
1: 미안, 다시 해볼게.
2: 오늘은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 내일 다시 하자.
1: 먼저 가. 난 혼자서 연습 좀 더 하다 들어갈게.
3: 그렇게 무서워?
1: 어?
3: 지금 들어갔다가 윤정년이랑 마주칠까봐. 너도 무서운 거잖아.
1: 아니야, 그런 거.

0: 나 오늘 퇴원했다.
1: 어, 들었어. 몸은?
0: 이제 괜찮아. 봐, 목소리도 멀쩡 안 하냐.
1: 그래, 다행이다.
0: 너 붙었단 얘기 들었어. 축하한다. 나도 이겨불고 댕근께 너 내 몫만큼 잘해왔어.
1: 그날 붙었어야 되는 건 내가 아니라 사실
0: 난 그날 최선을 다했고 그러고 떨어진 거여. 그게 다여. 근데 너도 다른 생각 하지 마라. 좀 좋아해라 가시나야. 아, 그러고 원하던 자리를 가져가 놓고 웃지도 않으냐.

0: 어, 왔어.
1: 뭐야, 이 분위기? 어째, 우리 국극단만 따돌림당하는 것 같은데?
0: 주연 둘도 메란에서, 주연 아역 둘도 메란에서 나왔잖아. 자기네들은 들러리 서는 것 같다고 아주 불만이 잔뜩이야.
1: 어디 샴푸 뽑은 건데 뭐가 불만이야?
0: 그 트집을 잡으려니까 그러는 거지.
2: 뭐야.

0: 우나, 폭우지고 폭우지고 내랑군님 폭우지고 백년가야 호량 맺은 해남군님 폭우지고
1: 다음 조연 장면부터.
2: 공주궁의 사내 아이가 드나든다더니, 하! 과연 사실이구나. 왕을 궁지에 몰, 절호의 기회였다.
1: 다시, 감정이 과하다. 가닥기라고 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야비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 다시 해봐.
3: 싫은데요?
4: 싫은데.
3: 가닥기는 누가 봐도 가닥기 같아야 돼요. 강렬해야죠. 게다가 가닥기의 첫 등장인데 관객들의 뇌리에 남으려면 과할 정도로 세게 가야 하는 게 맞아요.
1: 해석을 제대로 안 했구나. 조현은 계산적이고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3: 그건 반장님 해석일 뿐이죠.
1: 너 여기가 무슨 자리인 줄 알고?
5: 금주 얘기가 아주 틀린 것 같진 않은데요. 메라는 단장님 한 사람의 해석을 따랐는지 몰라도 우리 국극단에선 배우들의 해석도 존중해줬어요. 그게 제 방침이고요.
1: 극 전체 조화를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가닥기가 저렇게 맥락에도 안 맞게 튀는 연기를 하는데 그걸 존중해주자고?
5: 그럼 안 되나요? 이미 이 합동공연 주요 배역들 상당수가 메란 배우들이에요. 우리 금주가 거기 묻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고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1: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5: 지금 상황이 언니로선 최고 남는 장사죠. 옥경이랑 해랑이 내세워 홍보하면서 허영서, 홍주랑 같은 다음 후계자들 밀어주고.
1: 그럼 넌 옥경이랑 해랑이를 공연에서 빼잔 말이냐? 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옥경이랑 해랑이를 보러 오는 거야. 특히 옥경이. 옥경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티켓 판매가 몇 배가 차이가 나는지 알기나 해?
5: 맞아요. 옥경이 못 빼죠. 대신 나 같으면 아역 오디션에 아예 메란 연구생들은 내보내지 않고 기회를 양보했을 거예요. 이 합동공연이 그렇게 언니한테 소중하다면서 언니는 정작 이 합동공연에 참여하는 국극단들 불만이 뭐가 있는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아마 알 생각도 없겠지만.
6: 다음엔 우리끼리 연습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 나 먼저 들어갈게. 어디 가는 거야?
7: 임장년!
8: 너 또 용화단 의원 찾아가는 거야? 이번엔 어딘데?
7: 저 청주에 용화 의원이 있대.
8: 청주까지 어떻게 가려고?
7: 정씨 아저씨가 청주 갈 일 있다고 차 태워주신다가네. 지금 가면은 뭐 밤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여. 갔다 온다이.
8: 기대 않고 갔다 실망해서 돌아오고. 이게 몇 번째야. 이번엔 좀 달라야 할 텐데. 근데 정년이 목은 낫긴 하는 거야? 궁금하니까 그러지.

0: 잠깐 기다릴 때 들어가세요.
1: 성함이
2: 윤정년이구만요.
1: 목이 부러졌다고?
2: 아이, 부러진 것은 아니고 그.
1: 손 좀 줘봐요.

0: 저그 그러지 말고 그 이 짝도 좀 짚어보시면.
1: 100번 1000번 짚어보면 뭐여? 척 보면 척이지. 한번 부러진 목을 먼저 주로 고쳐내. 그냥 받아들이고 사슈.
0: 속이 다 죽겠는데. 아, 용하지다고 해서 멀리서 이라고 찾아오지 않았겠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데 뭐라도 일러주실 말씀 없다요?
1: 아, 그러고 양귀비라도 타려 먹어보든가.
0: 양귀비요? 그거 아편 아니대요?
1: 그래, 아편. 아편을 하면 목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봐슈. 혹시 모르지, 아가씨처럼 부러진 목도 아편을 하면 소리가 다시 나오게 될지.
0: 그러다 그 아편쟁이라도 되면.
1: 아이고 참. 아,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다면서? 아이고 참. 아, 됐어 됐어. 다음. 만선아! 뭐 한다냐?
2: 아, 네네. 네, 다음 분이요. 들어오세요.

0: 뭐야 이게?
1: 앞에 늘하면 다시 소리를 할 수 있다 하나요?
0: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왔어? 아편에 기댔다가 인생 망친 소리꾼이 여럿이다. 너도 그 꼴라고 싶어?
1: 그러면 속 놓고 있을까라. 뭐라도 해야지라.
0: 언제까지 이렇게 제자리만 돌 참이니? 퇴원해서 지금까지 목이 부러졌단 사실을 죽자 사자 부정하고만 있잖아.
1: 인정하면요?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뭔디요? 소리꾼들아, 목이 부러졌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한적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러지. 지 목은 낯설 수 있으라.
0: 정연아, 내일 나랑 병원에 가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다는구나. 이쪽에서는 최고의 권위자 소리를 듣는 분이야.
1: 그러면 그분이 지 목도 고칠 수 있단가요?
0: 선생님이 보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장담은 못해. 그분한테 진찰받아보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고 하면 나도 몇 년이라도 널 기다려줄 거다. 하지만 선생님이 희망이 없다고 하면 그땐 너도 네 현실을 봐.

0: 얼른 나가려고 했는데. 아야, 앞으로는 일할 거 없어. 그런 각시 마냥 나 사지 욕심 멀쩡해. 난 너한테 미안해서. 이런 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뭐가 미안하디? 다 내 탓이잖아.
1: 아니, 그 일은 너랑 아무 상관도 없어. 내가 결정한 내 일이지. 너랑은 상관없어. 그게 일하지 마. 부담스러운 게. 알았어.

0: 뭐가 갑자기 탓이라는 거야?
1: 야, 이 상태에서 소리를 아 하고 내볼까요?
0: 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지가 낫을 수 있겠소?
1: 보통 정력량처럼 무리하게 목을 혹사해서 생기는 이런 음성질환은 몇 달간 목을 쓰지 않고 푹 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0: 아이고, 그러면 저도...
1: 그런데 정력량은 너무 무리하게 목을 써서 예전처럼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앞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대화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0: 아니, 그 말은 그렇다 치고 그 소리는요?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지금 뭔 뜻이다요? 아니지라? 그 언젠가는 소리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지라?
1: 안타깝지만 소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0: 아이고, 이게 무슨... 선생님은 명의시잖아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지가 그 선생님이 시키는 것은 뭐든 다 할랑게. 그 제발, 제발 지 목장 고쳐주세요. 예? 그 외국에서는 칼 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가던디. 저도, 아, 저도 수술시켜주세요.
1: 불가능해요. 유감입니다.
2: 정연아,
0: 저 선생님의 병한 거 맞다요? 아니, 수술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2: 그때 목이 너무 상한 거야.
0: 놈들은 목 상해도 다 다시 돌아오던디 왜 나만 그러고 안 되는디요? 왜 나만?
2: 정연아. 정연아, 정연아.

기? 저음.

길어.

0: 어디냐?
1: 이런다고 다시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만 네 현실을 받아들여. 목이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다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야.
2: 엇을 받아들이란 소리요. 지가 떡목이 됐다는 거요. 소리를 잃은 소리꾼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디요?
1: 이밤중에 또 어딜 가려고?
3: 산에 갈라요. 산에서 소리를 잃어버렸은 게 다시 산에 가갖고 내 소리 찾아올라요.
1: 제정신이야? 이밤중에 산에 올라가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산짐승 밥이 되고 싶어?
3: 그러고 사는 이 산짐승 밥이 되는 게 낫지!
1: 제발 좀 정신 차려! 이런다고 예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
3: 그러면 지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디요? 오만 가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디 어쩌란 말이오? 지가 어떻게 해야 소리를 다시 할 수 있는디요? 복잔 알려주시오.
1: 어서들 돌아가. 연습 안 끝났어.
4: 가자, 얘들아. 가자. 가줘.

0: 일어나니까 없어졌어요.
1: 반장님, 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인사 못 드리고 떠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윤정년.
2: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너희들은 합동 공연 준비 철저히 해.

미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딸이요.
1: 내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챙겨 묵어. 네 얼굴이 아주 가만 갈수록 못 쓰겄어.
0: 언니는 목 부러지고 얼마 만에 괜찮아졌는가? 속에서 자꾸 천불이 올라와서 딱 죽었는데

성년아. 어떤 날은냐? 가슴이 묵직하고 눈이 답답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조금 괜찮아지나 싶다가 또 어떤 날은 화병이 나갔고 기운이 쭉 빠지도록 울고 그러고 몸살을 치면서 살다 보면 그러고 또 사라진다. 그렇게 두고 온 자리 자꾸 돌아보지 말고

0: 앉아, 앉아. 자, 오늘은 사철가로 목을 한번 풀어보자. 정년이가 선창해봐라. 아니, 영서. 영서가 선창해봐라.
1: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0: 단장님.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랫동안 고민했는데요. 이제 정년이도 떠난 마당에 단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1: 혜랑이가 그랬던 걸 네가 직접 다 보고 들었단 말이지?
0: 네. 합동공연 끝나고 나가라뇨?
1: 말 그대로야. 이번 합동공연까지만 하고 메란 국극단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0: 제가 나가면 누굴 제자리에 세우실 건데요?
1: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0: 이런 식으로 절 내쫓을 순 없으세요. 제가 그동안 메란에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메란 국극단 초창기부터 밤낮으로 제 발로 직접 뛰고 홍보하면서 여길 끼워왔어요.
1: 그래 맞아. 메란은 너랑 옥경이랑 같이 성장했어. 그럼 메란의 얼굴답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생들을 돌봤어야지. 그 애들 하나씩 잡아먹을 게 아니라
0: 후배들이 하나씩 치고 올라오는데 태어날 사람이 어딨나요? 내 자리 뺏기고 그대로 밀려날 정신이 어디냐고!
1: 그래서 악착같이 그 애들 하나씩 해코지해서 너한테 남은 게 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옥경이 껍데기만 붙잡고 살 거야? 네가 이 지경으로 망가질 때까지 손을 못 쓴 내가 제일 죄인이다.
0: 좋아요. 이번 공연 끝나고 얼마든지 나가드릴게요. 근데 알아두세요. 제가 나가면 옥경이도 나간다고 할 거예요.
1: 아직도 옥경이를 모르니? 옥경이는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0: 처음부터 좀 더 천진난만하게 가도 좋을 것 같아. 사랑스런 울보 공주,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햇살 같은 공주님 느낌이라.
1: 영서야.
2: 미안. 형만 얘기하다가 말았지? 내 생각에도 평강의 해맑은 모습이 좀 더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

0: 주세요. 일단 이따가
1: 안녕하세요.
2: 야야야 내가 흘렀게 그만 가서 쉬어.
3: 아이고 언니는 가서 쉬어.
2: 얼마나 안 쉬어.
4: 엄마 오늘도 어떻게 지금 좋아해.
5: 엄마 이게 누구네? 그 따박따박 들던 가시나 아니여? 서울 갔다더만 돌아왔는갑네.
2: 예, 예. 아슈, 아슈.
5: 에따 마침 잘 만났다잉. 어쩌? 오늘도 소리 한 자락 해보제? 오늘은 이 오라버니 주머니가 아주 그냥 빠방한디.
2: 예, 예, 예, 예. 예, 알겠고요. 예, 예. 이거나 갖고 싸게 갖추시오. 어? 야가 많이 아프요.
5: 하라면 하는 거지. 아프단 핑계는 확 씨. 접대는 시키지도 않아도 잘 말하던디. 인자 못 하겠다.
2: 소리 같은 거 할 줄 모르요. 장사 방해된 게 비키셔.
5: 왔다 씨.
6: 야가 너 지도세도 모르게 죽고 잡냐?
2: 죽여보시오 그러면.
6: 뭐야?
2: 죽여보란 말이오.
6: 서울 댕기 왔다더만 제대로 미쳐갖고 돌아왔네.
5: 어쩌냐? 그럴 땐 몽둥이가 명약이라던디.
7: 아야! 오늘 덮어버려! 야! 야! 야!
2: 야! 야! 하지 마요! 나라! 나라! 아니!
7: 누구 봤냐?
2: 아우! 환장하겠네, 씨. 이 많은 생선들을 팔지도 못해 어째서. 찢어먹고 발라먹을 놈들. 가다가 벼락이나 팽 맞아라.
8: 울렸지란다 정말 사파하는 년 학원도 금강산 짜라짜짜짜 1만 2천 동 8만 구왕자 석달여를 백일삼재 화초가리 더덕가리 봉삼가리가 다 들어간 엿 열아홉 살 먹은 큰내 귓가 봉삼물로 제조를 했다.
2: 야야야야 다 타겄다. 언니 정년이 괜찮겄더라? 아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만한 게 불안해 죽겠어라. 그러다 가끔 넉나간 사람 마냥 멍청히 저 먼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9: 냅둬버려라.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일이야.

정말 사다파는 년 강원도 금강산 짜라짜짜짜 1만 2천 봉 8만 구왕자 흑다이어를 배려하네

0: 마기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편쟁이라니 감히 누구한테? 해명? 잘못한 게 없는데 옷경이 보고 무슨 해명을 하라는 거야? 당장 정정 보내!
1: 사실입니까? 메란부 국장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2: 국장 안 말씀하는데 진짜로!
0: 지금 투자자들 돈 빼겠다고 난리가 났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편이라니!
3: 그동안 공연 연습한다고 정남이 단장님께서 가까이 보셨으니 아시잖아요. 한 번이라도 제가 아편쟁이처럼 보인 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지금 다른 국극단들 메란에 불만 많은데 연습 때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였으면 진작 문제 삼으셨겠죠. 아닌가요?
0: 안에 있는 우리가 뭐라고 믿건 밖에선 안 믿어줘.
3: 아니요. 안에서 믿지 않으면 밖에선 당연히 안 믿어줍니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밖에선 늘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으니까요.
4: 옥경이 말이 맞아. 이런 때일수록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옥경이를 믿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
0: 언니!
4: 투자를 빼겠다고 했지 아직 뺀 건 아니야. 투자자들은 내가 만나서 설득하마. 그리고 옥경이는 지금 당장 기자들을 만나서 반박 보도를 내라. 그냥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오늘 나온 기사들 모조리 조목조목 다 반박해.
3: 네.
0: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합동 공연을 기어이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 이번 사태가 점점 더 커지면요? 난 못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극단들도 못한다고 할 거예요.
4: 이번 합동공연 적자라면 우리 메란에서 다 책임지마.
0: 진심이에요?
4: 이번 합동공연은 우리 메란뿐만 아니라 여성국극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어. 과거에도 지금도 여성국극의 얼굴은 늘 문옥경이었어. 왕자를 지키지 못하면 이번 공연뿐 아니라 여성국극 자체가 위태로워질 거다.
5: 다른 애들은?
6: 몰라. 다들 지금 옥경 선배 기사 때문에 어수선해서 난리도 아니야. 근데 진짜 안 좋긴 한 것 같아. 어딜 가나 그 기사 얘기뿐이야. 주라나! 밖에 누가 너 찾아왔어.
7: 주라나! 엄마, 어쩐 일이세요?
6: 언니 어디 아파요? 혹시 다시 입원한 거예요?
7: 다행히 어제 퇴원했어.
6: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번 주말에 제가 집으로 갈게요.
7: 주라나, 너 국극단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니?
6: 설마 또 그만두란 얘기예요? 엄마, 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이제 제대로 된 역할 맡기 시작했어요. 그 출연료 오르면 집에 돈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요.
7: 너한테 좋은 선짜리 들어왔어. 공무원인데 아주 건실한 사람이야.
6: 엄마.
7: 너랑 결혼하면 그 남자가 네 언니 병원비랑 약값 남은 평생 책임져준다고 했어. 이게 하늘이 준 게가 아니면 뭐니. 네 언니 상태 뻔히 알면서 너 계속 거기서 국국 노름이나 하고 살래?

0: 언젠가 너는 남자 주인공으로 나는 여자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마주보고 서서 같이 연기해보자.
1: 그럼 나야 좋지.

0: 과거에 손을 댔던 건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극을 시작하고는 한 번도 아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1: 하지만 이 기사에 보면 문옥경 씨가 최근에 친구들과 어울려 아편굴에 드나드는 걸 봤다는 목격자 얘기가 있는데요.
0: 국극 공연을 한 번 올리려면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씩 꼬박 두 달을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 아편굴에 드나들 정도의 아편쟁이라면 그 강행군을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었겠어요? 그 기사에 나온 목격자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정말 최근에 저 아편굴에서 본 적이 있다면 떳떳하게 제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요.
2: 항상 늦게까지 연습하네.
3: 네.
2: 이번 공연 긴장돼? 아,
3: 온달은 거물 다루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요.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어서요.
2: 합동 공연이라고 긴장할 거 없어. 원래 네 실력대로 하면 돼.
3: 그게 아니라 선배님 아역이잖아요. 저한테는 의미가 큰 공연이에요.
2: 그래.
3: 문옥경이라는 이름 석자가 곧 여성 국극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 선배의 아역을 맡았으니까 완벽한 공연을 올리고 싶어요.
2: 그런 각오로 임해준다니 내가 더 고마운데? 치열한 경쟁 뚫고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넌 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어.
3: 정말요?
2: 그럼.
3: 윤정년은요?
2: 정년이 한때는 정년이가 날 많이 설레게 했어.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는 그 애가 원석 그 자체라고 생각했거든. 지금도 그때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그럼 뭐 하겠니? 정년이는 결국 자기 발로 떠났잖아. 버티고 버텨서 계속 무대에 오르는 자만이 관객들 박수를 받을 수 있어. 특히 왕자에게는 가장 큰 박수가 쏟아지지.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3: 관객들 박수도 좋지만 전 선배님의 박수를 받고 싶어요.
2: 영사야, 내가 이 국극단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동해안 별신 곳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 별신 곳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동!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그럼
1: 출발할까?
0: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2: 네!
3: 김파로크와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4: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음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저는 알까기의 상징이자 심볼 알까기 구단 최양락이고요. 고개 숙여 겸허하게 인사드립니다.
1: 바둑판 한기퉁이에 붙여둔 껌딱지처럼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근데 제가 네. 이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0: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1: 바둑인들에게 이 바둑판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이 바둑판 위에서 하는 알까기는 인생의 어떤 맛일까요?
0: 까는 맛. 인생의 축소판인 발판 위에서 까는 맛을 즐겨라. 네.

0: 그래서 알까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네. 네. 알까기는 인생의 까는 맛.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0: 좋습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의 출연자 대국장이 가서 만나보실 거예요.
1: 네.
0: 네, 두 대국자. 와.
1: 먼저 이세준 8단입니다.
0: 이세준 8단. 미남이지요. 네. 네. 가수. 네. 감성 듀오 유리상자의 멤버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왜 이름이 유리상자냐. 혹시 유리 멘탈이어서 그런 거냐 농담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유리처럼 네. 맑고 투명한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1: 우리 이제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0: 특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식 축가로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 노래 첫 소절
1: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렇게 시작하죠.
0: 와 김가영 씨도 노래 잘하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네. 결혼식 축가만 1,500번. 1,523번이래나 하여튼 하여튼 그 이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네. 히트곡이 있는 거지요.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사랑해도 될까요? 뭐 그러셨습니까? 예?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뭐 네? 뭐 그러십니까?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1: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세준 씨는 국악방송 FM 음악이 좋은 밤의 진행자예요.
0: 네. 네,
1: 국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네. 네, 국악방송 FM 99.1 메가헤르츠 혹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덩덕쿵 플레이어 앱을 통해서 음악이 좋은 밤을 들을 수 있습니다.
0: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선수 이세준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가수로서 가왕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후회 없이 까고 가겠습니다.
0: 네. 멋져요.
1: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네.
0: 가왕의 꿈은 못 이루었지만 까왕.
1: 네, 까왕도 네. 괜찮죠.
0: 네. 약간 까부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멋진 출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멋있었습니다.
0: 저는 자신감이
1: 네,
0: 중요합니다.
1: 네, 맞아요. 멋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서는 이한철 8단입니다.
0: 이한철 8단! 가스라이터 아니고 싱어송라이터. 네? 불독맨션! 주식회사 등 뭐 여러 밴드의 멤버 유재하가 이제 동상 MBC 대학가 이제 대상
1: 와
0: 말이 쇼 대상이지 네. 1등 아니겠습니까?
1: 네 진짜 대단해.
0: 그 시작은 정말 이제 화려했고 박수를 받았습니다만 네. 그 후 어땠습니까? 면전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합니다만은 시들시들 시래기 줄기처럼 대중의 인기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1: 네.
0: 그렇게 끝나지 않지.
1: 네.
0: 어느 날 이 노래가 네. 짜잔 세상에 등장한 겁니다. 네? 노래 잘하니까.
1: 괜찮.

0: 네.
1: 김국영 초등 원래 가수였나요?
0: 그쵸? 모르셨나요?
1: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안 부르고 괜찮아요 잡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잡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0: 노래를 망치는 거 아닌가요? 힘들어하는 모든 청춘들이 네. 한 번쯤 응원의 노래로 들었을 이 슈퍼스타 바로 이한철 8단이 만든 노래입니다.
1: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슈퍼스타 노래로 이한철 8단 음악 인생 음악 인생에도 큰 변곡점이 찾아오지요. 네. 바로 2015년 네. 대중음악 작곡가를 위한 국악 아카데미에서 국악 작곡을 배우게 된 겁니다. 네? 국립 국악원이 내놓은 이 털콕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 드디어 이한철 8단이 국악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한철 8단은 내 지금이 아예 국악방송 FM의 아침 방송. 네.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맛살이 아니고 예. 네. 제가 지금 출출해가지고 갑자기 맛살이 햇살 네. 네. 네. 참여해드리는 햇살로 네. 라디오 DJ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철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해봤는데 이세준 씨는 너무 잘하시고 저는 계속 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괜찮아 잘 깔 거야.
0: 저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1: 예, 그래요.
0: 네.
1: 자 그러면 네.
0: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1: 네. 네. 손가락 풀기죠. 손가락. 네. 저렇게 뭐 이런 정도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구나. 저렇게 해서 네, 네. 아, 이렇게 꽹이 나오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0: 그렇죠.
1: 이렇게. 네, 그렇게. 아.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분 대국자 인사하시고요. 네. 자, 그럼 포석을 해 주십시오. 멋지게 화이팅한다. 페어플레이. 금방 페어플레이 했더니 싸우려고 그러고. 포석은 자유입니다. 중앙만 안 넘으면 8알씩 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네? 국악방송 FM DJ 더미션 이한철 8단 네. 이세돌 8단
0: 이세준 8단입니다.
1: 네. 이세돌은 바둑의 9단이고 네. 이세준 8단 네. 네. 대구 자 그러면 흑선 네 이세준 8단이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
0: 와
1: 경쾌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
0: 와
1: 경쾌합니다.
0: 와
1: 이 정탈 맞았을 때 그 타음은
0: 와 처음부터
1: 청아하고 듣기 좋지요.
0: 맞아요. 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1: 예 탁 네 찌킥 이래서 소리가 톡 깨끗한 이렇게 되면은 네? 이한철 8단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는데 이제 좋습니다.
0: 네. 네네. 네.
1: 본인도 똑같이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더 자세가 좋다 편하다.
0: 아.
1: 네 실수가.
0: 네, 그렇죠. 아 처음이니까 네
1: 아직 실수합니다.
0: 네, 네 아직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1: 그러나 이제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0: 맞아요. 네.
1: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승자가 가려지는 거죠.
0: 네.
1: 자 그러면. 이세준 8단 두 번째 공격도 성공할 것인지
0: 네.
1: 첫 수는 너무 못 쳤잖아요.
0: 네. 네.
1: 유리 상자 이세준 8단 네. 또 좋은 거 있죠?
0: 와!
1: 와!
0: 어머!
1: 대단한데요?
0: 와!
1: 네? 이세준 8단 초반 좋아요. 네. 이세준 8단 이한철 8단도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0: 네.
1: 네. 그래 몰켜있는 중앙을 향해서 평소 하던 대로 힘이 들어갔어요.
0: 네.
1: 약간 뒷땅이 나왔습니다.
0: 네.
1: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예, 돌은 이세준 8단에게 넘어갔는데 저거 애매하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 잘못하다가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네. 과연 그거로 봤네요. 그냥 봤습니다. 들어온 거 껄끄럽다.
0: 네.
1: 일단 이걸 처리하겠다. 과연 이세준 8단 이거 웬일입니까? 끝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한철 8단 예? 힘 하나 못 쓰고 그냥 망신만 당하고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네. 아직 모르죠.
0: 네, 아직 몰라요.
1: 네, 이제 뭐 초반입니다. 초중반. 네. 네. 이번에 성공하면
0: 뭐를? 왜요?
1: 이번에 성공하면 뭐를?
0: 왜요? 뭐 하?
1: 예, 키가 죽었어요. 덜컥수가 나왔습니다.
0: 아 긴장을 일단 예.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한철 8단이 작사 작곡한 슈퍼스타는 사실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어떤 학생을 위해 만든 노래예요.
1: 네. 그 친구의 이제 슈퍼스타 노래 덕분에 네.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비록 네. 꿈이었던 야구 선수는 접었지만 네. 지금은 어엿한 화장품 회사 CEO 됐다고 합니다.
0: 오, 네. 네,
1: 대단한

0: 됐습니까?
1: 그러면 뭐 그분 화장품 회사 광고에 뭐 저도 어떻게 출연 안 될까요?
0: 네? 둘, 셋.
2: 괜찮아, 잘될 거야.
0: 그쵸? 썰렁하네요. 네.
2: 괜찮아, 잘될 거야.
0: 자.

0: 아직까지. 네. 네. 와! 쉴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네. 네. 와! 물론 부디나 알도 하나 희생했습니다만 일탱이도. 네?
1: 와! 와!
0: 이야! 진짜 쓸어버리네요.
1: 네.
0: 네?
2: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0: 이것이 알까기다.
1: 와.
0: 네? 와. 이 세준 팔단.
1: 지금까지 야, 막 큰 실수가 없어요.
0: 이세돌 구단.
1: 네.
0: 알까기는 이세준 팔단.
1: 혹시 가족이신가요?
0: 와. 자, 이럴 수가.
1: 와.
0: 끝내줍니다.
1: 네. 멋있었어요.
0: 예. 오. 오히려 참 이연초 팔단 우리
1: 네.
0: 다코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1: 네.
0: 네. 자, 과연.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나 이한철이야.
1: 네.
0: 어? 나도 한 수가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1: 네, 좋아요.
0: 네, 좋았습니다.
1: 네.
0: 네, 이러다 보면
1: 네.
0: 이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맞아요. 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0: 네. 네. 자, 이세준.
1: 아,
0: 약간 건드렸죠. 네, 네. 건드렸습니다. 아,
1: 오.
0: 처음에 실수를 한데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에요.
1: 네. 위험할 뻔했는데.
0: 자세가 안 좋은 보통 이제 매너가 좀 안 좋은 사람은 뭐 이세준 팔단 그 자리로 옮겨서
1: 네.
0: 해달라
1: 맞아요.
0: 그리고 욕심각진 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한철 팔단을 하네요.
1: 네.
0: 근데 자세가 잘 안 그게... 나옵니다만은 그냥
1: 과연...
0: 저게 사실은 저게 네. 옳은 매너입니다. 남의
1: 오.
0: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러나 자세가 잘 안 나오지요.
1: 네.
0: 예.
1: 과연 이 매너를 과연? 지킬 것인지
0: 다수고탄을
1: 지킬 것인지
0: 자세로.
1: 오,
0: 예,
1: 그래도
0: 그냥 타소고 타기만 네. 했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하죠.
1: 그래도 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0: 네. 네.
1: 이세준 팔단은
0: 네.
1: 결혼식 축가를 하루에 7번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0: 그걸로 또 만족하지 않고
1: 네.
0: 재혼 전용 축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1: 아.
0: 정말 축가계 신이 아닌가 싶어요.
1: 네.
0: 뭐 문의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1: 네, 진짜 대단해요.
0: 저는 재혼도 아니고 삼혼 세 번째인데 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1: 아 저는 깜짝 놀랐네.
0: 하여튼 축가계 신이 아닌가 싶었는데 기왕
1: 네.
0: 이렇게 된 거 이한철 팔단에게
1: 네.
0: 이 참 국악 축가를 작곡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
1: 오 좋아요. 저 네?
0: 국악 축가로 농론하자고요.
1: 네.
0: 네. 뭐 이야기는 그렇고.
1: 네.
0: 지금 알까기 판세는 압도적입니다.
1: 네.
0: 예, 실력파예요.
1: 네.
0: 보니까. 네,
1: 와.
0: 그렇습니다.
1: 와.
0: 사석작전입니다.
1: 네.
0: 논개타법이라고
1: 네.
0: 그러지요.
1: 근데 이렇게 돼도 네.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에.
0: 유리하니까. 저거 뭐 한 점 승리나 네 점 승리나 일곱 점 승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1: 네.
0: 1승이 필요하니까
1: 맞아요.
0: 좋은 작전입니다. 역시 고수답죠. 그러나 이한차 팔단도 칠땐 치더라도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과연 이한철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1: 네.
0: 이제 그 두 번째 대국에서
1: 네.
0: 오 무서운 수가 있어
1: 네.
0: 상대가 얕보지 못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날 대국 판마다
1: 네.
0: 판세가 완전히 또 달라질
1: 맞아요.
0: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두 번째 대국 완전히 달라질
1: 네,
0: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0: 자 어쨌거나 이번 대국은 지금도 뭐 4-2니까
1: 네.
0: 굉장히 유리하죠. 아까 사석 작전 좋습니다.
1: 네.
0: 그냥 시원시원하게 농개타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네. 그러나 쉽게는 하지 말고 신중하게.
1: 와, 진짜 잘하는데.
0: 진짜 잘하지요.
1: 네.
0: 네. 금원돌이에서. 예.
1: 딱 깔끔하게.
0: 아. 군더더기가 없어.
1: 네.
0: 원래 그 또 외모도 깔끔하지
1: 네, 맞아요,
0: 않습니까
1: 맞아요.
0: 스타일이.
1: 오.
0: 네.
1: 와, 근데
0: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한철 팔단이 지저분화되는 게 아니고. 예. 연출 팔도 깔끔합니다.
1: 네. 네.
0: 그래, 그래 깔끔하고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 네.
0: 하나 남았어요. 저.
1: 오.
0: 아.
1: 너무 아쉬워요.
0: 네. 아쉽지만 이세준 팔단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저 하나 처리하기가 자칫하다면 본인의 아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잖아요.
1: 네.
0: 각이 잘 안 나옵니다.
1: 맞아요.
0: 아. 네, 그걸
1: 뭐
0: 이제 야구는 이제 안 나오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고수 네 정타가 아니고 약간
1: 내가 알아서 하겠다
0: 네.
1: 내가 알아서 하겠다
0: 네.
1: 아

0: 분이라를. 네. 네. 그러나 예, 뭐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1: 네. 아직 세알이 남았어요.
0: 네, 세알. 네. 자, 요 한 점을 가지고 과연
1: 아, 이렇게 하겠다.
0: 아, 구상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한 점.
1: 네.
0: 거리는 있지만 네. 가기 좋으니까
1: 건드리지
0: 자세가
1: 않아야
0: 좋으니까
1: 돼요.
0: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토론.
1: 네.
0: 이세준 팔단에게 넘어갔는데.
1: 네. 이거
0: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1: 이거
0: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네, 그렇습니다. 승리. 이렇게 해서 이세준 팔단의 멋진 승리.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예명인자 시즌2입니다. 2차전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분위기인데 말이죠.
1: 네,
0: 네, 포선 네. 끝났고요.
1: 네, 그럼 흑도를 잡은 이세준 8단의 선공으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1차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끝낼지. 1차전은 첫 수, 두 번째 수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1: 네.
0: 2차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욱 이한철 8단이 곤란할 텐데 말이지요. 네, 비슷해요. 자세는 좀 그러나 1차전과는 다르게 똑같은 입장입니다.
1: 네, 네. 멋있게 쳤는데 네. 네, 같이 떨어지고 말았네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리를 약간 옮길 필요가 있어요. 네. 굳이 꼭 그 자리만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막상막하네요. 나도 그런 식은 나도 할 수 있어.
1: 네,
0: 네? 이한철 8단 네. 예. 와, 좋습니다.
1: 여섯 달씩 있습니다.
0: 두 대국자 모두 스타일이
1: 네.
0: 기풍이 시원시원한 네. 망설임이 없어요. 거침없는 네. 알까기. 여러분들 아주 오늘 멋진 알까기 네. 대국 감상하고 계십니다.
1: 네,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0: 네, 네. 한번 신중하게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그냥 망설임 없이 공격합니다. 역시 또 네. 와, 계속 이런 수가 나오네요.
1: 네.
0: 노계 타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와, 드문 경우인데 말이죠.
1: 그러니까요.
0: 예.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1: 네.
0: 네. 5대5. 막상 막하는
1: 네,
0: 얘기예요.
1: 오늘 재밌어요.
0: 네. 네. 별 차이가 없다.
1: 네.
0: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과연 본인 노래대로. 아, 떡이 됐네요.
1: 네.
0: 아,
1: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이세준 8단이요.
0: 네.
1: 결혼 7년 반 만에 동시 통역사인 아내가 오빠 우리 됐대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뭐가 됐다는 걸까요?
0: 아파트 당첨이 됐다? 아닙니다.
1: 네.
0: 밥이 뜸이 다 됐다? 더더욱 아니겠지.
1: 네.
0: 사실은 임신이 됐대 그 얘기였어요. 와, 정말 경사지요. 이거
1: 네.
0: 7년 반만. 저도 아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오면 됐다 거실에서 자라. 됐어, 밥 차리러 갈 것 같으면 그냥 먹고 와. 됐어.
1: 아, 그 됐다.
0: 됐다, 됐다.
1: 네. 아, 지금 똑같아요.
0: 예.
1: 네, 다섯 달씩.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아, 계속 이렇게.
0: 예, 뭐 손해볼 건 없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 네.
0: 한두 알 남았을 때 결과를 보겠다.
1: 네.
0: 네.
1: 혹시 최서범님은
0: 네.
1: 국악을 따분하고 막 지루하고 재미없는 음악으로 생각하진 않으시죠?
0: 당연하죠. 여기는 국악 방송입니다. 큰 마취를 하고 왔습니다. 김가영 주단이 물어보면 혹시 그럴까봐.
1: 네.
0: 이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의미에서
1: 네.
0: 국립국악원에서 생활국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 네.
0: 매년 생활국악 앨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0: 네.
1: 그게 이제 생활음악 시리즈인데 시리즈 21집에 이한철 8단이 작곡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0: 와, 이한철 8단 대단하네요. 네.
1: 제목이 달거리.
0: 그 가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2: 이 신구
0: 뭐예요? 그 신구 선생님에 관한 노래인가요?
1: 네, 신구가 네. 친구라는 뜻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경기 잡가 달거리의 한 소절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한철 팔단의 작품이죠.
0: 진짜 그 신부 선생님이 들으시면 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아니라 니들이 국악을 알아? 어, 예, 니들이 국악을 알아? 자, 네, 거리가 워낙 네. 그러나 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야, 이한철 발전. 와, 저 우량수.
1: 네. 네,
0: 오늘의
1: 와. 와.
0: 오, 저 먼 거리에서
1: 네.
0: 저런 수가 나오네요. 네, 대단한 멋진 네. 수가 나왔던 이한철 팔단입니다. 야, 역전을 당한
1: 네?
0: 네, 이수준 팔단. 1차전하고는 잠따라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가는 결승까지 갑니다.
1: 네.
0: 네. 약간 당황하고 있죠? 당황하고 있는 네.
1: 어.
0: 지금
1: 어. 어?
0: 네.
1: 어머.
0: 네.
1: 어.
0: 지금
1: 어.
0: 네,
1: 어머,
0: 본인 알이 꽤개요. 네, 당황 맞습니다.
1: 말렸어요.
0: 네, 말렸습니다. 이한철 팔단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1: 네,
0: 승기를 네, 잡았어요. 이럴 때 중앙 정도로 우와! 계속해서 멋진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타석 우와. 멋진 수. 네, 야구 말하면 우와, 연타석 네. 홈런이에요, 이건.
1: 네. 네?
0: 오, 이한철 팔단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기세계 영역한 이세준 팔단 떨. 갑자기. 손까지 떨리고 네. 어,
1: 네. 진짜 오늘 경기 재밌네요.
0: 예. 와. 자, 그러나 이세준 팔단.
1: 어?
0: 예. 아. 예, 별 희망이 없어서 뒷공문이지요. 할 수 없습니다.
1: 도망가기를 선택했어요. 네.
0: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1: 네.
0: 문양 빠지지만 어쩔 수 없죠.
1: 네. 네.
0: 일단 살펴봐야 되니까.
1: 네.
0: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1: 네.
0: 네. 가진 자의 아. 아, 아, 너무 여유를 부렸나요?
1: 네.
0: 어, 꽤기 남았는데 그래도 3대1입니다.
1: 네, 그래도 유리.
0: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대공유를 빼겠죠. 그렇죠.
1: 아.
0: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손님 실수 유발하는 거지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공격할 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자, 또 한 번 재차 공격을 네. 하나요? 우와, 네, 이거로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한철 팔단. 와, 결승전입니다.
1: 네, 마지막 3차전은 각자 3알씩만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0: 네, 네.
1: 흑 이세준 팔단 성공해주세요.
0: 저 1차전 봤을 때는 이세준 팔단이 가볍게
1: 네.
0: 2차전으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네. 반기역에 나선 이한철 팔단
1: 네.
0: 무서웠습니다.
1: 네.
0: 네? 저력이 너무... 있는 이한철 팔단. 자,
1: 네?
0: 과연? 와! 웃기지 말아요. 나 이세준 팔단이야.
1: 와, 너무 와. 깔끔하게 딱 그 자리에 자. 들어갔어요.
0: 그러니까 보세요. 딱 한 번 성공했는데도 벌써 판세가
1: 네.
0: 세 알이기 때문에. 자.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1: 네.
0: 결승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됩니다.
2: 와,
0: 네, 이야, 이거 곤란하다.
1: 네.
0: 그러면 그 초도로운 걸 포기하고 내가 할 길, 그거보다는
1: 위험하죠.
0: 네, 그거 그게 어떨까? 저 같으면 손이 떨리나요?
1: 아,
0: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것도 네. 참 애매해요. 어찌할 거냐?
1: 아, 네. 막았네요.
0: 네.
1: 네.
0: 아, 와, 왼손 타포.
1: 네.
0: 네. 오른손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이세준 팔단.
1: 너무 우와. 깔끔해요.
0: 뭐 오른손에서는 안 가리네요.
1: 네.
0: 네.
1: 와, 그러면 지금
0: 떨렁 하나 남았는데.
1: 네.
0: 그랬거나 저랬거나. 자, 이렇게 되면 역전패 당하나요?
1: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0: 아, 저기 이제 찍기, 당구에서 이제 맛의 타법이라고.
1: 그렇다가
0: 괜한 짓이지요.
1: 네, 건드리면은 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최서범님이라면 어떤 거를?
0: 저는 네 공격을 합니다. 아. 예, 질 땐 치더라도 시원하게. 네.
1: 아. 아.

0: 애매하게 됐네요.
1: 아쉬워요.
0: 네. 사정권에 들었어요. 네. 왼손 타법도 네. 대단하거든요. 네. 예, 이세준 8단의 왼손 타법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 봐서는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0: 네, 충분합니다. 네. 아. 과연 김치국부터 마신 결과냐? 네! 네! 농계 타법 아니에요. 깨끗하게 퍼펙트 승리. 결승전 이렇게 해서 이세준 8단의 승리. 올해 최종 승자는 이세준 8단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리겠습니다.
1: 진짜 멋있었어요. 와. 야.
0: 여기도 잘했는데
2: 너무 잘했다.
0: 너무 잘하네.
2: 그렇게 잘해주세요.
0: 맨날 알까기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3: 이야 너무 잘해가지고. 네. 네. 오.
0: 이 이세준 8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2: 그 7년 반 만에 얻은 아들이 요즘 많이 커가지고 저한테 자꾸 덤비는데요. 제가 알까기로 한수 가르쳐야겠습니다.
1: 아드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2: 아빠 잘했지?
4: 첫판 할 때 좀 긴장해가지고
0: 아 첫판이
4: 네 어우 이거 망신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판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잘 깐 것 같아서 만족하고요. 또 창호이 드린 햇살 저희 라디오에서 열심히 멘트를 잘하는 것으로 또 더 성숙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0: 아. 자, 두 분 수고하셨고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녕하세요. 영재의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태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의 한음회는 크라운에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홍서윤 친구의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는 가야금 산조의 시조 김창조의 가락을 손녀 김죽파 명인이 완성한 유파입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치밀한 가락이 특징이며 깊은 농연을 통해 죄고 푸는 긴장과 이완의 묘미를 극대화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절제된 미학을 보여주는 가야금 산조의 백미입니다. 처음 무대부터 얼마나 멋진 무대를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가야금 산조는 줄 위에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음악이라고도 하죠. 가야금이 퉁퉁 튕겨지며 선율이 흘러나올 때마다 제 마음도 톡톡 건드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대라 많이 긴장되었을 텐데도 멋진 무대를 보여준 홍서윤 친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하였습니다. 12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식임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으로 화려한 창법으로 예전보다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 잘 들었습니다. 매화는 겨울이 지나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을 때 가장 먼저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듯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도 매화꽃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깊은 울림을 전해준 무대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김태영 선배님의 한범수류 대금산조 중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한범수류 대금산조는 한범수 선생이 자신의 미학과 이론을 입혀 재구성한 유파의 산조입니다.

연주의 시작인 진향은 차분하고 묵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대목이고 자진몰이는 경쾌하고 역동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김태영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대금 소리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늘만 들어도 산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숨소리도 멋진 음악이 되는 대금의 매력. 조용히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같이 달리고 있어서 어? 대금 소리 따라 나도 모르게 어디 여행 갔다 왔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네 번째 무대는 이랑 가야금 앙상블 친구들의 25현 가야금 삼중주 본조아리랑입니다. 본조아리랑은 25현 가야금 삼중주로 편곡된 곡으로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감정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특히 곡은 악장마다 분위기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서정적인 선율에서 시작해 점차 경쾌하고 흥겨운 분위기로 변화합니다. 오늘 연주에서는 다섯 명의 연주자가 서로의 호흡을 맞춰 관객에게 전통 음악의 매력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랑 가야금 앙상블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아리랑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곡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 언제나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혼자 연주하는 가야금도 멋지지만 다섯 명이 함께 만들어내는 가야금의 선율은 또 다른 감동을 느끼게 하네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것, 마치 가야금계의 어벤져스처럼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무대를 만나보실까요? 다섯 번째 무대는 미담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의 쟁강춤입니다. 쟁강춤은 쟁강이라는 작은 방울 장식을 손에 들고 추는 한국 전통

춤으로 경쾌하고 밝은 리듬이 특징입니다. 맑은 쟁강 소리에 맞춰 피어나는 어린이들의 경쾌한 춤사위가 관객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전합니다. 그럼 미담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우와, 춤은 말이 없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더니 딱 그 말이 맞네요. 봄처럼 밝고 경쾌한 춤사위에 마치 즐거운 마음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동작 한 걸음마다 신나는 이야기가 느껴진 무대였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우와, 제목부터 벌써 멋지지 않나요? 바람을 가른다니, 저는 뛰기만 해도 숨이 차던데 대단합니다. 그럼 우리 전통 무예 택견의 힘찬 에너지를 느껴보겠습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누어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

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진짜 역동적인 바람이 무대 위를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힘찬 움직임 속에서도 멋과 질서가 느껴져서 우리 전통 무예가 이렇게 멋있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무대였습니다. 어머,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여러분, 저만 아쉬운 거 아니죠? 저는 이제야 슬슬 마이크랑 정이 들기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벌써 마지막이라니요. 오늘 무대는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도 만나고 매화꽃처럼 고운 노래도 듣고 대금 소리를 따라 마음속 여행도 다녀오고 춤과 무예의 멋까지 함께 느껴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306회 영재 한음회를 함께 빛내주시고 따뜻한 박수와 응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하겠습니다. 7번째 무대는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벚꽃춤입니다. 벚꽃은 농악북보다는 작고 소고보다는 큰 중북으로 벚꽃의 끈을 만들어

걸고 움켜쥐어 가락을 치며 벚구를 돌리고 차올리며 춤을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속적이며 투박한 마당의 놀이성의 동작들을 무대 예술로 승화시켜 개성 있는 움직임을 창출해냈고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적인 역동성은 최고의 신명과 흥을 자아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태린이었습니다. 얼씨구!

0: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0: 4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네.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몇 번?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에너지 전력도 전력대로 하는 거야. 5위부터 8위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1: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2: 한 번에 빠져갑니다.
0: 26도로 걸어준 거 전력을 전략적으로.

남해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신령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하!

주문 세상에 나왔는데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이 어느 날 저 멀리 푸는 옷도 끼는 쫑긋 입은 방긋 아 저놈이 바로 토끼란다 이에 별주문 허를 많이

아직 끝나지 않은 늦더위를 잊게 할 야외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 찾아오는 국립국악원의 우면산 별밤 축제인데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열립니다. 지난 8월 22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 김정훈,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가 첫 무대를 꾸몄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리는 노래,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불러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9월 5일에는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퓨전 국악밴드 이상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9월 12일에는 지난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오름세가 신명나는 연희의 밴드 리듬을 더한 공연으로 관객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공연인 9월 19일에는 재즈밴드 프렐류드와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성슬기가 출연해 재즈 선율에 우리 노래를 얹은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잔디광장에서 전통 매듭 만들기, 비즈 식물 만들기, 쪽 염색 등 다양한 체험과 포토부스, 또 푸드트럭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떠나보내기 아쉬운 여름밤, 우면산 별밤 축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무각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이것도?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닿을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미뇨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미뇨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미뇨는 장산곤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1: 그래서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활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목에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0: 유태평양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달을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씨는 총 12개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정말 이거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레전드가 되던, 아니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진짜 경로 이탈이 되던, 약간 이런 느낌의 무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조금 초조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씩 일어나는 실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어떤 날은 새벽 7시, 8시까지도 막 연습하고 가사 외우는 것 때문에. 근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가사 외우. 아,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도 너무 이 쪽팔립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얼굴을. 네.
0: 싹쓸이판 장범준을 선택한 경로 이탈은 올스타를 받았고요. 유태평양은 12개 스타를 받아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팀은 경로 이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 여기서 좀 너무 잘했어.
4: 아, 왜 그래.
1: 네가 울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울지 마.
0: 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5: 아, 저희가 올라간 거는 아까 이제 되게 좋았는데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너무 막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 같이 했는데.
0: 또 유태평양이 모르는 정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으니까
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7: 예. 완전
6: 그렇게 티내는 거 아니야. 나 놀리는 거 같아 되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새로운 창작을 하면서 또 믹스 매치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정말 취지에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사실 저뿐만 아니고 이런 정말 수많은 국악인들이 좋은 무대에서 좋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사실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훌륭한 팀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또 많은 대중들에게 우리 한국 음악이 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로 이탈 화이팅!
0: 경로 이탈 유태평양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6: 고생하셨습니다.
1: 수고했어요.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8: 아이고, 아이고,
9: 아이고,
8: 아이유가
9: 어렵겠다.
8: 어렵겠다.
0: 아이유를 선택한 도전자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유원.
1: 와, 아이유 같아.
0: 김유원 씨가 대결할 상대는 경성불악부.
10: 제가.
8: 오, 몇 대 몇이야? 야, 9대1이야, 9대1.

0: 이제 진정한 승자는 뭐 무대로 판가름이 날 텐데요.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죠.
1: 아 일단 경성구락부 얼굴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얼굴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2: 역시 역시 개구로.
3: 네, 항상 저희 대기실에서 저희 이제 분위기 메이커도 해주시고 저희를 항상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다음 라운드부터는 그걸 저희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이유의 러브 포엠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제 목소리. 제 목소리를 좀 진심이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목소리로 좀 전달하고 싶거든요.

0: 노래 선정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1: 그치.
0: 자기 매력을 하는 겁니다.
2: 마음의 준비 되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김희원 씨는 총 김희원 씨는 총 세 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세 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차라리 아이유 분위기 아니라 그냥 김희원의 분위기로 불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긴 들더라고요.
2: 아마 연습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셨죠?
1: 확실히 아이유는 아이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
2: 예.
1: 하지만 오늘 약간의 후회가 된다면 사실 작창 부분에서 음이 잘 이 피아노 선율에 잘 얹어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4: 아이유 노래에서 넘어갈 때 네네. 조금 삐끄덕거렸어.
1: 맞습니다, 맞습니다.
5: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
2: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6: 잘했어.
7: 잘했어.
6: 잘했어.
4: 안타까운 심정으로
1: 겨울은 사실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준비한 걸 후회 없이 보여주자였는데 그게 약간 잘 안 돼서 그게 조금 네.
8: 준비하신 것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시간의 바깥이라는 노래와 아리랑을 이제 섞어냈습니다.
9: 기다려 만나면
2: 자, 경성고락부는 과연 어떤 무대를 꾸몄을지 판! 스타트!

0: 브라보. 예.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셨겠죠?
2: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의 시간에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항상 네, 자신 없게 무대에 올라간 적은 없고요.
1: 열을 눌러주세요.

0: 경성군악 부는 총 11개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alternative rock이랑 그 판소리 음악을 이렇게 완벽하게 편곡을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 자, 이용기 씨 오늘 아까 보면서 계속 좀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2: 전체적으로 밴드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면 조진다 그러죠. 그 조지는 부분에서 같은 라인으로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다른 라인으로 보컬의 라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멜로디 라인들이 조금 더 메인 보컬이 내는 소리와는 좀 다른 소리를 립 그 코드로 좀 조져주거나.
3: 저기 잘못된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2: 네, 원래 음악을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4: 지진다?
2: 지진다.
4: 네, 지진다. 네, 지진다로
2: 많이
4: 가시지.
2: 긁는다. 아. 뭐 많이 흔든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합을 맞추면 아마 둘 밴드와 보컬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0: 세 번째 싹쓰리판 아이유를 선택한 김희연 씨는 세 개의 스타 경성구락부는 11개의 스타를 받아 경성구락부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5: 반갑습니다.
6: 훌륭해.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이번엔 또 어떤 분이 나올지 공개해 주세요.

0: 오빤 강남
1: 싸이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2012년 강남 스타일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끈 가수라고 할 수 있죠. 싸이를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오빤 강남 스타.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2: 와우.

퀸과 1대1 경연을 펼칠 다음 도전자는 국악계 신동 서건우!

0: 예. 어, 저는 키 컸다.
1: 약간 싸이 어린 시절 같이 생긴 것 같은데?
2: 리틀 싸이요?
3: 싸이가 데뷔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해요.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건우 씨는 몇 살이었을까요?
4: 데뷔했을 때 이 세상에 없었어요.
5: 우리 건우 군은 퀸에 맞서 어떤 필살기 준비하셨어요?
4: 필살기는 이제 퀸 누나들이 섹시하니까 저도 섹시하게 섹시하게 또 무대를 또 준비했거든요.
6: 건우는 그러면은 본인은 별을 몇 개 받을 것 같고 우리 퀸 누나들은 별을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4: 퀸 누나는 15개 올스타 받을 것 같고요.
6: 올스타? 그럼 건우는?
4: 저는 그래도 12개 이상은 받지 않을까요?
0: 오, 겸손해.
6: 건우도 15개 받고 싶지 않아요?
4: 아, 저도 15개는 받고 싶은데 예. 이번에 제 목표는 뭐 올스타 해가지고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어넣지 여기서 신나게 한바탕 놀고 가자.
0: 아, 멋지다.
2: 비춰가있구만.
0: 멋지다.
7: 그러면 퀸은 별을 몇 개 받고 건우 군은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반대로?
8: 그래도 저희가 인원수가 조금 더 많고 건우가 아직 어리잖아요. 기회가 많으니까 올스타는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9: 저희는 싸이의 나팔바지를 준비했습니다. 내 바지는 나팔바지 싸이 노래 중에 약간 국악 고음을 섞어서 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신나는 퍼포먼스가 또 많아서 저희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0: 분위기 완전 살렸다. 와,
1: 야 미쳤다. 와, 어떻게 해.
2: 장점이 많은 팀이야.
3: 아이고, 퀸인 이유가 있네.
1: 아유, 콘서트네 그냥.
4: 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지금 별을 눌러주세요.
5: 제발.
6: 네, 제발.
5: 두근두근.

0: 진짜?
1: 어떻게 되지?
2: 자, 퀸은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4: 그 싸이 선배의 노래가 국악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고 더 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악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조금 그 퀸이라는 그 팀, 밴드의 장점이 저는 전혀 좀 많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분명히 더 신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아쉽게 남아서
5: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누르지 못했던 이유는 소리를 잡을 것인지 노래를 잡을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을 씨가 노래를 할 때 그 음역대와 소리할 때 음역대가 지금은 약간 절충되지 않아서 제 볼 때는 그 매력적인 그 보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6: 아, 퀸. 아주 좋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듣고 그 저도 그냥 어느 순간부터 뭐 심사위원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춤추고 있었거든요. 예. 퀸 팀의 그 완성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그 중간에 나팔바지 노래를 한 다음에 무슨 배바지, 몸바지 그다음에 스키니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 있는 겁니까?
8: 배바지, 턱바지, 빈바지, 동바지, 고데기, 스타킹, 졸바지, 스키니.
9: 아니 장타령에 품바타령이 있어요.
10: 스키니는 없겠지. 스키니는
11: 가사가 살짝 달라지는 거죠?
5: 네, 이제 그 나팔바지에 있는 가사를 장타령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 예, 하셨는데 네. 네, 그렇죠. 개사를 하신 거죠.
11: 보컬 분께서 중간에 윙크를 하셨나요? 카메라에? 네.
12: 원래 그냥 소리할 때 윙크를
11: 할 일이 절대 없죠. 아. 네, 소리를 할 때.
12: 해선 안 되는 건가요?
11: 그건 아닙니다. 네, 해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12: 그럼 여기서 한번 살짝 시도를 해볼까요? 그냥 소리 잠깐 뭐 하면서 윙크를
11: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헛고 놀자
12: 매력적인데요? 아, 매력적인데요? 예.
2: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감사합니다.
13: 건우가 많이 부담되겠네.
14: 화이팅.
15: 진짜로 너무 긴장이 됐어요, 이제. 너무 진짜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2: 뭐 리허설 할 때도 누나들의 무대 봤겠지만 이번 무대 어떻게 봤어요?
15: 진짜로 역시 퀸은 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16: 배인배야.
17: 아니 그러면 뭐 떨릴 때 이렇게 자기만의 뭐 푸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15: 먹어요.
2: 아 허경환 씨 진짜 배우고 싶었는데 그쵸?
17: 야 먹는 거는
7: 허경환 씨 그러면 건우 군 나중에 닭가슴살 좀 보내줘요. 예, 예.
17: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니까. 예, 스타성을 보기 예예.
18: 귀여워.
2: 너무 차분하고 듬직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그냥 보는 모든 사람들이 흐뭇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서건우 군의 무대 판 스타트!
15: 싸이 선생님의 예술이야 입니다.

0: 저만의 그 매력을 모두 쏟아부어서 하는 곡이기 때문에 한번 확 세게 놀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 건우 화이팅!
3: 화이팅! 건우야! 가지야!

0: 너무 잘하네.
1: 최고다, 최고야.
2: 서건우 군의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퀸이 네 번째 판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건우 군이 네 번째 판으로 올라갈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덕어룩은 총 11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최소한 12개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11개를 받아버렸네.
2: 저 같은 경우는 건우군 오늘 무대 보고 너무 놀랬어요. 천재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정말 있고 진짜 신동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건우군이 다음 무대를 하고 또 그 다음 무대를 할 때 분명히 저는 목이 달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3: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2: 저는 지금 건우군의 목 상태가 그렇게 지금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4: 제가 듣기에는 가요를 부를 때는 조금 덜해요. 근데 건우 친구가 소리를 한다라고 자기가 생각이 들면 목을 딱 누르기 시작하거든요.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건우 친구 목이 상하고 있는 게 귀로 들려요.

0: 그래서 빨리 소리 발성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노래를 하다가는 다쳐서 나중에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발성을 고치거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2: 건우 씨.
1: 네.
2: 참 끼가 많네요.
1: 아, 감사합니다.
2: 그리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예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한번 좋은 기회 때 이런 기회가 된다면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놀았다 생각하면 돼요.
1: 네.
2: 그렇죠?
1: 네.
2: 네, 열심히 하세요.
1: 네.
2: 아주 뒤에서 아주 열심히 응원할게요.
3: 네.
2: 네. 네.
1: 좋은 사람 많이 만나. 나 여기 한번 나가봤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2: 한 2년만 쉬면은 제 목 나와 다시. 네.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바로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입니다.
1: 어, 왔다. 왔어.
2: 전설이다, 전설.
3: 아, 어렵다, 어렵다.
1: 황제.
4: 황제 형님.
0: 신승훈 씨는 7연속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며 14주 연속 1위를 해 기네스북에 오른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댄 곁에 없지만. 신승훈 씨를 선택한 도전자,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0: 역시 김산옥과 맞서 싸울 상대 조선 판스타를 어퍼치론 어퍼치론 홍주 또
1: 또 드림팀이야 또 드림팀이야
2: 아 또 이렇게 붙었네
3: 지난번에도 같이 하지 않았어?
4: 맞아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엄마들의 반란을 보여줄 우리는 진정사정 볼 거다 땅

0: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아, 많이 오시네.
2: 어, 백과 흑과백이요.
1: 호호호호.
3: 친구끼리.
0: 야, 아. 예, 지난번에도 또 붙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지금 함께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듣자 하니까 산옥 씨가 홍주 씨를 피하고 싶은데 홍주 씨가 산옥 씨를 잡았다면서요. 예예예. 예, 예.
4: 잡혔구만.
5: 네. 저는 아, 네. 다른 사람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했으니까.
0: 그러니까요.
5: 이게 또 잡더라고. 이 언니가 지금 내가 만만한가?
6: 아. 약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5: 네.
7: 한 분씩 편하게 뽑아주세요.
8: 저는 신승훈 하겠습니다.
7: 자, 12번.
9: 큰일 났네. 어, 신승훈밖에 안 하면 노랑당 쪽 올리면 안 되는데 나 미치겠다. 아, 이런 악의 순환이.
4: 제가 선택권의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남은 가수들이 다 그 아이돌밖에 없고요. 신승훈 씨가 하나 딱 티오가 남았어요.
9: 아, 이 산옥이랑 붙기 싫은데.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네, 신승훈으로 하겠습니다. 네.
10: 어쨌든 이제 오늘 여기서는 다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내가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각각 있으신가요?
4: 비장의 무기라고 하면 제가 지금 평생 안 하던 짓을 오늘 한번 해요.
9: 오!
4: 네,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아주 온통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거든요.
11: 뭘까?
4: 춤 네, 아닐까?
12: 뭐 준비했는데
11: 과연 어떤 짓인지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 어, 저는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때는 경쾌한 곡을 해가지고 3라운드 때는 조금 여러분들의 감동을 쏙 빼놓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 네, 친한 거랑 그런 거랑 떠나서 아, 이제는 승부는 승부거든요. 마지막으로 가고 한 말씀씩.
5: 언니, 친정 사정 좀 봐. 언니 친정 사정 너무 안 보더라. 무대는 이제 내가 지킬게. 안녕.
11: 아, 지난번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근데 이제는 친정 사정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냐?
4: 네, 그것도 그건데 이 언니가 20년 무명 생활을 정말 이 무대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해야 되거든. 언니 좀 봐줘라. 어, 네가 먼저 좀 집에 좀 가라. 어, 언니가 따라서 갈게. 아~ 언니 이제 마지막이 나이.
12: 언니 이제 마지막이 나이.
9: 아, 마지막이 나이.

0: 황홀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남편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아요.

0: 많이 해주고.
1: 첫 방송이 언제니까 보자고 막 했는데 그 첫 방송을 못 보고 가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남편한테 기도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대를 나오기까지 남편이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조선 파스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가라고 했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브라보.
1: 브라보, 브라보. 와.
0: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아니, 노래를 딱 끝났는데 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신영희 선생님도 정면으로 보이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좀 이렇게 별로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별을 눌러주세요.
1: 감사합니다.
2: 아,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3: 김민찬옥 씨는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4: 울지 마, 울지 마.
5: 그게

0: 사실 이제 판소리가 저희가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이잖아요. 그 시대의 상을 담은 소리 공부를 하면서 아,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똑같구나.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오늘 뭐 전통 판소리를 보여주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심청가 중에 곽씨 부인 이 죽고 나서 부르는 그런 심봉사의 그런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감동을 느껴서 제가 이렇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울 일이 아닌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네. 참 이게 음악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이 테크닉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정서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라서 이건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듣다가서 저도 좀 울었거든요. 근데 정말 먹먹한 그런 여운이 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2: 제가 한국무용을 전공했잖아요. 한국 전통춤 중에 살풀이가 있는데 오늘 김산옥 씨의 무대는 남편에게 바치는 소리로 전하는 살풀이를 보는 것 같은 되게 감명받았습니다.
3: 저는 그 아까 해금 소리 있잖아요.
4: 예.
3: 깽 하고 여는 소리가 깊은 그곳에 숨겨놓은 닫혀있던 제 마음이 열리는 그 문 열리는 소리 있잖아요.
4: 아, 문 열리는 소리, 문 열리는
3: 문을
4: 소리.
3: 열고 제 가슴 속에 우리 산옥 씨가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제 닫혀있던 마음을 열었어요.
4: 그 해금 소리와 산옥 씨의 네네. 음색과 함께 마음이 열렸군요.
5: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무대들은 각자 느끼는 호흡들이 다 달랐거든요. 좋았던 부분도 달랐고 느끼는 감정들이 조금씩 달랐었는데 산옥 씨가 노래하신 이 공간이 우리가 모두 같은 속도로 호흡하고 느끼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 이제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는데 산옥 씨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제외하고도 음악은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예.
4: 자, 김산옥 씨 수고하셨습니다.
5: 고맙습니다.
1: 근데도 노래를 너무 잘해요.
6: 잘해요.
1: 노래를 너무 잘해요.
6: 차분하게.
1: 네.
7: 솔직히 산옥의 노래 실력이 어마무시해서 좀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8: 난타? 저런 퓨전 발상이 난 너무 신기해.
9: 파이팅!
8: 화이팅!
10: 화이팅!
9: 화이팅!
11: 화이팅!
7: 아, 신승훈 씨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이라는 곡입니다.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 미래 향해 월월 알아봐. 왠지 지금의 제 처한 상황과 너무 비슷했고 가사가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봐 뭐 꿈을 향해서 아직 늦지 않았어 막 이런 가사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 노래구나 조선 판소타에서 부르면서 나의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예, 더 이 노래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4: 홍주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홍주 씨는 몇 개의 별을 받을까요?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1: 칼을 갈았더구만요. 저 무대 보고 와, 무대 가겠어요. 아, 너무 잘해갖고요. 아니, 무대가 너무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2: 희망사항 오스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진짜 그건 정말 희망사항이고요. 한 13표까지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예.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0: 앞에 약간 뭐 비유하자면요, 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앞에는 조금 이제 약간 안 풀린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막판에 홈런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도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와, 너무 멋진 무대였어요. 그냥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저분은 파워하고 호흡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베스트다,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아까 조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트로 쪽 앞쪽에서 정리가 좀 너무 덜 되어 있었다는 아쉬움이 좀 컸고, 또 다른 눈물 흘린 언젠가.
2: 저도 김정민 선배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 파트 부분에서 이 세타령이 나왔을 때 참 아, 이 홀홀 나는 그 느낌으로서의 그 정서 매쉬업을 너무 잘하셨구나 했지만, 그 소리의 정말 성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톤, 그리고 그 농음,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으시다 보니까 제가 손을 올렸다가 너무 아쉽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3: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쉬지 말고 그 좋은 못 갖고 소리에 열중해가지고 소리 안 하다니까 울렁증이 생긴 거예요. 울렁증. 이걸 빨리 없애면은 그 좋은 못 갖고 기가 막힌 뒤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4: 그래요. 너무 갖고 있는 거 자체가 훌륭한데 네. 참 아쉽다 아쉽다 매번 네, 말씀을 하셨어요. 싹쓸이판 신승훈을 선택한 김산옥 씨는 올스타,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아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분은 김산옥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 아, 산호가 육중한 언니를 뚫고 나간 산옥이 아무래도 언니를 뚫고 나갈 정도면 네가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니? 언니 목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 꿈을 이루고 모든 걸 다 이뤘으면 좋겠어. 진짜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6: 아, 언니, 나는 진짜 조선 판스타 하면서 언니를 만났다는 게 나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 진짜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 언니, 사랑해.
4: 제1대 조선 판스타를 차지하기 위한 빅매치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국민 걸그룹 원더걸스입니다. 2000년대 후반 최고의 인기 걸그룹으로 미국까지 진출해 열풍을 이끌었죠.
7: 신나겠다, 신나겠어.
4: 원더걸스를 선택한 도전자.
7: 누구지?
4: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야.
8: 잘 어울린다.
9: 아, 이 친구 아이돌 노래하면 잘하잖아.

0: 의상은 약간 삼바 춤 출 것 네. 같은
1: 살사 막 이런 느낌.
2: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이죠. 뉴루. 야, 이거.
3: 맹수
4: 옷 입었어. 네 분 자체가 원더걸스 아니야?
0: 그러니까 이렇게 한팀 같아, 한팀 같지 않아? 어, 진짜 원더걸스인데?
5: 또 무대를 또 찢으려고.
6: 자, 이제 정말 그 만만치 않은 팀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무대인 것 같은데요. 서로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각오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7: 처음에 선택이 이렇게 됐을 때, 매칭이 됐을 때 되게 긴장도 되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무서웠어요, 사실은.
4: 왜 무서운 거야?
8: 왜냐면 언니는 지금 너무 무섭게 입고 있었고 하트님.
2: 뭐 오늘 또 의상도 약간 또 무서운 언니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9: 저랑 팀 같아요. 저랑 팀 같아요.
7: 그래서 제가 진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만의 매력을 많이 어필하자라는 생각으로.
2: 네. 자, 어떤 각오로?
9: 아무래도 좀 잘하는 소리꾼과 겨루게 돼가지고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뮤루의 색깔을 잘 담으면서 원더걸스도 살리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 네. 자, 두 분 서로에게 눈 바라보고.
8: 눈 바라보고, 어 무서워.
2: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하은 씨가 먼저.
7: 최선을 다해서. 제가 멋진 목소리로 저는 악기가 필요 없어요. 아~
4: 도발 도발.
8: 우리가 우리
7: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셋이서 정말 똘똘 뭉쳐서 뮤루의 저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준비해 주시죠.
4: 야, 기대되는데?
8: 하은이 먼저 하는 거야?

세대째 소리를 이어온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최승희 선생님이시고요. 정정여제 판소리 명예보유자 하고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이어받아서 인간문화재가 되신 모보경 선생님이십니다.

0: 작년에 할머니가 아프시면서 엄마가 공연을 하시거나 제가 공연을 할때 보러 오지를 못하시는 거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TV 말고는 사실 볼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걸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1: 김하은 씨는 10개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우리가 꼴찌로 올라왔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을 붙여놔.
1: It's a love shot. 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3: 네, 저는 원더걸스의 Like This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라틴입니다. 이런 실험적인 무대들을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국악이 진짜 다양한 부분에서 잘 녹아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이번에는 진짜 오로지 저만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세요.
4: 여유가 있어, 여유 있어.
5: 하은이 자신감이 있네, 지금?

0: 와, 미쳤다.
1: 김하은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별을 눌러주세요.
1: 네. 김하은 씨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가 됐습니다. 와.
2: 저는 음악을 하은 씨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뭐지? 이 느낌 뭐지? 이건 무슨 장 김하은이 장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목소리가 정말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 같아요. 아, 저 너무 사랑 어떡하지? 4살 차이, 저희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여서 언니 필요하시면 연락을. 예. 너무 잘 봤습니다.
4: 네. 예. 감사합니다.
5: 지금은 이제 살살을 선택을 하셔서 원더걸스 노래 변곡을 하신 다음에 소리까지 넣으셨잖아요. 그거는 너무 어디서 볼 수가 없는 그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대로 김하은 씨랑 중남미 투어를 하고 싶어요. 진짜 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 보러 올 것 같아요.
6: 우리 그 저기 김하은 씨 약간 열대과일 창법. 예. 마치 진짜 열대과일을 진짜 맛보는 것처럼.
3: 저도 진짜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처음 먹어보는 열대과일 착즙 주스 같은 거예요. 되게 흔치 않은 거여서 이게 낯설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맛나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일단 제 입맛에는 맛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하은 씨가 되게 대량 생산됐으면 좋겠다. 아, 예. 네.
7: 하은아, 참 겁이 없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잘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소리를 더 열심히 해야 돼, 판소리를이.
8: 네.
9: 그 판소리라고 하는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리듬, 그러니까 장단의 음악이거든요. 장단에 따라서 붙임새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노래의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참 이 어려운 리듬이잖아요. 어려운 리듬을 이렇게 정말 겁 없이 과감히 하신 게 저는 정말 막강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 감사합니다.
1: 아, 아주 극찬을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10: 그냥 흘러 음악이
11: 너무 목소리가 진짜 너무
10: 그냥 음악이 딱 보면 스웩이 네. 있어.
11: 맞아요.
12: 와, 미루 부담되겠다. 어떡해.
13: 완전 잘했어.
14: 너무 잘해서 그냥 너무 잘하려고 욕심부리면 오히려 우리 무대가 망칠 수 있고 그냥 내려놓고 정말 이 무대를 즐겨서 그냥 좋은 무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네.
1: 자, 이어서 미우루의 반격이 이어질 텐데요. 미우루는 매번 올스타를 받아왔던 팀이기도 합니다.
15: 계속 올스타.
16: 그랬네.
1: 그동안의 올스타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올스타가 필요한 시점은 지금이네요.
14: 아, 근데 그냥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올스타를 받으셔서 그냥 저희는 재밌게 놀면 오히려 좋은 무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서 있습니다.
7: 아, 좋아.
14: 저희 뮤르가 원더걸스를 선택을 해서 소하시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뮤루의 핫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핫을 선정을 했는데요. 뮤루와 함께 핫한 무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17: 무대에서 소핫 매운맛을 보여드릴게요.
18: 내가 떨려.
7: 가자.

0: 유로를 아 유로 유로 유로 유로
1: 장난 아니야
2: 너무 잘하니까 짜증나다
3: 뮤르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 자 갑시다
3: 별을
1: 아 뮤르 얼마나 떨릴까
3: 눌러주세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 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몇 번?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요똥!

안녕하세요. 인천 시립무용단 유봉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나아가 활기를 되찾고자 인천 시립무용단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2008년 이후로 꽃피는 5월이면 춤축제를 통해서 춤의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춤추는 도시 인천을 올해는 현장에서 벗어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오늘 선보일 공연은 전통춤의 멋과 맛을 알리는 우리춤 조각부입니다. 한국춤의 백미를 객석이 아닌 온라인과 중계방송을 통해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 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춤추는 도시 인천 IMDT 큐레이션 우리춤 조각부 막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태평무입니다. 태평무는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왕비 또는 왕의 복식을 갖추고 춥니다. 아이러니하게 무속 장단에 발빠른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38년 한성준에 의해 만들어진 이 춤은 지금에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발빠른 디딤에 그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춤 사위는 왕실의 근원함과 그 기품을 표현한 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아하고 단아한 한용숙리의 태평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초립동입니다. 1930년대 이후 근대 무용가인 최승희에 의해 만들어진 이 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린 아이의 표정 연출이 춤 전반적으로 걸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유연성과 순발력을 통해서 어린 아이다운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보실 작품은 진주 교방국거리입니다. 진주 교방청에서 내려오는 기녀의 예혼이 담긴 춤입니다. 9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 놀이춤의 하나입니다. 한국춤의 네 가지 요소인 한, 흥, 멋태를 고루 지니고 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끈끈하고 섬세하면서도 애절한 느낌이 있으며 정중동의 감칠맛 나는 춤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숙무입니다. 불교의 색채가 강한 이 춤은 정중동, 동중정의 정수로 잘 표현되어 있으며 민속 무용 중에 예술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얀 장삼을 입고 머리에는 고깔을 쓰고 어깨에는 붉은 가사를 거치고 춤을 춥니다. 북을 향해 관객을 등진다는 점과 머리에 고깔을 써서 얼굴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예술 본연의 내면적인 춤이며 자아성찰하는 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빛깔의 우리 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상하신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춤은 즉흥 신화의입니다. 우리 춤의 가장 큰 특징은 즉흥성과 신명이 있습니다. 흥이 겨우면 어깨를 들썩이면서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춤을 추곤 하죠. 이런 특성인 즉흥성과 신명을 가지고 신화의 가락에 춤 한 자락 얹어서 추는 춤입니다. 신명나는 즉흥 신화의 곧 감상하시겠습니다. 불교 의식무용에서 사용되는 범패를 가지고 추는 무용을 작법이라 합니다. 작법은 나비춤, 바라춤, 법고, 타주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춤은 사다라니 바라입니다. 양손에 바라를 들고 활달한 동작으로 전진 후퇴와 회전을 하면서 추는 춤입니다. 그 춤은 불가에서는 모든 악기를 물리치고 도량을 청정하게 하며 마음을 정화하려는 뜻에서 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작품은 살풀이 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정서인 한의 정서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춤입니다. 이 춤은 살풀이 춤 중에서 내재된 감정 표현을 몸짓의 극대화와 감정의 절제를 절묘하게 이룬 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빛깔의 우리 고운 춤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춤은 일명 선비춤, 한량무입니다.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기계가 느껴지는 춤입니다. 시를 상상하며 써 내려가는 듯한 이 춤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춤은 설장고입니다. 농악 판굿의 마지막 마당인 구정놀이에서 개인의 장구놀이를 설장고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구정놀이에서 제대로 이 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개인의 역량과 멋을 한껏 펼치는 부분을 솔로춤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구성의 치밀함과 정돈된 가락은 사물놀이와 견주어도 될 만큼 흥겨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상 아홉 가지 빛깔의 우리 춤을 선보였습니다. 춤추는 도시 인천 온라인 프로그램인 우리춤 조각보를 통해서 전통춤에 깊이 있는 멋과 향을 한껏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과 앞으로 인천 시립무용단은 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모든 분들에게 춤으로 위로받고 따뜻한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곡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음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뿅!

꽃나무 가득한 이곳은 담양의 명옥헌 원림입니다.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자연을 벗삼아 살던 이곳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명옥헌을 지었는데요. 명옥헌 주위의 숲을 이룬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에 흠뻑 취해 붉은 꽃을 가지마다 드리웁니다. 명옥헌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에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해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물 앞뒤로 네모난 연못을 파고 주위에는 배롱나무를 심어 한여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명옥헌에는 두 개의 연못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물자리인 듯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연못이 서로를 보완하듯 물줄기가 한 곳에 다다라 차면 넘치는 물이 남은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맑은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0: 오희도는 밝고 온화한 성품에 부모를 극진히 모셨던 효자이자 선비였습니다. 학문에 매진하며 후진양성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려 했던 참 스승이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광해군의 폭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능양군이 은행나무에 말을 걸어놓고 오희도를 찾아옵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던 오희도는 차마 집을 나설 수 없었지만 결국 능양군을 도와 인조반정은 성공하게 되는데요. 말을 걸어놓은 은행나무와 명옥헌 정자의 삼고라는 현판이 그 증표로 남아있습니다.
1: 정성!

한여름 강렬하게 꽃을 피우는 벼록나무처럼 강렬한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판소리는 전통적인 민속악의 한 방식인데요. 한 사람의 창자가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고수의 북단장에 맞추어 노래와 말로 엮고 몸짓을 곁들여 부릅니다. 판소리는 조선 숙정 말년에서 영조 초기에 걸쳐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발달되었고요. 판소리 12마당이 전해 내려왔으나 조선 후기에 하나씩 사라져 조선 말기에 활동하던 명창을 마지막으로

0: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다섯 마당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전승이 끊어졌습니다. 전라도 동북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 전라도 서남지역의 소리제를 서편제, 경기도 충청도의 소리제를 중고제라 하고요. 19세기 후반에는 궁궐잔치에서도 소리꾼을 불러 흥을 돋우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 성은

회록나무 꽃은 보통 한 가지에서 피고 지기를 세 번 거듭합니다. 7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8월 초하순께 절정을 이룬 뒤 9월 초중순께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듯 붉은 꽃을 피워 올리는 회록나무. 선비들은 100일 동안 매일 번갈아가며 돋아나는 붉은 꽃에서 용맹정진을 배우고 껍질을 벗은 줄기에서 무욕의 청빈한 삶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사 온갖 이야기를 비롯해 희로애락 감정까지 담아낸 우리의 국악. 수백 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국악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명맥을 이어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퍼졌습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핵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안동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염치, 효제충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전통 때문일까요? 안동하면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떠오릅니다.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조선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학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 서원이 됐습니다. 조선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퇴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병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병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병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학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대학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전면에 강학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재 이연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이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회재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괭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대학자였던 김굉필은 평소 도학에 심취해 소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려 했던 선비 한 헌당 김굉필의 높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이 산실이었던 향교와 서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학과 재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같지만 향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중국의 성현을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 서원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현들을 배양하고 그 덕행과 학문을 따르고 공부하는 주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그늘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교육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던 거죠. 1543년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문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9곳의 서원은 이런 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47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올곧게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0: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돼 있습니다.

우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재양된 아홉 분의 선현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선각자들인데요. 높은 학식과 빼어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명승지가 참 많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기 때문에 푸른 숲과 나무가 주는 혜택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경치 좋은 바닷가나 숲이 울창한 곳에 호젓한 정자와 누각을 지어서 망중환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벗들과 풍류를 즐기고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요. 자연과 벗하며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정자와 누각은 모두가 꿈꾼 작은 이상향이기도 했습니다.

완동 8경 중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강을 품고도 제 1경으로 꼽히는 삼척 죽서루. 유유히 흐르는 50촌의 맑은 물, 가파른 천길 벼랑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죽서루는 마치 원래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건축 구조 역시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천연 안반을 주춧돌 삼아 높이가 다른 17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누각을 올렸습니다. 죽서루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이 묵던 숙소의 부속 건물로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는데요. 언제 창건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빼어난 경관 덕분에 많은 시인과 묵객이 찾아와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0: 죽서루 내부에는 정조 임금과 율곡 이의를 비롯해 당대 유명한 선비들이 남긴 기문과 시판이 죽서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 지나온 세월 얼마인지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들판 저 멀리 산봉우리에는 간푸른빛 서려 있고 강변 모래가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네. 시인과 묵객은 원래 한이 많다고 하지만 이 맑은 경치 속에 어찌 나그네 수심이 생기리오. 모든 인연 떨쳐버리고 긴 낚싯대 들고 푸른 강변 서쪽 물가에서 잠든 갈매기와 함께하리.

0: 송광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그린 관동팔경의 제2경 울진 망양정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이름답게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조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동해 망경 창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우뚝 선 망양정. 예로부터 관동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관동팔경 가운데 으뜸이라고 해서 조선 숙종 임금은 관동제일루라는 현판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문인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강원도 관찰사로 망양정에 올랐던 송광정철은 관동별곡이라는 걸작을 남겼고 김시습, 이산회 같은 유명한 문장가들도 주옥같은 시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직접 관동팔경을 유람한 숙종은 망양정에서 느낀 감회를 한 편의 시로 완성했습니다.
1: 여러 골짜기 겹겹이 구불구불 열리고 성난 파도 거센 물결은 하늘에 닿아있네.

0: 지금 이 바다를 술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찌 겨우 300잔만 마실 수 있으리오.
1: 천혜의 절경 덕분일까요? 겸재정선과 단원 김홍도도 이곳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실 처음 지어졌을 때 망향정 위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울진군 기성면 망향리 현종산 기슭에 있던 것을 1860년 철종 때 지금의 위치로 옮긴 건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심하게 낡아 2005년 완전히 다시 지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은 덜하지만 망향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여전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해안 일대 8곳의 명승지를 관동팔경이라고 하는데요. 통천, 총석정, 고성, 청간정과 삼일포,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청, 죽서루, 울진 망향정과 월송정입니다. 현재 망향정과 월송정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편입됐고 삼일포와 총석정은 북한 지역에 있지만 관동팔경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승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죽서루와 망향정처럼 드넓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곳에도 선비들의 풍류가 담긴 아름다운 누정이 많은데요. 삼척, 울진을 지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낮에는 절벽 위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밤에는 조명 속 화려한 모습으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전설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건물 서쪽면에서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차를 조정해 층을 이루고 있어 독특합니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 후기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초록빛 계곡물에 발을 씻고 정자마루에 누워 바람을 맞으면 마음속 근심 걱정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죠?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화림계곡은 영남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안이삼동 중 한 곳입니다.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같은 조선시대 정자들이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특히 거연정은 땅이 아니라 남강천 암박 위에 세워져 있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특이합니다. 정자나 누각은 보통 계곡가에 자리하고 있지만 거연정은 과감하게 계곡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치형의 다리, 화림교를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거연은 자연에 어울려 편하게 산다는 뜻인데요. 흐르는 계곡물과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바위 위에 우뚝 솟은 거연정은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던 호방한 선비의 풍모를 닮은 듯합니다.

화림동 계곡의 절경을 빚어내는 거현정은 조선 인조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1872년 후손들이 기와로 고쳐 지은 것입니다. 기암괴석과 물, 아름들이 노송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아내 현감으로 이곳에 온 연안 박지원. 한양에서 함께 풍류를 즐기던 지인들이 하나 둘 떠나자 그는 화림동 계곡의 거연정을 찾아 시름을 달래곤 했는데요. 한양을 떠나온 연암에게 거연정의 산수정원은 풍류의 운치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남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풍류를 즐기던 최고의 명소 화림동 계곡 거연정에는 선비들의 풍류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에는 화림계곡을 따라 줄지어 있는 정자나 누각뿐 아니라 선비의 고장답게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왕에게 편액을 하사받은 사액사원이 무려 13개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함양이 선비 문화가 왕성한 이유는 뭘까요? 함양은 조선시대의 유배지였기 때문에 비운의 학자나 고위관리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당파 싸움에 휘말려 관직을 버리고 이곳으로 낙향한 거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학식과 지조를 갖춘 학자들이 곳곳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선비 문화가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외장을 껴안고 남강의 푸른 물결로 뛰어든 논개의 한과 기계가 서린 경상남도 진주로 가봅니다. 이곳에는 2012년 CNN고에서 선정한 한국의 명소 50곳 중에 하나로 건축미와 영남 제1의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이 붉게 물듭니다. 임진왜란 당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진주대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진주 남강 벼랑 위에 높이 솟은 촉성루가 화려한 축제의 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란 시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가 바로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촉성루였는데요. 평상시에는 지역의 향시 치르는 고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촉성루는 고려 고종 때인 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가 창건했는데요. 무려 800년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누각과 정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촉성루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심을 결집했던 충절과 호국의 상징이었으며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진주 지방에서 전승된 진주 건무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의기농계의 넋을 애도하는 뜻에서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춘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0: 1780년 진주를 유람하다가 촉성로를 찾은 19살의 젊은 선비 정량용은 촉성로 마루 위에서 펼쳐지던 무위들의 건물을 보고 한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금북 울고 젖대와 거문고 소리 사방으로 트인 연석은 광활한 가을물 같아라. 진주성 여인은 꽃같은 얼굴에 옷차림은 군복이라 영락없는 남자 자색깊 쾌자의 푸른 전립 좌중향에 절한 뒤 발꿈치 들고 사뿐사뿐 종종걸음 느림박자 맞추며 갈 때는 서글픈 듯 올 때는 기쁜 듯 선녀가 나는 듯 훌쩍 내려왔는데 발밑에선 출현같은 검광이 번쩍번쩍 몸 기울여 거꾸로 꽂아두고 한참을 덩실덩실 열 손가락 번득이니 뜬 구름 뒤집는 듯
0: 예로부터 크든 작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풍수지리를 염두에 두고 배치를 했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도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을 선호하고 산을 배경으로 강을 끌어안는 배산 임수 지형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정자나 누각을 지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실용성보다는 짓는 이의 성향이 가장 많이 반영됐는데요. 시를 쓰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지었는지, 혹은 농사 짓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 목적과 취향에 따라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가에게 풍성한 영감을 불어넣어준 문학의 산실, 전라남도 담양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남도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정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소세원의 세현정, 면항전, 면옥헌, 송강정, 시경정 등이 있죠. 시경정은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이름처럼 호젓하고 나직한 산 중에 자리한 아담한 정자인데요. 계절마다 꽃향기 가득하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니 선비들이 시상을 떠올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0: 시경정은 조선 명조 때 서화당 김성원이 장인인 석천 이몽룡을 위해 지었는데요. 을사사화를 피해 아버지와 함께 낙향한 송강정절이 이곳에서 이몽룡, 김성원 같은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때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산별곡인데요. 성산은 시경정이 터를 잡은 산 이름으로 시경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노래입니다.
1: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며 하는 말이 서화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어찌 한강산을 좋게 여겨 적막한 산 중에 들어가서 아니 나오시는고. 산속에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알에 펼쳐진 경치가 절 따라 절로 생겨나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히 사는 세상이로세.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공간이었던 정자와 누각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현실을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머물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누각과 정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움과 성찰의 장소이자 선조들이 남겨준 귀한 선물입니다.

0: 고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요똥! 제일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울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기사님, 장생포로 가주세요.
1: 울산, 공업도시이자 산업도시로 잘 알려진 곳. 여행지로는 다소 낯선 이곳에서 어떤 여행을 하게 될까? 내가 꿈꾸던 여행을 만날 수 있을까?
2: 살짝 눈을 뜨면

0: 사실 이 길은 60~70년대 시절 매일이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했던 곳이란다.
1: 사각거리는 가슴 위로 날아오르는
0: 고래와 함께 부르이르며 근대 포경산업의 중심지로 이름을 알린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동네.
2: 되게 고즈넉하고 여유롭고 좋다.

0: 그때의 풍경을 상상하며 걸음을 더 옮겨본다.
1: 응? 여기 이용원이 있네?
2: 안녕하세요.
3: 누구십니까? 들어오세요.
2: 네.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3: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2: 아, 저 장생포 여행 왔어요.
3: 아, 예.
2: 네.
3: 구경 많이 하고 가세요. 장생포 네. 좋은 데입니다.
2: 여기 이용원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3: 아, 예. 사람 사는 데는 다 이용원 있지 뭐 없겠습니까?
2: 그렇죠. 여기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 장생포 있는 지는 지금 55년?
2: 여기서요?
3: 내가 14살 때 왔으니까.
2: 그럼 진짜 장생포의 옛과 지금을 다 보셨겠네요?
3: 그렇죠. 내가 14살 때 와가 여태까지 있으면서는 장생포의 모든 걸 산 증인같이 알고 있습니다. 또 동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2: 옛날 장생포는 어땠어요?
3: 굉장히 다른 데하고는 좀 틀렸지. 울산 광역시가 지금 있지만은 네. 울산시보다도 나았고
2: 네.
3: 옛날에는 장생포시 울산동이라 그랬으니까
2: 아~
3: 그 정도 번창했습니다.
2: 그럼 가끔 그때가 그리우실 때도 있으세요?
3: 그렇죠. 지금보다도 상당히 많이 좋았죠. 좋고 사람도 많았고 흥청거렸고
2: 옛날 장생포는 매일이 축제 분위기였다던데 어땠어요, 선생님?
3: 옛날에 축제 분위기 맞습니다. 예, 옛날 축제 분위기 왔고 뭐 여태까지 내 오면서 울산하고는 조금 떨어져가 있지만 성같이 떨어져가 있지만 요거로 장생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축제 분위기입니다.
2: 지금도 예. 항상 축제 분위기예요?
3: 예, 예.
2: 아.
3: 뭐 토요일날 일요일 되면 사람 또 많이 덤비니까.
2: 아. 항상 사람이 많았던
3: 거. 예예예. 예.
2: 어.
3: 지금도 장생포는 환상의 섬 같습니다. 윤수일 친구가 노래 불렀듯이 여기는 환상의 섬 같습니다. 지금도.
2: 아 그래요?
3: 예예. 예.
2: 선생님 그러면 윤수일 선생님하고 친구신 거예요?
3: 예. 수일이하고는 같이 방에서 자고 뭐 머리도 깎아주고 올해 한 지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내가 거의 집에서 같이 내 이발관 그 자는 방에서 같이 잤으니까
2: 아~
3: 되게 친했습니다.
2: 아 진짜요?
3: 네.
2: 아 너무 신기하네요.
3: 아,
2: 여기 유명한 곳이었군요.
3: 내가 이제 이런 서비스업을 하니까 많이 접촉을 하니까 서로가
2: 네.
3: 알게 됐어요.
2: 선생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3: 아, 예 반갑습니다. 예.
2: 네 좋은 얘기 잘 듣고 가요.
3: 예. 좋은 여행 하시고 많은 구경하고 가세요.
2: 알겠습니다.
3: 예.
2: 감사합니다.
3: 예.
2: 네. 건강하시고요.
3: 예.
2: 네.
3: 가세요.

그렇게 장생포와 첫 인사를 나누고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마을을 즐겨보려 한다. 고래의 마을이자 환상의 섬. 바다를 보고 고래를 만나고 나니 비로소 장생포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0: 재밌겠다. 와, 이거 꼭 타보고 싶었어요.
1: 조금은 지친 발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기회.
0: 우와, 바다가 한눈에 보이네. 애기들이랑 같이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애기들 오면은 막 다 막 와, 저 고래다, 와 고래다 막 이러면서 엄청 신나할 것 같아요. 지루할 틈이 없네. 우와, 우와, 저기 봐요, 큰 고래. 와, 내 진짜 잘해놨다. 그냥 여기 고래의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네요. 너무 멋있게 해놨다, 저.
1: 장생포를 둘러볼수록 새로운 즐거움이 늘어난다.
0: 고래를 컨셉으로 해서 한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고래 테마파크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관광도 하고 그냥 단순히 도시 관광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막 어? 여기에도 고래가 있어? 아, 이 고래는 무슨 고래지? 이러면서 막 고래에 대해서도 또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다른 게 또 나오네. 이건 뭐예요? 이게 그 장생포 옛마을 거기가 봐요.

장생포의 60~70년대를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곳. 전성기를 이루던 그 시절, 주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복원하여 이렇게 체험 마을로 만들었다.

0: 옛 장생포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그 시절의 뭉클한 추억을, 장생포의 옛 이야기가 낯선 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는 장생포 옛마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여행하는 듯한 기분에 가슴은 쉴 새 없이 두근두근이다.
1: 여기 진짜 잘 해놨다. 여기 오니까 옛날 장생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같아.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 과거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다. 재밌어. Just step by step, step. 앤드루스 여지? 여지? 인디아나 존스? 아,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주인공? 와, 근데 장생포에 머물렀었어? 다시?
0: 장생포에서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줄이야. 장생포 고래와 인연이 있었다니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1: 와, 진짜 마을 같다. 진짜 잘 해놨다. 막 이런 집도 있네. 이런 뭘까? 되게 진짜 많다. 이런 것도 있네. 근데 옛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옮겨놓은 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 우물도 있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0: 포경 산업의 중심지여서 매일이 축제와 같았다는 장생포. 그래서인지 그 시절을 재현해놓은 옛마을에서는 따뜻함과 희망 가득한 에너지가 곳곳에서 느껴졌다.

강아지가 만 원을 물고 있네? 아까 이발소 아저씨가 말한 게 이건가 보네. 옛날 장생포는 재밌는 곳이었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공간에서 지난 날의 나를, 지나온 순간을 돌아본다. 그리고 나에게 전한다. 오랜만에 근심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여행. 보라야, 네가 힘이 들 때마다 장생포에서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앞으로 더 나아가길, 힘을 얻길 바랄게.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반짝이는 추억이 하나 더 생겼다. 마치 여름날의 햇살처럼. 알록달록 수국으로 물든 장생포 고래문화 마을의 오색 수국 정원.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은 올 여름 더욱 빛이 났다. 바다를 닮은 푸른빛의 수국을 눈에 담기 위하여 올해에만 58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장생포 오색 수국 정원을 찾았다.

수국 페스티벌 덕분에 장생포를 고래를 품은 마을에서 수국으로 물든 마을로 기억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여름을 상징하는 일상 속 수국축제는 관광객의 발길을 골라모았고 더불어 지역 상권에 힘을 실어주며 더욱 장생포의 일상을 축제의 나날로 만들었다. 그 누가 수국이 향기가 없는 무성화라고 했던가. 수국이 있는 곳에서는 이처럼 온정의 향기가, 어울림의 향기가 가득하다. 수국 덕분에 올 여름은 더 눈부시지 않았을까? 장생포의 봄과 여름은 정말 아름다웠어. 장생포의 과거를 눈과 마음에 담으면서 장생포와 친해진 시간. 그 순간순간의 감정과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본다. 더 오래 떠올릴 수 있도록.

복작복작 일상이 축제 자체인 장생법. 새롭게 경험하게 될 설렘에 여독은 금세 사라지고

0: 운이 좋으면 참돌고래나 밍크고래가 파도를 가르며 바다를 뛰노는 장면을 만날 수가 있다. 바다 한가운데서 고래와 조우하는 순간은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할 거야.
1: 감사합니다.

고래광장에서 한창 펼쳐지고 있는 음악회.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이들의 연주는 멈추지 않는다. 도심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고 지역 예술가들이 마음껏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리음악회. 장생포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이고 모여 일상은 더욱 흥겨운 축제가 됐다.

0: 일상이 소박한 축제의 나날인 장생포는 9월이 되면 화려하고 웅장하게 축제의 현장으로 바뀐다. 오랜 시간 인류와 공존하며 장생포와 함께한 고래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하고 즐기는 울산 고래축제. 울산 고래축제의 시작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회 고래 대축제로 개최되었다가 여러 변화를 거쳐 지금의 이름으로 열리고 있는 중. 고래잡이의 역사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체험거리와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장생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고래는 알까? 우리가 이토록 자신들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려 한다는 것을.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이란 주제로 열린 2024 울산 고래축제.
1: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축제의 절기 준비되었습니까?
2: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
1: 2024 울산 고래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두근두근 가슴이 설렌다. 앞만 보며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설레하던 순간이 과연 언제였을까? 마치 고래와도 같은 모습에 넋을 놓고 보게 된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 형식으로 장생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 나도 어린이였다면 당장 손을 들고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0: 바다 옆에서 서커스 공연을 볼 수 있는 고래마당에는 특히나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로 붐볐다. 각기 다른 세대가 같은 경험을 하며 웃고 환호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어느 순간에나 세대 간의 거리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결국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간다. 함께 즐기고 웃는 것만으로도 같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1: 마술쇼도 친구들하고 아이하고 같이 구경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연극도 하면서 역사에 대한 것도 구경할 수 있고 더 많은 체험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왔습니다.
0: 7개의 마당으로 꾸며진 2024 울산 고래축제. 수천 년 전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장생포와 고래의 인연은 축제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져 더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고래를 만나며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접한다. 한편 축제 메인 무대에서는 남구 주민들의 무대가 한창이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청춘들이 꾸민 열정 가득한 무대였는데 오직 울산 고래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었다.
2: 축제를 갈 때마다 그 축제에서 즐길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울산에 와서 저희 집 근처에서만 생활하다가 그 영역을 벗어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축제를 즐기며 그곳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울산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저희도 거기에 이제 울산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항상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울산 고래축제와 함께하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밤.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볼거리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콘텐츠.
3: 여기서 바다 보면서 딱 요즘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낭만을 그대로 느끼고 있죠. 아무래도 장생포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희한테는 낭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느낌이 나는 공간도 많고 고래마을도 레트로 감성. 그런데 장생포는 딱 그런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0: 총 4일간 열린 울산 고래축제의 밤은 주민이 함께 완성한 야간 퍼레이드를 통해 절정을 이루었다. 올해 축제에서 더욱 늘어난 야간 콘텐츠는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장생포로 더 이끌었다.

0: 이렇게나 화려한 볼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집에만 있을 수 있었겠는가. 어린이 치어리더의 공연으로 야간 퍼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갔다.
1: 네, 저희 퍼레이드의 특징은 뭐 일반 동호회, 시민 동호회 참여도 있겠지만은 각 14개 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각 동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꾸며서 나오는 게 또 남구 저희 고래 축제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퍼레이드를 좀 더 그 퍼레이드를 통해서 남구민들이 좀 더 이제 고래 축제를 통해서 이제 화합을 하고 그 화합을 통해서 저희가 희망을 찾고자 퍼레이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동구의 14개동 주민들이 참여한 시민 야간 퍼레이드. 각동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특징을 스토리텔링화하여 퍼레이드를 꾸몄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만들어가고 주민이 나서서 즐기는 축제. 주민의 일상 자체가 축제의 현장인 순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든 어울림의 추억은 다음 축제를 더 멋있게 만들겠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번 울산고래 축제에는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내면서 울산고래축제는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를 더 견고히 했다. 일상 속 펼쳐지는 화려한 축제. 그 다음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

비가 와도 장생포는 낭만적이다. 장생포 여행에서 느낀 감정들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0: 내가 느낀 장생포는 환상의 섬이었다.
1: 네, 환상의 섬 장생포 맞죠?
2: 어머, 깜짝이야.
1: 네.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TV에서 많이 뵀어요.
1: 저도 TV에서 많이 보신 분 있네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앉으세요.
1: 네네. 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2: 네. 저는 울산을 네. 자주 와보진 않았는데 와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도시더라고요.
1: 네.
2: 특히 장생포가 굉장히 저는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니까 장생포에서 네네. 다양한 축제들이 정말 많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1: 네네.
2: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1: 네, 이번 우리 남구 우리 장생포에서의 축제들은
2: 네.
1: 앞에 우리 봄에 우리 수국축제를 했었고요.
2: 네.
1: 수국축제 대박 난 거 이어서 네. 고려축제도 이렇게 되었는데
2: 네.
1: 고려축제는 뭐 연안 뭐 투어와 또 불꽃쇼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2: 네.
1: 참 많으신 분들이 와주셔서 장생포가 정말 북적북적했습니다.
2: 아.
1: 이미 축제 전에 우리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어서게 되어서 3년 연속 100만 명이 넘어서게 되었고요.
2: 네.
1: 또 이번 축제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칭찬도 많이 하고 볼거리도 많고
2: 네.
1: 놀거리도 많다는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2: 네.
1: 힘이 나기도 했고요.
2: 네.
1: 그땐 참 축제를 참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우리 장생포 하면 먼저 고려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2: 맞아요.
1: 이제는 고려도시를 뛰어넘어서 관광과 또 문화의 공간으로 변모했음을 상기하는 그런 곳이 바로 장생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2: 네.
1: 우리 행사장에 특히 이번 축제에서 보여주는 그 행사장에서의 모습은 일회용 폼을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위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2: 네.
1: 그야말로 환경 축제에 더 접근했던 것이 가장 큰 축제의 반응이었는데
2: 네.
1: 다들 적응도 잘해주시고 주민들께서요
2: 네.
1: 또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도
2: 네.
1: 잘 적응해서
2: 네.
1: 축제장이 그야말로 먹거리도 풍성하고 환경 축제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2: 네.
1: 특히 재미난 것은 작년에 이어서 이제는 가족 단위들이 굉장히 많이 축제에 스스로
2: 네.
1: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2: 네.
1: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엄마, 아빠라고 표현이 낫겠죠.
2: 네.
1: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와서 가족 단위로 즐기는 축제 분위기여서
2: 네.
1: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MZ세대들도 함께 야간에 많이 참여해서
2: 네.
1: 그야말로 뭐 이 축제장이 축제의 분위기로 들뜬 그런 분위기였는데
2: 네.
1: 많으신 분들의 홍도 주셨고 또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또 내년에 이 정도는 또 보충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2: 네.
1: 또 조언 또 있기지 않았어
2: 네.
1: 이번 축제가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저도 안 그래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 네네.
2: 들었어요.
1: 네.
2: 그 제가 이렇게 울산 이제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1: 네.

0: 근데 장생포는 뭐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고요.
1: 네.
0: 실제적으로 과거의 장생포가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관광지로 고래를 테마로서 키워왔습니다.
1: 네.
0: 이번 수국축제를 하면서
1: 네.
0: 실제적으로 이제 고래의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우리 장생포의 다양성을 보여준 그런
1: 아~
0: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생포입니다.
1: 네.
0: 거기다가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체험시설과 체류시설이 좀 필요하다.
1: 네네.
0: 실제로 관광이라는 것이 와서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체류하고 또
1: 맞죠.
0: 체류할 수 있는 또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있음으로써
1: 네네.
0: 관광지로서의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있을까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1: 네.
0: 그래서 저희들은 체험용 프로그램을 남북군 광역관광개발공모사업이 당선됨으로써 거기서 뭐 롤러코스터라든지
1: 네.
0: 이런 것들 체험용 공중변해와 같은 시설도 집어넣을 것이고요. 그 실제로 야간 프로그램이 좀 많아야 체류에 또 동기가 되니까.
1: 네.
0: 그러니까 야간 경관 조명을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해나가고 있고요.
1: 네.
0: 또 세계 최초가 될 것입니다. 아마 SK 에너지 저유 탱크가 있는데요.
1: 네.
0: 그 여러 개를 스크린을 삼아가지고 미디어 파사드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야간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폭 강화하고
1: 네.
0: 또 체험하고
1: 네.
0: 또 거기에 대한 또 체류하려면 또 잘 곳이 필요해서 해군 아파트가 지금 있는데
1: 네.
0: 해군 아파트를 저희들이 숙소로 개조해서, 관광객들을 위한 공유 숙박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와 같이 다양한 그야말로 관광지로서 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1: 네.
0: 차곡차곡 하나하나 계획에 맞춰가지고
1: 네.
0: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어떻게 변화될지 너무 네. 기대가 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도시가 그냥 한 곳만 뭐 관광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도시 자체를 즐길 수 있게 개발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렇다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장생포를 딱 알아볼 수 있게 장생포를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네.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세요?
0: 남녀노소 뭐 누가 오더라도 관광지로서 네. 정말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는 고래의 한계성 한계에 머문 것이 아니라
1: 네.
0: 뛰어넘어서 수국과 같은 꽃 또
1: 네.
0: 체험시설에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서의 장생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마치 뭔가 네. 국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0: 네.
1: 다양한 국가에서도 올 수 있게 좀 여러 가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생포가 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네, 한 가지 네. 더 말씀을 드리면요.
1: 네.
0: 장생포 낮도 아름답고 놀거리도 많고 풍성하지만요.
1: 네.
0: 밤도 아름답고 장생포 최고의
1: 네.
0: 그야말로 공단 야경과 함께 펼쳐진 장생포는
1: 네.
0: 장생포 아니면 즐길 수 없는 곳이어서
1: 네.
0: 우리 보라씨도 많은 관심 갖고 앞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장생포를 마치 낮에서부터 밤까지 쭉
0: 네.
1: 즐길 수 있게
0: 네.
1: 네. 저도 한번 오늘 온 김에 밤까지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0: 보라씨 여기가 장생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요.
1: 네.
0: 아주 뭐 현재 이르기까지
1: 네.
0: 모든 역사를 다 대변하는 곳인데
1: 네.
0: 기념으로 사진 한 찍어드릴까요?
1: 너무 좋죠.
0: 네.
1: 네. 왔으니까 또 네. 인증샷을 하나 남겨야죠.
0: 네.
1: 여기서 찍을까요? 여기가 배경 예쁜데.

흔히들 이야기한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나아가라고. 많은 사람들, 나 또한 이에 공감했다. 하지만 장생포에서의 날들이 이런 내 생각을 바꾸어 주었다. 지난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과거가 남긴 발자국이 이정표가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해 현재와 미래를 더 빛나게 하는 것.

장생포라는 마을을 여행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배웠다.

0: 여기 두 분 어떤 작품 하고 계신 거예요?
1: 지금 소설.
0: 아, 여기도 문학이시죠?
2: 장생포 여행의 밤이 저물어간다.
0: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3: 위하여
2: 쉼없이 달려오면서 잠시 잊고 있던 한 가지 우리의 삶에는 한 박자 쉬어갈 줄 아는 게으름의 미학이 필요하다는 것.
4: 하늘의 숨이 내리고

0: 지금 행복해지려 합니다.
1: 보라씨, 장생부에 도착했습니다.
2: 나를 꿈꾸게 한 곳.
3: 여기는 장생포입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팔순이는 나한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가 심장이요, 운명이요, 또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합니다. 태초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판소리를.
1: 그때의 조조가 마상에서 잠깐 조우더니 비몽사몽간에 목신이 조조에게 전몽하였던가 보더라. 마물삼근 할때 학색 총목이 먼저 나 흰황시실용시 풍물조를 흘렸고 흔든 시작 두거이 재불통을 흘렸고

다주대 인제신 본 공하야 하산 삼작변태는 공

판불시약도판 개밥통지깐깐에 소용대로다 하네 남은 것은 보수를 시켜 어느 홍기 얼굴인지 방울로운 타박수염 초목고추 토칠 팔짝 없는 상모품들 형성이라고 이런 지어 행거래 태도사 엄전지 세웠더니 입이 쓴지 말을 하며

0: 안녕하십니까. 판소의 삶을 그리는 남자, 소유꾼 장성빈 열시다.
1: 안녕하십니까. 성빈이의 그림자, 네, 배임년이라고 합니다.

0: 봐주래.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는 음악을 많이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판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한마디로 취향과 이목욕이 딱 맞는데 이목욕 취향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향이가 처방님이 소녀의 모습 어디가 좋습니까? 하면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제가 판소리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음악이며 뭐 시금시며 뭐 아니 또 문장 그 고사성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판소리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소리꾼 성빈 씨.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볼까요?
0: 꼬리도리도리도 심산총님어.
1: 성빈 씨는 매일 이곳에서 판소리 연습을 한다는데요. 연습벌레라는 별명답게 땀까지 뻘뻘 흘리며 열창 중입니다.
0: 장로는 활을 들고.
2: 성빈이가 전공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는 막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해서 마음껏 소리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을 이렇게 하나 놓고 언제든지 와서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뭐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1: 판소리 완창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이 넘는데요. 이 긴 소리를 외우기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저 바람이지.
0: 저 바람 말기 절망에 벗어났구나.
1: 성빈 씨의 제일 첫 번째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눈빛만 봐도 성빈 씨의 마음을 척척 읽어주는 평생의 응원자이기 때문이죠.

0: 경주에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장월중산 판서지명가 판서지명가 장월중산 명창대회가 있는데 거기 일반부에 시험 봅니다. 갔더니 장월중산 선생님이 저희 금요일 선생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운동장 주고 해서 그 대회 한번 나가보려고 1년째 배우고 있었습니다.
1: 온다. 비장애인 소리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성빈 씨.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뭘 하는 걸까요?
0: 첫배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소리듣다가 제 선생님 딱 보니까 좀 혼돈이 올까봐 겁이 나서 선생님만의 소리를 점검부 하고 있습니다.
1: 정확한 창법과 장단을 기록하며 소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성빈 씨. 이런 노력의 시간이 모여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성빈 씨 뒤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 제가 성빈이를 임신했을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초산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입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입원을 해서 이제 있다가 그날 이제 분만을 시도하는 도중에 저는 이제 자궁 파열이 오고 응급수술을 하니까 성빈이는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로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어떤 장애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참 막막했지.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전래동요를 곧잘 본다고 저희 어머니께, 아이고 성비 엄마, 성비 네가 국악에 처지 능갑다. 그래서 국악 쪽을 한번 공부를 시켜보이소 해서 제 선생님 말씀 듣고 국악학원에 가서 국악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현재 대구광역시 무용문화재 제8호 판소리 형부가 전수조교이신 성종모 선생님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 판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0: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소극장에 들어가서 모두 실기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저희들은 이제 뭐 시험도 잘 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학교를 오라 그러셔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우리 학교에는 아직 그 장애인 입학 한 선례가 없고 얘를 지원해줄 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특수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찬반 논의를 하신 끝에 성빈이 입학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보니까 성빈이가 비장애 친구랑 실기 공동수석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떨어지면 끝이었는데. 네.
1: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 날아가 그분입니다.

0: 성빈 씨의 연습은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매서운 어머니의 귀를 피할 순 없습니다.
1: 또 몰았네.
0: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도전하는 성빈 씨.

0: 많이 떨린다.
1: 자,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0: 아닌지.
1: 끄덩이 그자 또 이렇게 가. 네. 끝까지 이렇게 뻗으라고.
0: One more time.
1: 이제 성빈이가 더 잘 몰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제가 하고 해. 또 발음이 제 귀에 마음에 안 들면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또 반복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발음 교정 작업 같은 거는 주로 제가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손을 대야만 되는 부분이더라고 해.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0: 저는 판소리꾼이고 어머니는 잔소리꾼.
1: 아, 나도 소리꾼은 소리꾼이네.
0: 소리꾼이야, 소리꾼. 꽃이 피었네.
2: 성빈 씨에겐 이쯤이면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더 완벽한 소리를 내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나갑니다.

0: 서울 도심 속 공원 공연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성빈 씨는 비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한 무대에 올라 판소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관객과 만나는 무대는 성빈 씨에겐 큰 즐거움이자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자극제가 됩니다.
1: 저는 문화예술축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찬란하다를 주제로 이번 축제 서막을 열게 됐는데요. 저희 팀도 이 축제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무대에 오른 성빈 씨, 오늘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1: 사실 내가
0: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성빈 씨.
1: 틀린 사람인지 보시다시피
0: 판소리는 그에게 노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0: TV에서 자유롭게 소리하는 성빈이를 보면 원래 저 모습이 성빈이의 건강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바라보는 저도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정말 다른 부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1: 왜 말 못해? 아, 말해 해요. 아, 예.
0: 뭐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뭐 동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지점을 향해서 발을 같이 묶고 달리는 왜 운동회 때 부모와 아들이 같이 발 묶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그런 사이. 네.
1: 전쟁의 아무리 장수와 왕이 아무리 세도 제갈량 같은 지혜가 없거나 또 정우 같은 지혜가 없으면은

0: 전쟁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책사 같은 분이시고 모사 같은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어머님을 위한 노래 한 곡 해주시면 어때요?
0: 자, 어떤 곡? 신청곡 받습니다.
2: 아리랑을 한 곡 부탁해.
0: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0: 우리의 성빈 씨. 이번엔 거문고가 아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꽤나 진지한 표정이죠. 사실 요즘 성빈 씨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있는 분야라는데요. 전통 소리를 디지털 음악으로 옮겨 새로운 창작곡을 만드는 중입니다.
1: 이렇게 해놓고
0: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군요.
1: 미디 작업인데 이 미디 작업은 뭐냐 하면은 큐베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키보드로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20주년에 관한 곡인데 맨 처음 만드는 곡, 맨 처음 만들다시피 한 곡이 적벽가 중에서 세타양을 편곡하고 있고.
0: 소리꾼으로 산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성빈 씨.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의 열정과 끈기가 놀랍습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성빈 씨. 명창의 꿈을 위해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는 노래합니다. 오늘은 고법 전수를 위해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2: 됐죠? 잘한다!
0: 우리의 성빈 씨, 북장단 기술도 제법이죠?
2: 호? 나, 좋아요. 근데 승빈 애가 할 때 봐봐. 눌러. 요거 눌러봐봐. 그렇지. 요거 하고 요거 넘어온다. 시작. 붕, 붕, 붕, 붕.
1: 선생님, 응? 대점 칠 때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박이 다 들려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2: 아, 윽 하고 나서 윽 해보세요. 시작. 윽, 윽, 궁, 뜬, 궁, 뜬, 궁.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뜬, 궁, 뜬, 궁, 뜬, 궁 해야 되는데
1: 야,
2: 윽, 짠, 짠, 나안 궁. 장단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소리 하는데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본인이 이제 장단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그러면 다양한 소리 구사력이 자기 안에 자유스럽게 소리를 구사할 수 있고 북에 신경 안 쓰고요. 그런 점이 이제 최종 목적이죠. 됐죠? 으이! 하이! 누르고!
0: 타고난 리듬감이 있는 성빈 씨는 뭐든 가르쳐주면 100% 흡수한다는데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고법까지 전수하는 성빈 씨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2: 좋아요.
1: 판소리 따로 고법 따로 보지 않고 판소리 연하자가 같은 판소리 아니냐 해서 좋아합니다.
0: 최고의 스승을 찾아

0: 기초부터 탄탄히 익히려는 배움의 자세. 이런 겸손함이 그를 늘 성장시켰습니다.
1: 이제 먹어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성빈 씨를 만나기 위해 전수실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1: 선생님의 의뢰를 받고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왕의 성덕으로.
0: 성빈 씨가 이번엔 스승님이 된 건데요. 연희를 전공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1: 어? 이렇게 되어둔 것이었다.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이렇게 갑니다. 시작!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판소리를 주소 오징어 팔팔에 대사도 늘고 방점자 중에 이용금방을 변자정어 고주세고 정감모 고주장 잠시매 뒷근장 사자가 사며 예 세계로 있죠 소박이 내가 그래 끝소박에 숨을 쉬는 거고 또 조부장 보면은 삼각형에 일자가 있죠 그거는 조금만 더 빼고 세는 거예요 조부장 저기 보별장정 이렇게 시작
0: 성빈 씨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1: 꾸벅꾸벅꾸벅 하는 거야 한 번 더
0: 역시 노력파다운 면모 가르침도 열정적이죠.
1: 꾸벅꾸벅 하는 거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작 다음에 만나요
2: 성빈 선생님한테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고 각 대목마다 특징이나 스타일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 제가 평소에 판소리에 대해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성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영광인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성빈 씨는 소리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아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한계를 넘어 예술을 완성합니다. 그의 소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5: 소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네 사회에 꼭 필요한 소리꾼으로 살아가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1: 시우야 판소리만 바라보고 판소리를 선한 일로 많이 하는 판소리 명창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판소리로 세상을 흐려내는 소리꾼 장성민입니다.

0: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동해안 별신 곳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아~ 형이라면 남해안 별신 곳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요가를 수련할 때 동작을 따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세마다 정해진 곳을 응시하는 응시점을 확인하고 따라야 하는데요. 요가에서 응시점이 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몸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허리 건강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동작마다 하늘이나 손끝, 코끝 등 응시해야 하는 곳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수련 시 집중과 몰입을 통한 명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적 수련과 외적 수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응시점은 주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곳에 응시하며 시각을 제어하는 건데요. 내면의 나를 바라보며 감각을 제어하고 생각을 차단해 정신적인 수련을 할 수 있고요. 신체 수련 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인 만큼 요가 동작을 할 때 응시점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팔 자세로도 불리는 다누라사나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발끝 좌우로 툭 호흡을 편안하게 전동합니다. 손 가슴 상체를 일으키고 이어서 등부터 어깨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해줘 뻣뻣함은 줄어들고 척추의 활력을 키워주는 파라스바 다누라사나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이때 주의점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호흡이 다 끝났다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다시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내쉬고 다리 풀고 손 가슴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굽은 어깨를 열어주고 부드러운 허리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고 상체 라인을 다듬기에도 좋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채우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팔과 손목을 강화시켜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주는 차트랑과 단다사나입니다. 팔굽혀펴기와 비슷한 동작으로 손목이 약하다면 오랜 시간을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나의 겨드랑이와 팔 간격이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팔꿈치를 살짝 벌려봅니다. 시선 정면 보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발등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동작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발끝을 세우고 시선 정면, 몸을 버틴다 느낌으로 천천히 바닥까지 내쉬는 호흡에 내려갑니다. 가슴을 바닥에 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천천히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차투랑과 단다사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 바라보시고 아랫배를 바라보시고 손을 바닥을 지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손은 어깨 바로 밑으로, 아랫배를 수축.

몸을 천천히 바닥에 낮추고 발등 높.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팔과 손목뿐 아니라 복부에도 꽤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코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따라하면서 엉덩이가 너무 처지거나 솟지 않도록 자세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팔과 손목을 비롯해 어깨, 복부 등까지 상체 전반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니까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다리의 깊은 스트레칭을 요구하는 동작으로 무릎과 발목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백하사나입니다. 하체의 뭉친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어 무릎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트에 몸을 천천히 눕혀봅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천천히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그리고 발목의 이완을 느껴봅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 마시고 가슴 내쉴 때 손으로 다리를 살살 눌러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무릎 관절을 손상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반대쪽 왼발 쥐어봅니다. 왼발 발 쥐고 천천히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가급적이면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어깨 그리고 무릎 관절 하나씩 느껴보시면서 호흡합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이완을 느껴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의 위치를 바꿔서 어깨 이완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발등을 똑같이 쥔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천천히 돌려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손을 발을 움켜쥐고 다리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들면 가슴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손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호흡은 2, 3회 이어가 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왼쪽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옮겨봅니다. 바닥에 뒤꿈치가 닿을 정도로 눌러보시면서 어깨도 같이 이완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을 2, 3회 정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 발을 잡는 것도 도전해 봅니다. 오른발 쥐고 왼발 쥐어 봅니다. 누르면서 가슴 들고 시선은 꿋꿋 바라봅니다. 풀어주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고 편안하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발을 지그시 눌러주는 과정은 발바닥 아치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발 뒤꿈치의 통증을 줄여주는데도 효과적인데요. 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근육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매트에 몸을 천천히 눕혀봅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천천히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손으로 다리를 살살 눌러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무릎 관절을 손상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발등을 똑같이 쥔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천천히 돌려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손을 발을 움켜쥐고 다리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지선 정면, 가슴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손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진짜 위에 초가집이네.
1: 그러니까요.
0: 비가 와서 조심조심.
1: 네, 미끄러워서.
0: 와.
1: 와, 분위기 좋은데요?
0: 비 오는 날 저희가 초가집에 왔는데요.
2: 옛날 이야기에 네.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다산 정약용 선생 알죠? 그분이
1: 네,
0: 여기 유배를 왔을 때 괴나리 보쯤을 메고 이제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주인 할머니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게 해준 그런 뜻깊은 장소래요.
2: 아, 예. 또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줬기 때문에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또 이렇게 학문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뒤에 지금 타의제라고 써 있는데 마땅히 올바른 네 가지를 실천하는 그런 집. 네.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2: 네 가지? 네. 네 가지가 뭘까요?
0: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건데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신중하게.
2: 와, 근데 예. 이게 지금도 딱 통하는 메시지인
0: 그러니까
2: 것 같아요.
0: 시대를 관통해요.
2: 네, 예. 괜히 아,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0: 맞습니다.
2: 선비로 존경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0: 예, 학자들이 학문에 매진하고 또 예인들이 아름다운 뜻을 길렀던 곳 저희가 오늘요 전남 강진에 왔습니다. 비가 와서
1: 좋아요.
0: 민속촌 같아요. 약간
1: 아, 그러니까요.
0: 옛날 느낌.
1: 오, 되게 잘 해놨다. 카페도 이렇게.
2: 생각보다 규모가 있는데요?
0: 그러니까요. 네. 한국 민화 뮤지엄 외관도 아주 번듯하고 며칠 있으면은 설날.
2: 네, 맞아요. 이제
0: 오늘 딱 맞는 곳에 왔죠.
2: 맞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엄이 네. 딱 설과 딱 맞는 뮤지엄이 될 것 같은데
0: 네.
2: 이제 또 복을 기원하고 모두가 그런 뭔가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소망하잖아요.
0: 네.
2: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미술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민화 뮤지엄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네, 가보시죠.
0: 씨는 스타도 슨트긴 한데 민화도 좀 알아요? 민화가 뭐예요?
2: 저는 사실은 민화는 좀 생소하긴 했어요.
0: 네.
2: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 좀 말씀드리면 요즘 또 민화라는 장르가 뜨고 있거든요. 민화는 조선시대 후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서민들, 시민층에서 유행했던 작품들이에요.
0: 여기 설명이 쫙 잘 나옵니다. 여러분.
2: 쫙 연도표가 있네요.
0: 아마 민화를 실제로 못 보신 분들도 시집 갈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불 해주시면은 자수 같은 거 놓여져 있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2: 딱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구나 이 생활 속에서 장